이별살은 부모 돌아가 몽상살 몽상 입은 이거 상살 거상버섯 달상이라 장이

자진몰이 장단으로 부르는 고사 연불인 선고사 그리고 뒷연불인 후고사로 이루어진 음악 비나리 들으셨는데요. 치국잡기와 액풀이, 살풀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황민왕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나쁜 건 모두 떨치고 좋은 일만 일어나고 만사 소원 성취하기를 빈다 하는 내용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음악이었죠. 비나리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5월 10일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금요일에 생각의 향기와 같은 코너 들려드리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내드릴 전곡 감상, 저희가 이미 두 주 전부터 감상을 시작해서 오늘 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성창순의 박유전판, 강산재 심청가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늘의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창순의 박유전판 강산째 심청가를 감상하는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 준비했습니다. 강산째 심청가는 철종 고종 때의 명창 박유전의 심청가를 이은 음악입니다. 박유전의 제자 정재근에게 전해졌고요. 이 음악이 다시 정재근의 조카 정응민에게 전해져서 성창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그간 두 주에 걸쳐 심청가 초합부터 심청이 물에 빠진 다음 선인들이 돌아가는 대목까지 감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들으신 음악에서 심청이가 물에 빠지자 영좌도 울고 사공도 울고 격군 화장이 모두 우는 장면 만날 수 있었고요. 장사도 좋지만 우리가 연연히 사람을 사다 이 물에다 넣고 가니 우리 후사가 잘 되겠느냐 하는 내용도 들을 수 있었죠. 그러면서 선인들이 도용도용 떠나가는 장면까지 감상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물에 빠진 심청이 그 이후의 일인데요. 수궁에 들어가는 대목부터 끝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심청이 자신이 딱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런 출천 대효를 그저 둘 리가 없죠. 옥황상제가 사해 용왕을 불러 하교하시기를 오늘 무릉촌 심학규 딸 심청이가 인당수에 들터이니 착실히 모셔드리라 이렇게 명을 해놓습니다. 용왕이 명을 받고 심소절을 잘 거두어 챙깁니다. 시녀에게 명해서 인당수에서 심청이를 모셔오도록 했고요. 심청이는 옥교를 타고 수궁을 들어옵니다. 업무리장

0: 명단으로 심청이가 들어오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3일에 소연하고 5일에 대연하며 극진히 봉공한다라고 했는데요. 3일 만에 작은 잔치를 베풀고 5일 만에 큰 잔치를 베풀어서 심청이를 극진하고 성대하게 잘 대접한다 하는 내용이죠. 이후에 청인은 천상에서 내려온 옥진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옥진 부인은 바로 청희의 어머니라서 마침내 모녀가 상봉하게 됩니다. 이분 진양조로 노래합니다. 짧은 만남 후에 다시 모녀가 작별하고 옥황상제는 심소저가 결혼할 나이이니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서 인간의 좋은 배필을 정해주라 하는 명이 이어지는데요. 청희는 꽃봉 안에 들어가고요. 그 꽃봉이 다시 물 위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도사공에 의해 발견이 되고요. 그 꽃봉은 송천자가 화초를 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천자에게 진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청희와 송천자가 만나게 됩니다. 가끔 이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황후가 된 청이 부친을 그리워하자 황제는 각도 각 읍에 사는 맹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맹인 잔치를 열도록 하고요. 그 잔치에 심학규가 참석하게 되죠. 그 상세한 내용은 음악으로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심청이가 수궁에 들어가는 대목부터 끝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성창순의 박유전판 심청가를 성창순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체 연주 시간 1시간 9분 4초입니다.
1: 그때야 심청이 영나 없이 딱 죽은 줄 알지. 이러한 출천 대회를 어찌 하나리 그저들 있겠느냐. 옥황상제께서 사회 용왕을 불러 하교하시되 오늘 무릉촌 심학교 딸 심청이가 임당수에 들터이니 착실히 모셔드려라. 용왕이 수명하고 심효제를 환송할죠. 신녀를 불러들여 오늘 묘시초에 심효제가 임당수에 들터이니 폐교교에다 착실히 모셔오너라. 신녀 분부 듣고 임당수에 내다르니 심낭자 물에 들거나 부왕의 분부 듣고 심효제를 묘시러 왔사오니 어서 어깨에 오르시옵소서. 심효제의 말을 듣더니 어찌 미천한 사람으로 옥교를 타오리까. 만일에 타지 아니오시면 중재를 내리실 테니 사양치 마옵소서. 심낭자 마지 못해 그 옥교를 타고 수궁을 들어오는디 위두장헐시고 위두장헐시고 천상선관선녀들이 심수제를 보량으로 행을전 학을 타고 안기생은 구름 타고 척송자 각을 타 강선홍 사자 타고 청이 동자 황희 동자 쌍쌍하게 모셨네. 얼궁 항암하고 선녀 남악부의 팔선녀를 좌우로 모셨나니 궁악을 갖추고올지 왕현진의 봉필에 니라니라라라 각천사 족자 궁짜구 장사방 옥통소리 따뜻하리오 석연자 검은고 둥둥둥둥 해상의 해금이며 수궁이 진동은다 흉그리기 왕허니 등왕이 요지리오 지버리니 와자허니 서유기 반공이라 수궁 대화를 흥청상제 삼각이오 언니 수상은 비수궁지 오보야 산후술병을 배우 한사 황체도 찬란하구나. 주잔을 들일 적어 세상 음식이 아니라 유리잔 호박병에 천일주 가득 담고 한가군데 삼

대표를 떠그렇게 되었으니 세상에 못 본 바라 3일은 서야르고 5일은 대전 흑제조 풍공은 나 하루난 천상에서 옥진 부인이 내려오는 뒤 이 부인은 뒤신고 하니 세상에 심학교 안에 곽실하다 심효제 수궁 들어온 줄 알고 모녀 상봉차로 하강하시는디 오색 재단을 옷길이는 가득 실고 벽도 화단계 화는 사면에 버려 꽂고 정학 배가 그 전대 서서 수궁군 내려올 제중왕도 황급하여 운전을 폐왜글째 부인이 들어와 심청포 반기어요 와락 뛰어 달려들어 심청순을 부여잡고

집에 오는 줄로 덧붙인 많이들 것으리라. 나는 죽어 귀.

내 왔노라. 인보섭 생긴 것이 어찌 아니 내 딸이랴. 귀와 목이 흐여오르스니 또 부친 분명하라. 뒷마을 귀덕음이 콩으로이 갚을거나. 너 낳은 7일 만에 세상을 떠나 쓰지 15년 고생이야. 어찌다 말할 수냐. 침창이 그제야 모친인 줄 짐작하고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는 나를 낳고 터치란 후 세상을 떠나신 후 안못 보는 아버지는 동양전 얻어 매겨 15세가 되었으나 부친 눈을 때려 하고 삼백성 몸이 팔려 이곳에 들어와 어머니를 만나오니 이럴 줄 알아 쓰면 나오던 나를 부친전은 이 말씀 보려주어 뜨며 날 보내고 서른 마음 지극으로 올 텐데 내려오신 아버지는 니를 믿고 사오리까. 부인도 울며 하는 말이 너나 세상을 다시 나가 너 부친 다시 만나 만족농 누르며 서출계를 하리 있으리라. 강한전 어떤 일이 직분이 허다하여 오래 쉬지 어려라. 요량소리가 옛날 저 오색재우는 오래가리 심요제 모친 따라 갈 수도 없고 가는 곳만 우두머지 바라보며 못녀 작별

뚜들룩하고라. 옥황 상제께서 사회 영향을 또다시 불 하교시되 심효제 방령이 늦어가니 어서 인간으로 환송하되 좋은 배필을 청하여 주라. 영황이 수명하고 심효제를 환송할 적 꽃 한 봉을 좋아있게 만들어 그 가운데 심효제를 모시고 양대 선녀로 시위하여 초석지공과 찬수봄절 금주보패를 많이 싣고 용왕과 신녀들 작별하고 돌아서니 이난 곧 임당수라. 용왕의 조한지라 바람이 분들 요동하며 비가 온들 처질소냐. 주야로 둥둥실 떠있을죠. 그때야 남경 같은 선인들이 억시 만금 퇴를 내어 본국으로 돌아와 임당수를 당도하니 심효제 효행이 어련히 감동되는지라. 재물을 정해 차려놓고 심효제 언덕을 위로하는디 후걸 두리둥둥 우리면서 슬픈 말로 제지낼제 넋이 가서 보자. 위계라 위계라 저라 저라 어기야 튀어 가까이 가서 보니 행취 진동 하고 색 채워져가졌구나. 대체 가까이 가서 보니 꽃단봉이 떠있구나. 배에다 건져놓고 보니 크기가 수레같고 행취 진동구나. 본국으로 돌아와 허다히 남은 재물 각기 분지할죠. 도선주는 무슨 마음인지 재물을 마다오고 그 꽃봉을 차지하여 저희 집 후원에 두었구나. 그때요 송천자께서는 항우 호련 풍하시는 납벽이 뜻이 없고 세상의 기화요추를 구하여 황극전 너른뜰에 여기저기 심어두고 초속으로 화초를 구경하는 뒤 이것이 화초타령이었다. 화초도 많고 많다 바로를 부용꾼 자룡 만당 추수홍연아.

동고령은 소식 천천한해와 진시우량 그 진한 불구가 있다고 복성꽃 구월호일 용사는 소축생 국화꽃 삼천 제자를 홍두르는 초풍은행꽃 이화반지 불게 무르니 장신 문전 백꽃이 전태산 흐르거니 영명의 자격이오 언정 부지 이별은 지오 창문전행도와 적국 한월 문지기여 체열을 하던 두견하 이환노와 경관화 홍곡 백곡 사계화 통원들이 별신춘 먹동 누리가 행화초 월중 단계 무산병 탈가운데 개수나무 백일홍 영산홍 백절쪽 진달아 난초 파초금이라지야 감가유자 성누릉당 등 모두 마루가름 초각색 화초 가진 행과 저구로 심었는데 향풍의 군

도선주가 천자께서 화초를 구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임당수에 떴던 꽃봉을 어전에 진상하니 황제 보시고 세상에서는 못 본 꽃이로다. 선인을 입시하여 무창태수를 봉하였거다. 그 꽃을 후궁 화계상에 심어놓으니 천자 있고 반기여겨 뾰지 벽도화를 동방세다운 얘가 삼천년이 못다더니 벽도화도 아니오 극락세계 연화꽃이 떨어져 해상극도 화난디 극꽃 이름은 강선화라 지으시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할 때 심신이 황홀해요. 화계상의 권인한데 뜻밖의 강선화 벌어지며 소녀 둘이서의 가을을 천재아코이여겨 너희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선녀 예오고 여자오대 남해

인혼 부르견 간 곳이 없다. 대체 대강 연유를 탐문은 바 세상의 심효제라. 궁녀로 씨 별궁으로 모신지라. 이튿날 저의 끝에 만조 벽관을 불러놓고 한방 꽃풍 사연을 말씀하시니 국모 없음을 하나님이 아옵시고 인도하심이니 처녀 불치며 반수기양이라 인연으로 정하소서. 그 말이 옳다하고 대번 그날 태기러니 오로일 갑자시라. 심항우 입궁 후에 연년이 풍년이오 가가호호 태평이라. 그때여 심항우는 부귀는 극지느나 다만 부친 생각뿐이로다. 옥랑간에 빗겨 앉어 주어.

산호 주려 저들째

기러기 불러 말을 한다. 오느냐 저기로가 소중한 밖에 그 상은 별을 세우지 않던 기러기냐. 도화동을 가거들라 불사

은하주랑 편지를 쓰랴 할때 한자 쓰고 눈물 짓고 두자 쓰고 한수 흐흐흐

대호.

0: 황제, 내궁에 들어와 보니 수색이 만면이니 무슨 근심이 있나니까.
1: 그렇지?
0: 솔토지민이 막비왕토라. 세상이 불쌍한 건 맹인이라. 천지 일어를 못 보니 척포지 한을 풀어주심이 신첩우원이로소이다. 황제 칭찬하시되 국무지도 캥이오. 대번 그냥 그날부터 맹인잔치를 여시는디 각도각업으로 행관하시되 대소인민간의 맹인잔치 참여기하되 만일에 빠진 맹인이 있으면 그곳 수령어 본거 바지거리라. 이렇듯 각처에 전령하여놓으니 어명인지라 지어 애기봉사까지도 잔치 참여기 되었거든. 그때요 신봉사는 모진 목숨에 죽지도 않고 근근토생 지내갈 저 무롱전 승상부인이 심효제 효행의 감동내자 망사제 곁에 나타로비를 세운단디 비문에 허여스되 지운 놓친 평생 한우요 살신승여 행성거라 전파 말이 행신여 언제 감춘여전 환불기라 이렇다 비문을 하여 세워놓으니 오고 가는 행인들이 뒤에 아니에 설퍼라 신봉사도 딸 생각이 나거든요 치 백막대 흩어지고 너둠 찾아서 비문을 안고 우더니라 이리 또 신봉사 마음이 살란거요 집백막대 흩어고 짓고 타루비를 찾아가서 아이고 내 자식아.

0: 수준 버리지와 나는 무엇에 목숨이 적지도 않고 이제 겪은 일이란 말이야. 나를 가려고 그래. 대문 앞에가 앞들어졌어. 내 눈물 지속으며 머리도 짧고 가슴 광광 두 발을 올려 난지 서지를 가르치려고 누라.
1: 낮이면 강도에 나가서 울고 밤이면 집에 돌아와 울고 울며 불며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눈가시 모두 휘어졌던 것 같더라. 어떻게 많이 울며 불며 그냥 세월을 보내는디?
2: 눈가시 조개졌디야 그렇구나.

0: 마침 본천에 묘한 여인네가 사는디 호가 뺑팍었다. 신봉사가 딸 덕분에 전국간이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웃 사람도 알지 않게 자원 출가했겄다. 이 여인네가 어떻게 군님석이 그냥 말도 못하게 그렇게 입주정머리가 굳던지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던가 보더라.
1: 처먹는 속이.
0: 그 불쌍한 신봉사 가산을 꼭 먹성질로만 탕진을 하는디 행실이 꼭 이러겄다.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떡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양식 주고 술 사 먹고 살 빼주고 고기 사 먹고 이웃집이 밥 부치기 통인 잡고 욕 자르고 초군들과 싸워 먹이 잠자면 이갈기와 회 끓고 발목 들고 한밤중 울음울고 오고 가는 행인다려 담배 달라 신라나기 헬끄덤은 헬끄덕고 헬끄덤은 헬끄덕고 삐죽으면 삐죽으고 삐죽으면 삐죽으고 술 잘 먹고 청자 밑에 낮잠 자기 남의 혼인 허량으로 단단히 믿었는디 해담을 자르기와 신부신랑 잠자는 가만 문 앞에 들어서며 봉창의 입을 대고 버려

나무 칼로 귀를 싹 펴가도 모르게 되었던가 보더라. 하루 난 신봉사가 돈께 손을 넣어보니 엽전 한 푼 없지. 엽뱀 봐. 돈께 엽전 한 푼이 없으니 어찌 된 일이오? 아이고 영감도 철학의 외정은 살림 속을 몰라. 아 영감들이 나고 술 사고 담배 사고 고기 사고 떡 사오고 뭐 이리저리 헌 돈이 그 돈이 그 돈이 이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오. 술 담배 고기 많이 사다 주더라. 개집 먹은 거 쥐 먹은 거라더니 할 수 있나. 하루날 관가에서 부림이 있어 신봉사 들어간 즉 황성서 맹인잔치를 배설하였는데 대소인님 간에 그 맹인잔치에 참여하려면은 그골 수령은 봉고 바지 건다고 하니 어서 그 표 올라가라고 노수까지 후에 주었겄다. 신봉사 노수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와. 여섯 뺑 봐. 관과일을 들어간 즉 황성선 맹인잔치를 연다는데 만일에 그 잔치에 불참을 하면 중재를 면치 못한다네. 그 노수까지 후에 주되 어서 차비를 차려서 올라가세. 이에 뱃내가 노수까지 챙길 작정으로. 여보 영감, 여필 종부라니 천리라도 말리라도 영감 따라가지 어느 놈 따라갈 놈 있어? 그렇지. 다 보아도 우리 뺑파 같은 사람은 없더라. 열려다 열려. 암 백녀지. 행장을 챙겨지고 이고 막상 도하동을 떠나자니 섭섭하겠다. 도하동.

뜨냐 보이가리노 보이가리 황송철을 보이가리 교자령어월강어다 정천마랑 이끄는 면이날수 가렸마는 안무 보는 눈에 다리로 면을 걸었어 황성을 밟거나

0: 못하더라고?
1: 여보세요. 뺑덕이네. 예. 길소리나 좀 먹여주소. 다리 아파 못 가겠네. 뺑덕이네가 길소리를 맞는디 어디서 들었다는지. 경상도 메나리째 전라도 소리를 반반 먹여갔다. 월가리로 우유로 들어갈 거나 월가리 우유를 갈 거나 날개도 진하기나 되면 소르르르르르르 벌을 날아 이 난리새로 가련바는 안무뿐은 봉사가장 다리고 변나를 고르소 황성으로 갈 거나 일색이다 일색이여 우리 뺑덕이가 일색이여 일로 다시 올라가나 일모가 되니 주막에 들어 잠자를 주고 그때여 뺑덕이는 근처 사는 황봉사와 등이 마저 신봉사를 잠들여놓고 밤중 토막을 하였는데 신봉사는 아무런 줄을 모르고 저새벽에 일어나서 뺑덕이를 찾는구나. 신봉사 새벽쯤 잠이 깨요. 여서 뺑파 뺑파 온율 삼복더위란 낮에는 더워서 갈 수 없고 새벽길로 한 4-50미 쳐야 할 때 뺑파 아무리 부른들 도망간 옆에 내가 대답을 읽었느냐. 신봉사 그제야 겁이 왈칵 나. 여보 주인 그 혹 우리 마누라 안에 들어갔소? 아니요. 어젯밤 어느 봉사님과 밤길 지신다고 벌써 떠났소. 무엇이었죠? 아니 그럼 쥐녀석이 돼가지고 이사 그런 말을요? 아 그 봉사님과 내외가 아닌 줄 알았지 신봉사님과 내외가 아닌 줄 알았소. 그놈 그러겄다. 아이고 인형 갔구나. 허허 허하 내 그리움 야유천에

0: 몰랐다.
1: 아사라, 내가 바로 시래비 아들 놈이지. 현철아씨는 광세도 죽고 살고 조아리씨한테요 내 딸 청해도 생죽음을 당했는데 지금까지 여를 생각아 그런 내가 미친 놈이로구나. 에라이 호랭이랑 바싹 깨물어가려.

신봉사 할 일 없어. 주인에게 작별하고 주막 밖을 나섰더니 그래도 생각나서 백덕이네 백덕이네 덕이네 덕이네 덕이네 백덕이네 야요고 천에 아그 무정은 사람 늦든 간장 배반기도 사람 최고는 못할 텐데 눈 어두운 날 버리고 내가 어제 잘될 수 없냐 세서방 따라서 살까 그래 바람만 불어도 땡땡이 행하심을 하고 새만 풀어 날아가도 땡땡이 행하심을 하네

말지. 이 골머리 주르르르 저 골머리 꼴꼴 열이 열두 골머리 한토록 합수쳤다 전방제 치방야 얼떡적구비여 방울이 벗금여 건난 평풍소에다 마주 깡광 마주 세여 서주 울렁걸 주었다 나간다 이런 경지가 또 있나 진봉사 좋아라 물소리 듣고 반긴다 목욕을 허량으로 상하음을 헐헐 벗어 집행이로 눌러놓고 더듬더듬 들어가 물에 붕덩 들어앉으면 애 시원하고 잔이 좋다 물 한 주먹을 덮어 지어들여 꿀꿀 띄고 또 한 주먹 덮어 지어 등등이도 문질며 애 시원하고 잔이 좋다 삼각산 올라 선들 이어서 시원하며 동해주소를 다 마신들 이어서 시원할 거나 아쉬워 좋구나 지마자 좋네 퉁방퉁방 열시오 이렇게 목욕을 시원히 하고 나와서 보니 어떤 무상한 도적놈이 신봉사 의관 행장을 싹 가져가 버렸거든 신봉사 기가 막혀 오도가도 못 오고 또 한바탕 서름으로 우는디 아이고 아이고 내 신내 백수풍신 늙은 몸이 의복이 없었으니 황상철로 로이가리 우아래를 훨씬 벗고 더듬더듬 올라갈죠 체면인 은양반이라 두 손으로 앞가리고 내 앞에 부인네 오거든 돌아서서 가시오 나 벗었소 뜻밖의 관자가 내려는디 에이지루 에이지루 아 신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옳다 되었다 관은 민지부모라 했으니 내 억지나 좀 써버리라 두 손으로 앞가리고 겸겸 들어가며 아리오라 아리오라 급창 아리오라 황성가는 백할자로 아리오라 행차가

머물더니 어디 사는 소경이며 옷은 어짜여 벗었으며 무슨 말을 하려는고? 이제 소명이 아뢰니다. 예, 소명이 아뢰니다. 소명이 사옵길라 황주 토하동 사옵난디 황성잔치 가는 길에 하도 날이 다우기로 목욕을 하고 나와 보니 의관 행장이 없으려 찾아주고 가시던지 한불 내주고 가시던지 별반 처분을 하옵소서. 적선이가 필요하게 하시라고 주었으니 태수장덕 태그살려. 태수 이 말 들으시고 신봉사를 가긍히 여겨 의관 행장을 내어 주었겄다. 신봉사 주하라고 악은 무상한 도적놈이 담뱃대까지 가져가서 온 일을 어찌하오리까. 태수 허허 웃고 담뱃대까지 내어 주었겄다. 신봉사 백배 사례 하직하고 녹수정을 걷는 낙수교를 지내 한 곳을 당도하니 여러 여인네들이 방아를 찢느라고 야단이었다. 한 여인네가 신봉사를 보고 조롱을 하는디 근래 봉사들 한식에 추두고 저 봉사도 항상 맹인잔치 가지매 거 이리와 방아를 좀 찢어주고 가제. 방아를 공여원이 찢어줘. 아 방아만 찢어주면 고기 반찬에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담배도 한 모금 주지라잉. 그거 참 실없이 여러 가지 거 준다. 그럽시다. 일포식도 제술하고 그 방아를 한번 찧어보죠. 그나 여보시오 부인네들 막누이 가라 했으니 방아를 찧더라도 선소리를 마주감이 찧읍시다. 그럽시다 하고 방아를 찧는디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딸 그등등 잘 찢는다 어유와 방아요 태고라 천황신은 이 목덕으로 하였으니 남기가 내중할 순가 어유와 방아요 유소 세구목에서 이 남기로 집지셨나 어유 와방아요 옥비롱한테 돌던가 가르더려 잠이 질렀구나 아유 와방아요 날 그덩덩 잘 짓는다 아유 와방아요 머리 들어

0: 양은 주문하게 돈 소를 넣은 거가 아유 아깡하여 길고 가른 허리를 보니 조왕궁의 허리든가 아유가 방하여 오가 내 부하축은 너의 방아소리가 끝쳤더니 우리 상상제계여사 대미난 겁신데 하물며 맹인전 제도 없는지라 우리도 태평성 때 방어 타령을 허주보자 어유와 방아요 그등등 잘 찢는다 어유가 방아요
1: 여보시오 봉사님 아 방아를 이렇게 찢다가는 몇 날이 될지 모르겠어 그럼 자주 찢읍시다
0: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고소하구나 깨방아 찐득찐득 찰떡방어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 어유와 방아요 만첩청 산에 들어가 기르고 거든 소를 비어이 방아를 놓았는가 어유와 방아요
1: 방아마디 형용보니
0: 사람을 비행던가 두 다리를 쭉 벌고

0: 산다리 내려듣고 오리랑 때리랑 어느 저 이상하고도 맹랑하다. 어이요 아방하여 방산찰즉 가는 길에 방아 찍기도 저미로운. 어이요 아방하여 달그당당당 잘 찍는다. 어이요 아방하여 허리살도 무려 푸도받고 길이라고리 방아꾼 대중 부르자. 어이요 아방하여 달그당당당 잘 찍는다. 어이요 아방하여 호수하구나 개방아 진득진득 찰떡방. 어이요 아방하여 재채기 난다 고추방아. 어이요 아방아 어이요 아방하여 아유 아방아요 날 그덩덩 잘 찢는다. 점심 때가 늦어고 간다. 아유 아방아요.
1: 이렇듯 방아 찢고 점심밥을 잘 얻어먹고 황성길을 그렁저렁 당도하니 어떠한 여인이 신봉사를 소상각자로 찾거나 신봉사 괴히 여겨 그 참 이상한 일이다. 이곳에서는 나를 알리만 모는디 여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 석반을 든든히 먹은 후에
2: 그 여인이 다시 나와 여보시오 봉사님 내 당에서 신봉사를 찾사오니 나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사이다. 아니 왜 이러시오? 나는 봉사만 되었지 독경도 못하는 봉사요. 그 혹택에 의단이소? 아니올시다. 내 당에서 찻사오니 어서 들어가사이다. 신봉사 마지못해 그 여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니 어떠한 부인이 좌를 주며 하는 말이 그 무지니 하는 말이 소년은 난가이죠. 나도 어려서 부모 일찍 기색하고 복수를 배웠기로 평생 그라자지라. 25세의 길을 했는데 금년 25세일 뿐더러 한밤에 꿈을 꾸니 하늘에 해늘이 떨어져 무르잠겨 보이기로 심심해진 줄 짐작하고 차차 사람을 도와

처벌하지만 않으시면 평생 한이 없겠네다. 신봉사 속으로는 좋으나 어디 그럴 수가 있어. 내게는 천부당 만부당이요. 그날 밤 어찌 되었든지 동방화척의 호전몽을 꾸었겠다. 신봉사 새벽쯤 잠이 깨어 수심개어 하는 말이, 여보시오 안시맹인, 간밤에 묘한 꿈을 꾸었소. 내가 불 속으로 들어가 보이고 가죽을 벗겨 북을 메어 보이고 낙엽이 떨어져 뿌리를 덮어 보이니 나 죽을 꿈 아니오. 안시맹이 니 말 듣고 해몽을 하는디.

0: 보세요. 낙엽이 큐느니 자녀를 가봅니다. 그 꿈 잔이 좋소이다. 오늘 권례들 가시면 좋은 체험이 있으리라.
1: 해몽 잘했다.
0: 아니 자녀를 가봉이라니. 내게는 천부당 만부당이지. 뜻밖의 어전사

고노 다니며 해배야 다 외는 소리 원근 사과자니 땅그릇 들인다. 그때여 심항우 맹인잔치를 열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부친이 아니 들어오니 슬피 탄식 우는 말이 이제 안지를 배설키는 부친 상봉 어쩌더니 우리 집이 모두 신고 내가 청여가 죽은 줄 알으시고 애통타가 이 세상을 떠나셨네. 부처님의 영금으로 완연히 눈알을 떠 맹인 측발이셨나. 오늘 잔치

이렇듯 슬피 탄식하시다가 예부상서를 또다시 불하교시되 오늘 또 봉사 거주를 낱낱이 기록하여 차차 호송하되 만일에 도화동 신명인이 계시거든 별궁 안으로 모셔오너라. 예부상서 분부 듣고 대체 봉사 전고를 하는디 차차차차 불러나가다가 저기 한 구석에 앉은 봉사 앞에 가서 더 묻는 말이 여보시오, 당신 성명이 무엇이오? 예, 나는 심학교요. 월탄 신명이 여기 계시다 하더니 어서 안으로 들어갑시다. 아니 왜 이러시오? 위에서 상을 내리실지 벌을 내리실지는 모르나 신명인이 계시거든 별궁 아래는 모셔오라 했으니 나와 거쳐서 들어갑시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놈 용케 잘 죽으러 왔다.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디 이 잔치를 배설키는 천하명인 만자 중 나를 잡아 죽이를 하고 배설을 한 것이로구나. 이라 한번 죽게 두번 죽거냐. 내 집행이 잡으시오. 들어갑시다. 신봉사를 모시고 별궁 안으로 들어가. 신명이 데려가였소. 심황후 부친을 살펴볼제 백수 풍신 늙은 현용 슬픈 근심 가득한 게 부친 얼굴이 은은하나 또한 산후주름이 앞을 가려 자서히 보이지 아니하니 심황후 분부하시되 그 봉사 거주를 묻고 처자가 있나 물어보아라. 신봉사 처자 말을 듣더니만은

상주토 하두기 고토고 숙명원심학교요 을총년 정월 따르 산호경으로 상처고

딸자식을 강보다 싸서 안고 이제 자식을 다니면서 동냥 쳐서 덤벼겨 개우 길런데요 15세가 되었는데 교행이 출천해야 눈알 뗀다고 남편 장사 손님들께 300석의 몸이 팔려 인당수 재수으로 죽으러 간 지 3년이요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팔아먹은 놈을 살려 두 쓸데있소 비속하고 다른 칼로 당자고 목숨을 끌어주 제 마음 보지 말고 그 사람 우주를만 가져버려 보선 말로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깜짝 놀래 아버지란 누가 날들 아버지요 누가 날들 아버지요 나로 난 들도 없고 딸도 없소

계셨소. 임당수 봉당주고 빠져 죽던 정이가 살았어 여기 왔소. 어서 어서 눈을 떠서 저러고 배보옵소서. 진봉사가 이 말을 탔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 거라. 아니 청이라니, 에이 청이라니 이것이 웬 말이냐. 내가 지금 죽어 사금을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더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어디 내 딸이면 뭐냐.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아이고 답답해라. 두 눈을 끔적끔적 하더니만은 눈을 번쩍 떴구나. 진봉사가 눈뜬 짐에 여러 봉사들도 그 훈짐에 눈을 뜨는디 만자맹이냐 눈을 뜬다. 어떻게 눈을 뜨는 거 허니는 전라도 순창 담양 세갈무 뛰는 소리라 쫘쫘 하더니만은 모두 눈을 떠 버리는 거라. 석 달 동안 큰 잔치에 먼저 나와 참여하고 딸의 간병인들도 저희 집에서 눈을 뜨고 미처 당동 모다명이 중로에서 눈을 뜨고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서서 뜨고 앉아 뜨고 싫어 없이 뜨고 어이 뜨고 환에다 뜨고 울다 뜨고 웃다 뜨고 떠 보느라고 뜨고 시원히 뜨고 앉아 노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졸다 번듯 뜨고 지우고 하고 비운 추수까지 일생 눈을 떠서고 광명 천주가 되었구나. 신봉사가 정신을 차려 궁안을 살펴보니 실모 금관 황후로의 딸이라니 딸인 줄 알지 전우불견 최민이라. 가만히 살펴보더니 옳지!

보니 인도 한 생을 하였는가 내가 죽어오고서 따라왔느냐 이것이 꿈이냐 이것 생신이냐 꿈과 생신 분별을 못하겠네 나도 어제까지 맹인으로 지팽이를 입고 다니면 어디로 갈 줄을 아느냐 올 줄을 아느냐 나도 오늘부터 새 세상이 되었으니 지팽이들도 고생 많이 하였다 이제는 너도 너 갈 대로 잘 가 그래 내 던지고 알시구나 알시구나 존대치와라 졸시고 알시구나 잘시고 기와 자자절시고 어둡다 눈알 뜨고 보니 황성궁궐이 웬일이며 궁안을 살펴보니 장해 마을에 바운먼길에 인당수 좋은 몸이 한세상 황후되기 천천만만 뜻밖이라 알시구나 열시오 어둠 침침 빈방안으로 불 켠 듯이 반갑고 산양수 큰 싸움의 좌롱 본 듯이 반갑네 흥진 비례 고쟁 없네 널 누구 이름인가 얼씨구나 절씨오 여러 봉사들도 좋아하라고 정말 좋냐 눈인다 얼씨구나 심하고 폐하고 턱이라 대구 중세절 이후로 봉산둔 뜻단 말 처음이로구나 알시구나 절시오 송천자 폐하도 만만세 심하고 폐하도 만만세 왕군도 만만세 여러 귀비님도 만만세 오늘 오신 손님도 만만세 천천 만만세를 살살으로 누릴 수 있어 시구나 절시오 이렇게 그냥 황국전이 춤으로 그냥 바다가 됐던가 보더라 이렇게 춤을 추고 경사수라 야단이 났을 적에 어떤 봉사나 눈 못 뜨고 저기 한 구세가 우두머니 울고 섰거나 심황후 분부허시되 지어 비금주수까지도 모두 눈을 떴는디 어찌하여 저 봉사는 눈을 못 뜨는고? 그때요 황봉사가 뺑대기네 유인한 죄로 눈을 못 뜨고 그 자리에 엎드러지며 내 죄상을 아뢰리다 내 죄상을 아뢰리다 신부원군 행차시의 뺑덕이란 여인을 앞세우고 오시다가 주막에 들어 잠잘듯 그 여인 유인하야 밤중 도박을 하였는데 그날 밤 오경시에 신부원군 오시라는 소리에

끌어줘. 심항우 이 말 들으시고 인수무가료 개죽이 선이라. 네가 네 죄를 아는 거로 시 살리노라. 어서 눈을 뜨라. 대체 그제 황보사가 눈을 뜨는 뒤 마치 청록기 졸만하게 한눈만 떴구나. 이런 일을 보더라도 적선지가우 필요 여경이요 적악지가우 필요 여악이라. 어찌 천도가 없을 수냐. 그때 여신 생물은 부엉구를 봉하시고 안신병인 교지를 내려 정열부위를 봉하시고 부릉촌승상 부인은 별급상사하시고 그 아들은 책품을 도도와 예보상서시키시고 화주승을 불러오려 당사

세여 그럼 세순이 천천 만만세로를 누리더라. 화자로 소년 있네 인간으로 백

성창순의 박유전판 심청가 중에서 심청이가 수궁에 들어가는 대목부터 끝까지 들으셨는데요. 성창순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전체 1시간 9분 4초 동안 듣고 오셨습니다. 끝부분에서 그간 발생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상과 벌을 내리는데요. 뺑덕어미와 눈이 맞아 도망간 황봉사 기억나시죠? 황봉사는 마치 총 놓기 좋을 만하게, 총 쏘기 좋을 만하게죠. 한쪽 눈만 떴습니다. 그러면서 적선지가의 필요 여경이요, 저각지가의 필요 여왕이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또 끝부분에서 어중몰이 장단으로 나머지 사람들에게 상을 내리는 내용이 이어졌죠. 심생원은 부원근을 봉하시고 안시맹인 교지를 내려서 정열 부인을 봉하시고 무릉촌 승상 부인과 그 아들 또 화주승 전먹이던 부인들 귀덕어미 도화동 백성들에게도 고르게 상을 내립니다. 마무리 부분 어화 여러 소년님네 인간의 백행 근본 충효밖에 또 있느냐 그 뒤야 뉘 알소냐 더질더질 이렇게 심청가 마무리됐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에서 지난 3주에 걸쳐 성창순의 박유전판 심청가 전체 감상하셨습니다. 성창순 명창은 심청가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보유자로 인정을 받으셨는데요. 정흥민 명창을 스승으로 모시고자 벽촌을 찾아가서 스승의 병을 간호하면서 심청가를 익혀서 이렇게 오늘날에 박유전판 심청가가 제대로 전승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보영 선생께서 성창순 명창을 일러 강산재 판소리 전승의 대들보 구실을 하고 있다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학구적인 자세로 소리를 배우셨던 성창순 명창의 그 노력과 실력을 평가하신 거겠죠. 성창순은 스승이 타계하신 후에도 김명환, 정권진, 성우양 등 여러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더 깊이 심청가를 연구하셨고요. 바로 그 결과 깊은

예술성을 지닌 성창순 명창의 심청가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김영재류 산조 합주입니다. 오늘 젊은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연주로 들어보실 텐데요. 남성훈의 아쟁, 오은수의 가야금, 강규님의 검은고, 우석균의 대금, 남정훈의 피리, 소윤선의 해금, 김명준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젊은 연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김영재류 산조 합주였습니다. 남성훈의 아쟁, 오은수의 가야금, 강규님의 검은고, 우석균의 대금, 남정훈의 피리, 소윤선의 해금, 김명준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경기민요 매화타령 듣겠습니다. 매화타령은 12작가의 하나 달거리 끝부분에도 나오는 노래인데요. 매화타령 하나로 독립시켜 불러도 좋은 음악이라서 따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경기민요 매화타령 듣겠습니다.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기민요 태평가 들으셨고요. 앞서서는 경기민요 매화타령 감상하셨습니다. 국가무용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뒤에 들으신 태평가는 신민요에 해당하죠.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는데요. 1935년에는 태평년이란 이름으로 나왔고요. 당시에 강남월이 작사, 정사인이 작곡했던 음악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휴식은 창의적인 머리를 만들어준다고 하죠. 질 좋은 휴식을 취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데요. 5월의 일요일이라서 더욱 멋진 휴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연 속에 그저 가만히 있어도 좋고요. 음악 감상이나 영화 감상, 책 읽기,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일 하시면서 이 좋은 휴일 보내시면 좋겠네요.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전통 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쾌청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때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상처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몸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비늘에 바다가 스미는 것처럼 인간의 몸에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시간이 새겨집니다. 김승섭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시간이 우리 몸에 새겨진다니, 모든 생명은 생각보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듯합니다.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우리에게 상처로 남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마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헤아림의 Here I Am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10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앞에 문을 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에서 우리 삶에 영향을 아주 많이 줍니다. 그러면 그 환경의 변화를 그저 느끼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일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지 함께 고민해보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걷는 길에서 바로 그런 분과 함께합니다. 시민 주도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의 맹소영 이사장 지금 와 계시거든요. 곧 어떤 얘기 나눌지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뒷자리 8170 쓰시는 우리 윤대위님. 어머, 마라톤 하셨군요. 서울 하프마라톤 모바일 기록증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함께 걷지 않고 함께 뛰고 왔습니다. 그분들에게 함께 걷는 길 많이 전파했어요. 하셨네요.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하프마라톤 완주하셨던, 아니 워낙 그 모든 운동에 뛰어난 분이시지만 막 하프코스라도 마라톤 완주한다는 거 진짜 대단한데 축하드립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일요일 방송 좋은 어른, 좋은 시민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는 유난 무브먼트의 양소희 대표님 얘기 듣고 또사님 사연 주셨네요. 유교적 엄숙주의가 지배적인 우리 사회에서 유난 떤다는 거 눈총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총에 매이지 않는 멋진 청년들의 활동이었죠. 또 닉네임 긴호흡 돌고래님,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연대가 필요하다는 얘기 공감합니다.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또 뒷자리 4510 쓰시는 분, 타인의 고통이 나와 내 주위의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연대하자는 말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하셨어요. 아, 이렇게 공감해 주시니까 또 공감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해서 좋은 어른이 뭘까, 좋은 시민이 뭘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 귀로, 마음으로, 그리고 걸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함께 하시는 번호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라톤 하시면서 막 여기

미적이 전파해 주신 윤대위님처럼 여러분도 전파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 되거든요. 다시 듣기로 또는 재방송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죠. 재방송으로 여기저기 많이 전파해 주세요. 송소희와 두 번째 달의 강원도 아리랑 듣겠습니다.

0: 함께 걷는 사람들. 날씨 얘기 요즘 참 자주 합니다. 아, 예전 같지 않아요. 계절이 사라진 것 같아.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달라진 날씨는 기후변화를 체감하게 하고 또 에너지 문제랑도 아주 깊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그 해법을 직접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시민 주도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만들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의 맹소영 이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세요. 맹소영 이사장은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로 기상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직접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1: 저는 오늘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작가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정말 국악방송 훌륭한 방송입니다.
0: 왜요?
1: 그리고 여기 제작진분들 정말 훌륭하다.
0: 그건 그래요.
1: 네, 왜냐하면 제가 기상 칼럼니스트,

0: 요즘에는 이제 기후 칼럼니스트 그리고 또 뭐 웨더 커뮤니케이션 대표 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광명 시민 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장이다라고 처음 소개를 받은 곳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1: 어.
0: 네, 이제는 아 우리가 이런 사회가 그리고 방송국이 그렇죠 중요한 어떤 정보 전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방송국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그래서 저는 광명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의 활동보다 많은 분들이 저만 나오면 날씨 안 좋네 오늘. 오늘 뭐가 안 좋지? 그런 것처럼 그냥 저의 삶 자체, 저의 존재 자체가 날씨를 말해주는 사람으로 20년 넘게, 굉장히 동안이죠.
1: 네.
0: 20년이라고 하면 도대체 언제부터 일을 시작한 거야?
1: 그러니까
0: 이런 말씀을.
1: 3살 때?
0: 감사합니다. 제가 2004년. 네, 기상캐스터로 그냥 아주 우연히 저도 방송이 너무 좋았고 알려졌으면 좋겠고 하다가 우연하게 기상이 아니라 기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보다 조금 일찍 눈이 띄었죠. 그래서 이제 기상과 기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체감하게 전달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답답하네. 너무 심각해지는데 왜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해? 우리 뭐 해볼까? 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에 원래 이사장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조합원에서 뽑습니다. 어찌하다 보니 리더를 맡게 됐습니다.
1: 그러시군요. 기후 문제가 이게 진짜 내 일이야 이렇게 느낀 어떤 순간이 있으셨던 거예요?
0: 저는 네. 그냥 참 좋았던 것 같아요.
1: 아니 기후 문제, 그러니까 기상을 통해서 이제 방송을 시작하셨다 해도
0: 맞아요.
1: 아 내가 그냥 웨더 전문가가 아니라 나 기후 문제가 더 이거나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랬던 순간.
0: 모든 일들은 내가 뭔가 애정이 있고. 좋아하고 관심이 있어야 시작이 되는 것
1: 맞아,
0: 같기는
1: 맞아요.
0: 해요.
1: 네.
0: 그래서 사실 기상이라고 하는 건 날씨를 들여다보려고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늘을 봐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기후를 볼 때는 세상이 들여다봐지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지금은 사람이 들여다봐지기 때문에 제가 한 5, 6년 전만 해도 기후 얘기를 하면은 너무 심각하게, 왜냐면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이거 너무 심각해요 라고 해서 그때 심각했는데 지금은 안 심각해 보이죠. 우리 심각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 왜냐면 기후 문제는 크게 이제 감축과 적응이에요, 결국엔. 이미 많은 세계가 적응을 하고 있고,
1: 네.
0: 많은 분들도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는 위협이라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한 현명한 지혜를 모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좀 사명감과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
1: 우리 그런 분 필요합니다.
0: 엄청나게 네네. 강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왜 방송이라는 것은 사실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 되게 좋은 직업이잖아요.
1: 네네.
0: 근데 저는 그 한참 기상캐스터가 주목받던 시대에 제가 이제 거의
1: 일을 하셨고
0: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그거와 타협하지 않고 좀 더 책임감 있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했던 것을 20년이 지난 지금 정말 잘했구나라고 어깨를 제 어깨를 스스로 하루에도 정말 몇백 번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1: 내가 진짜 앞서갔구나.
0: 난 잘했구나.
1: 네. 내 방향이 맞았어. 이런 거죠. 그 에너지 문제 또 기후 문제와 이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긴밀한 연결인 거잖아요. 에너지 문제에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0: 사실 제가 뭐 기상, 기후 이렇게 단어만을 봤을 때 비슷해 보이잖아요.
1: 네.
0: 근데 사실 그 기상에서 기후로 넘어가는데도 고민이 많았고
1: 네.
0: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1: 네네.
0: 그래서 이게 쉬운 그 분야는 또 아니에요.
1: 네.
0: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도 분야가 뻗쳐나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다른데 일단은 뭐 에너지까지 가기 이전에 기상에서 기후로 넘어갈 때 2007년이었어요. 이제 IPCC라고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은 잘은 모르는데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 세계 1980년대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야 이거 지구가 좀 이상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거 과학적으로 좀 한번 규명해보자라고 해서 전 세계의 과학자들의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구의 어떤 뜨거워지는 온난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이거 온실가스 때문인데 우리가 80% 이상 배출하는 우리 뭐 자동차 매연, 뭐 공장 구글도 이런 것들 때문이야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한 4년에서 5년 주기로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그 보고서가 기반이 어떤 교과서가 돼서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세계의 어떤 에너지 문제 흐름이나 기후 문제를 가닥을 잡는데 굉장히 신빙성 있는 자료들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고고의 4차 보고서를 제가 2007년에 봤어요.
1: 네.
0: 근데 봤는데

0: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기후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한 게 2011년.
1: 네.
0: 그때는 이제. 근데 기상을 왜 기후로 넘어갔냐면, 기상은 정말 학문을 연구하고 자연을 들여다보는 기초학문인데, 요걸로는 그 다음 단계가 뭔가 언론인으로 할 수 있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내가 연구를 해야 되는 사람인가? 아닌데 난 알려야 되는데 좀 더 쉽게 알려야 되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문제에서 기후로 공부하다 보니까 기후는 산업과 연결되어 있고
1: 네.
0: 경제와 연결되어 있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뭐 중동사태와도 관련되어 있지만 사실 에너지의 문제는 우리 삶의 모든 근간이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에너지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또 이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온실가스 자체는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에너지의 주범이 되는 네. 주연료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이제 빨리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에서 에너지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 저도 사실 이 에너지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정말 우연이 됐지만 정말 그건 저는 하늘에서 준 거의 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에너지 쪽에 관심 눈을 탁 뜨게 되는 순간부터 아, 또 이거다. 그건 또 이제 알리기 시작하는 거죠.
1: 아니 거기에 더해서 협동조합이잖아요. 거기까지 또 가신 거잖아요. 이렇게 뭐랄까요? 행동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0: 저는 이제 아이를 셋이나 키워요. 아이들이 정말 이 지금의 현 시대에 가장 핫한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육아, 그렇죠? 우리 저출산 시대에 새 아이의 초중고가 다 있어요.
1: 네.
0: 예, 그러면서 아이들의 어떤 문제, 뭐 교육의 문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 좀 접하게 되기도 하고 거기에 또 핵심이 되는 또 기후 문제를 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한테도 더 모범적인 엄마가 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명 시민에너지협동조합, 뭐 광명이라는 지역이지만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굉장히 전국에 많아요.
1: 네네.
0: 경기도만 해도 뭐 굉장히 많은 협동조합들이 있는데 그냥 정말 시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 내가 기상과 기후 문제를 다루는 사람인데 TV에서만 정보 전달하면 뭐해? 이런 활동들도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지라고 정말 조합원으로 살짝 이름만 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걸 보면서 요거는 많은 사람들이 더 동참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라고 조금 조금씩 적극성을 띠다 보니까 뭐 리더까지 오게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시민들의 활동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1: 네, 것입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이 개념이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거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0: 많이 홍보 활동도 해요.
1: 네.
0: 지역에 5월이잖아요. 5월이면 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전국 각지에서 거의 뭐 주말 휴일마다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을 텐데 저희도 작은 부스 하나를 차리고 이제 광명 시민 에너지 협동조합이 어떤 거를 하는 곳이고 왜 기후 위기에 우리가 이런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딱 오잖아요. 그럼 딱 두 가지예요. 뭐 줘요? 저희 이거 뭐 하면은 뭐 주나요? 받아가시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아 이거 뭐 후원해줘야 돼요? 일회성으로 딱 그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1: 너 나 뭐 주니? 내가 너 뭐 줘야 되니? 이거
0: 그렇죠.
1: 두 가지군요.
0: 나 좀 뭐 좀 받으려고 왔는데
1: 네.
0: 뭐 기념품은 없고 뭐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후원금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아니 뭐 배당금을 줘요? 전 그냥 후원해 준 건데 이게 아니라 시민들이 그 시민으로서의 기후위기에 동참하는 정당한 권리도 얻으면서 그 이익구조 착한 일을 했을 때 받는 저는 용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배당이라고 저 말하진 않아요. 어떤 투자라고 말하진 않는데 발전소를 하나를 짓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이 필요하죠.
1: 네.
0: 근데 제가 이제 숫자 얘기를 앞으로 많이 할 텐데 막 네.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1: 네네네.
0: 보통은 이제 그 100이라는 숫자를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발전소 하나를 짓는데 아, 저 정도 발전소가 지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전기가 만들어지는구나를 100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 네네.
0: 보통 이제 100kW 정도. 뭐 자동차 주행 속도로 따지자라고 하면은 시속 100km로 이제 주행을 하는 정도의 속도가 너네 발전소 좀 굉장히 크게 지었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발전소 하나를 짓는 인데 물론 이제 태양광 패널의 시세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1억 2천에서 한 1억 5천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1: 네.
0: 근데 이 발전소 하나를 지을 때 어디다 지을지도 시민이 모색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여기다 지으더라도 아무리 사유지에 지더라도 그 소속되어 있는 관할 행정구역이 또 인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1: 네.
0: 이런 것들도 시민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개통 연결 자동차만 사면 뭐합니까? 도로를 깔아야 되는데 물론 도로를 깔진 않지만 깔려져

0: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작업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발전된 그런 전기 생산을 수익을 구조도 이제 배분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걸 시민들이 아주 작은 돈으로 출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희 네.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구좌 10만 원에서 네. 300구좌에 3천만 원. 이제 네. 정도 투자를 하면은 고고에 하는 출자 금액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모여서 이제 총회를 하는 거죠. 우리 오늘 올해에는 이만큼 전기 수익금이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우리 얼만큼의 배당금으로 소득을 분배를 할까. 저희 같은 경우는 6%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이런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투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 출자를 한 만큼에 대한 기여도를 네. 배당금으로 받아가는 형태의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인 시민 에너지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부지 선정이 사실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근데 저희가 굉장히 제가 또 광명이라는 지역이 있다라는 게 너무 다행인 게 이게 민간이 이제 공공 유휴부지에다가 발전소를 올리게 되면은 임대료가 싸요.
1: 아.
0: 그리고 안정적으로 20년 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민 에너지 협동조합들은 관내에 있는 공공 유휴부지들을 찾으려고 하죠. 그럼 누가 네. 협조를 해야겠어요? 공무원들.
1: 네.
0: 근데 광명은 민간 협력이 정말 전국 1등입니다. 31개 경기도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국에서도 상주라고 하면 1등일 정도로.
1: 네.
0: 그래서 그 공무원들과 여러 부지들을 찾으면서 거기다 시민의 힘까지 더해져서 안정적인 그런 발전소가 지금 6개 올라갔고 지금 2개 추가적으로 올해 올라가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시민의 힘으로 그 지역의 어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립하는 그런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 아니 광명이 이름부터 굉장히 태양광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0: 맞아요. 빛과의 밝은 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운명 같지 않나요?
1: 네. 그 이름대로 가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날씨 변화가 이렇게 계속되면 기후 위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것도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우리 지금 듣는 분들 중에.
0: 맞아요. 그러니까 기상보다는 이제는 기후 얘기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만큼 정말 심각해요? 그럼 같이 합시다.
1: 그렇죠.
0: 예전에는 너무 심각한데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뭐 대학교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다른 기상캐스터들보다 조금은 앞서가고 특별함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방송 다른 이제 우리 방송하신 분들은 방송인이시지만 우리는 방송국에 있어야 방송인이잖아요. 그리고 방송 하나 없어지면 얼마나 또 섭섭해요.
1: 네.
0: 개편되면 얼마나 섭섭해요. 근데 저는 네. 방송국 밖으로 나와야지 내가 세상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이 기상정보를 받아보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받아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는 네. 그 카메라 너머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1: 네네.
0: 어민들도 찾아가고 농민들 찾아 정말 두루마리 휴지로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분 남짓한 기상정보가 결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쓸 수 있는 정보였나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1: 네.
0: 그렇게 그 당시에는 많이 이제 기후 문제나 기상 문제를 이제 더 뻗쳐나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심각한 얘기를 하고 돌아서면 사람들은 오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 저는 이제 행동으로 바뀌었는데
1: 네.
0: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저보다 한 템포 늦게 따라오는 거죠.
1: 네네네.
0: 이게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하세요. 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상 상황은 많이 아시겠지만 많이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와 이거 기후위기야 다 기후위기라고 해요.
1: 네.
0: 이따가도 뭐 기상과 기후에 대한 구분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네. 기후 아닌 것도 기상인데 기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 네네.
0: 기후위기 아닌데 이거 기후위기라고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미 온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30도가 넘는 초여름이었는데 다음날 한파특보 내려졌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계절이 그러니까 서서히 계절이 그냥 변덕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하루하루의 변화가 아니라 거의 계절급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이미 뭐 2020년대 이후에 이미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날씨 상황 자체가 거의 기후적인 측면에서 변했다라고 하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낄 거예요. 산불, 폭우, 폭염 한 번 눈 내렸을 때 너무 많이 내리고 아니 저쪽은 저렇게 눈이 내리고 비가 많이 와서 난리인데 한쪽 지역은 물이 없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현상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기후 위기적인 상황인 거죠.
1: 네. 음악을 한 곡 듣고 시민 주도형 재생에너지가 왜 중요한지 이런 얘기를 더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비단의 태양의 나라 듣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비단의 태양의 나라 들으셨습니다. 광명 시민 에너지 협동조합의 맹소영 이사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광명 시민 에너지 협동조합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2: 6개의 발전소가 있고 네. 그리고 2개의 발전소가 지금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2: 일단 아니 뭐 태양광 발전소 뭐 올리면은 뭐 얼마나 효과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한번 네. 어제 저희 협동조합의 그동안의 성과를 챗GPT한테 알려줬어요.
1: 네네. 네.
2: 하나의 그림으로 한번 그려줘봐.
1: 네.
2: 라고 했더니 그림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잘 그려줬더라고요. 저희가 총 이제 설비 용량이라고 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너네 발전소는 몇 킬로야?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1: 네.
2: 그럼 100킬로. 오, 그럼 꽤 지었구나. 기본적으로.
1: 네.
2: 그래서 100이 조금 안 되면 이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90kW 이상부터는 이제 그 출력 제어 장치를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엔 이제 발전소에 전기가 너무 많이 생산돼도 문제거든요. 근데
1: 네.
2: 이 많은 분들이 뭘 잘못 알고 계시냐면요. 전기가 부족해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아껴 쓰자고 하는 거예요.
1: 네.
2: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전기라고 하는 이 에너지는 전기는 저장이 안 돼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뭐 ESS 같은 그런 또 저장 장치가 아닌 이상은 배터리가 아니면은 흘러가는 거거든요. 제일 국가에서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얼마나 만들어졌고 얼마나 쓸 것인지. 요게 딱 맞추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나 여름 너무 덥고 겨울철에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면은 요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0: 조절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발전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태양광 발전소를 뭐 호남 지역 같은 경우 많이 만들어놨는데 얘네를 다 발전 그거를 못하게 막 한다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네. 텐데 특히 지금 이맘때 봄철은요 햇빛이 너무 좋아서 1년 중에 발전이 제일 잘 돼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도 블랙아웃이 와요.
1: 네.
0: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수요 공급선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제 많은 발전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다 보면은 이런 적은 양의 발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들에 대한 이제 관리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또 날씨적인 간헐적인 문제도 있어요. 네네. 우리가 날씨 예측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맞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 정도로 기상청이 예보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결국에 자연의 힘으로 발전을 하는 이런 뭐 풍력이나 태양광은 사실 좀 어렵기는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대규모의 어떤 발전 방식에 또 있기도 하지만 이런 소규모의 발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가로도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 집중식의 발전이 아니라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지산지소 내가 만든 전기를 내가 쓰는 형태로 이런 전환하는 형태 안에서의 이런 이제 재생에너지를 조금 어느 정도 좀 확대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시민의 주도형의 재생에너지 확대 그다음에 뭐 분산에너지형의 이제 에너지 자립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결국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이제 협동조합들이 많이 좀 늘어나야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연간 전기 생산량이 76만 킬로와트시 잘 모를 거예요. 어느 정도일까? 탄소 연간 탄소 배출을 326톤 정도 줄일 수가 있어요.
1: 줄일 수가 있어요.
0: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많은 건가 적은 건가 좋은 거겠지. 하지만 우리가 1년 동안에 배출하는 그 이산화탄소 양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한 6억에서 7억 톤이에요. 그럼 또 이래요. 그게 어느 정도지? 공기잖아요. 우리가 그 저는 안 타봤거든요. 왜 튀르키예 같은 데 가면 열기구 타잖아요. 네네. 열기구 하나에 풍선이 머금을 수 있는 게 이게 1톤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중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1: 6억에서 7억.
0: 그 열기구가 6억 개, 7억 개가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 중에 정말 열심히 우리가 우리 협동조합의 지금 성과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래도 326톤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 에너지는 쓸 수 있는 착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고 한 가구에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한 300kW 정도 쓰는데 이 가구가 200가구가 넘게 1년 동안 돈 안 내고 쓸 수 있는 전기를 광명에서만 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네. 것들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하시면서 시민들이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가장 크게 든 게 언제세요?
0: 저는 제가 그 조합원으로 활동할 때는 저도 사실 잘 몰랐죠. 근데 이제 이사장을 하면서 발전소를 네. 짓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들, 아니, 왜 시민들이 이렇게 좋은데 동참을 안 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그 고민이 굉장히 좀 깊어졌는데,
1: 네.
0: 가장 뿌듯했던 게 뭐냐면 어떤 시민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이렇게 햇빛이 쨍쨍 볕 좋은 날 나왔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낮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깜빡하고 온 집에 불을 다 켜고 왔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아이고 집에 가 다시 다 꺼야 되나? 저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라는 이야기를 한 시민이 했을 때
1: 이 좋은 태양을
0: 그렇죠. 네. 이거 지금 다 낭비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 그 분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뭔가 내가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구나 라는 네. 어떤 이게 조금씩 티는 안 나지만 이게 보람이고 네. 이런 분들의 결국에는 사람의 메시지들이 구전을 통해서 그렇죠. 이동을 했을 때 이 시민의 힘이 굉장히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또 믿음을 좀 느꼈습니다.
1: 그렇군요. 시민이 참여하는 이런 발전소 운영하려면 사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굉장히 좀 좋아야 되지 않나요?
0: 그렇죠. 일단은 필요하고. 협동조합 자체를 창립하는 게 사실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좀 번거롭기도 하고 네. 요즘에는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기도 해요. 네. 근데 막상 또 요거를 저는 사실 제가 이제 협동조합 설립하지는 않았어요.
1: 네네.
0: 일대 이사장님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좀 더 확장하는 그런 단계에서의 사업을 맡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요런 것들이 결국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만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1: 네.
0: 그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또 지자체 장이 리더로서 요즘에 또 뭐 기후 뭐 구청장
1: 정책
0: 기후 뭐 많이 나오 뭐 네. 도지사 뭐 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리더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많은 공무원들이 다 이게 수렴해서 그 의견을 갈 수는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행정적으로 핵심의 그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만약에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전화로 문의를 해도 문전막대를 대항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행정의 어떤 그런 도움.

0: 저희만 월등하게 성과가 좋은 거지. 다른 지역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기 부지가 좋은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제가 담당자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안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또 사유지로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 1억이 넘는 그런 발전소의 기금은, 저희도 지금 400명이 넘는 조합원이지만, 근래에 자본금이 3억이 조금 넘었어요. 정말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1: 네.
0: 결국에는 금융기관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한 부지에 대해서는 금융을 지원해 주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협동조합이 굉장히 좀 소소하고 좋을 거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풀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우리 조합 너무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작년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던 게 뭐냐면 다른 조합에 가서 많이 좀 그 저희 사례들이나 좋은 점들을 많이 알렸어요.
1: 네.
0: 그래서 많이 상담도 해드리고 컨설팅도 네. 해드리고 공무원들한테 이러이런 것들 좀 해드리고 저희 지자체 공무원 상 주면서 좋은 사례들을 다른 데 좀 퍼뜨릴 수 있을 만한. 그래서
1: 네.
0: 이렇게 들으면은 되게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사실 올해 이번 정부가 이런 이제 약간은 좀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햇빛 소득마을을 2,500개를 이번 정권 이제 2030년까지 만들어라 확대해라
1: 네.
0: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획들이 사실 이상적이지만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섬세하게 들여다볼 것들은 상당히 많기는 해요.
1: 아직도 갈 길이.
0: 네.
1: 네.
0: 아우 제가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1: 일단 할 얘기가 많을 때는 우리가 음악을 한 곡 듣고
0: 네.
1: 그리고 또 이어갑니다. 네. 진민진의 아쟁 연주로 아쟁을 위한 세계의 전경 중 달빛 어린 바다 듣겠습니다.

0: 진민진의 아쟁연주, 달빛 어린 바다 들으셨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들, 오늘은 시민 주도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광명 시민 에너지 협동조합의 맹소영 이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쭤볼 게 무지 많지만 일단 아까 햇빛 소득이란 얘기 하셨거든요.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왜냐면 햇빛 론하고 다른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햇빛 소득이 뭔가요?
1: 저는 그 기후 문제를 이런 경제적인 문제와 엮어서 풀어가는 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아이가 셋이라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좀 도와줘 일하면서 아이들 키우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2: 너무 힘들죠.
1: 근데 아이들에게 룰을 정해주고 이거에 합당한 보상을 주잖아요.
0: 네.
1: 그 아이들이 너무 잘해요.
0: 좋아요.
1: 그 아이들에게 보상은 뭘까요?
0: 용돈?
1: 용돈이죠.
0: 네.
1: 아주 그냥 뭐 50원이어도 100원이어도 네, 네, 네. 그 보상에 대한 어떤 보람도 굉장히 커요.
0: 네.
1: 지금 각 지자체들을 좀 보면은 이런 것처럼 그 일종의 어떤 보상에 대한 그런 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경기도만 봐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데 기후행동 기회소득.
0: 네네.
1: 아마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내가 뭔가 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그 경제적인 보상이 돌아오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제가 홍보부스를 운영을 했을 때 여기 뭐 주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착한 행동을 했을 때 내 마음만 뿌듯하고 쓰담쓰담하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어떤 행동 실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당당하게 기후에 대해서 뭐를 했으니 뭔가에 대해서 나에게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탄소중립 포인트 제 도라든지 각 지자체마다 잘하고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햇빛 소득 같은 경우에도 일부의 내가 출장 금액 대비 배당화를 가는 과거 이제 과거보다는 이제 종류가 좀 다른 거죠.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형태와는 다르게
0: 네.
1: 요 소득은 지역민들에게 복지로 돌아가야 된다.
0: 네.
1: 그래서 대표적인 게 경기도 여주의 구양리 마을이거든요.
0: 네.
1: 여기는 보면은 배당금의 형태가 개인이 배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수익을 누구의 몇 퍼센트 가는 게 아니라 마을의 기금으로 요 이제 우리가 발전소를 지을 때 필요한 그런 금액들을 마을의 기금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0: 네.
1: 그리고 이제 일부의 내 뭐 축사 지붕을 내어주거나 내 공장 지붕을 내어준 분들은 내어준 만큼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거고요.
0: 네.
1: 그건 거기에서 만들어진 소득 거를 왜냐하면 마을 기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특정 누구에게 얼마를 기여했는지를 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나온 소득들로 뭐 마을 외관도 짓고
0: 네.
1: 식당을 만들고 거기에 식당을 하면은 이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인부에 대한 인건비도 여기에서 소득이 나오고 그럼 어르신들은 와서 무료로 밥을 드시는 거예요.
0: 네.
1: 마을 버스 한 대 사고 기사 고용하고 내가 어디든지 다니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인구 유출을 어느 정도 막고 지역에 고령화되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마을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어떤 운영을 하게 되는 이런 어떤 선순환에 대한 경제 시스템을 만든 게 햇빛 소득이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요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역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원래는 이제 정부 관계기관에서 한 500개 정도 우리가 추가로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0: 네.
1: 이번 정부에서 500개가 무슨 말이야? 다섯 배로 더 늘려. 이러면서 많이 유출된 인구들도 다시 유입이 되고 지역의 경제도 살아나고 어떤 초고령화의 문제도 해결되면서 재생에너지 그리고 지산지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된다라는 게 이게 햇빛소득의 개념이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개인 내가 출자만큼에 대한 배당금을 받아서 나의 어떤 수익을 올리겠다의 구조가 아니라 이 햇빛소득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을 자체가
0: 네.
1: 에너지로 자립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차이점을 가질 수가 있죠.
0: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제 개인이 심각성을 느꼈으면 개인도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정부도 움직여야 되고 근데 정부가 또 여러 부처에서 이걸 뭘 막 나눠 갖고 있으면 쫙 이렇게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뭔가 여기도 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고 또 제가 생각할 땐 기업도 같이 힘을 합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구심점이 어떻게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사장

0: 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해나가면 가장 베스트가 될지 청사진을 좀 그려주신다면.
1: 저는 그래도 이번 정부가 많은 그런 이제 어떤 분류 작업 네. 이런 것들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제가 아 너무 광명의 자랑을 하면 뭐 광명의 홍보대사 같다. 근데 사실 홍보대사도 한 6년을 네네.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저희 지역을 자랑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정부의 로드맵은 광명시에서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기는 해요.
0: 네네.
1: 왜냐하면 광명시에서 2017년에 그 에너지 시민 에너지 기획단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할 건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논의된 게 2018년 민선 7기부터 하나하나 이제 운영이 됐거든요.
0: 네.
1: 2018년이면 이제 곧 28년이 되면 거의 10년 전이에요. 그때 뭐를 파격적으로 했냐면요. 기후 에너지 부서를 만들었어요.
0: 아. 그러니까
1: 우리는 지금까지 교통, 환경, 에너지, 산업이 다 분산돼서 네. 다 이게 통합 운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교통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으로 접근하면은 부서 간의 이런 업무들도 부딪히고 이거는 누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0: 네.
1: 그리고 나중에 2021년 정도 됐을 때는 이건 기후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탄소 중립의 문제야. 탄소 중립과로 이 명칭을 변경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부가 지난해에 기후부와 환경부와 에너지부를 합쳐서 그래서 우리가 기후 에너지 환경부를 만든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는 환경 문제도 아니고 에너지 문제도 아니고 산업 문제이면서 재난 안전 문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틀을 하나의 차원에서 만들어서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0: 네.
1: 그리고 지금 정부 기관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그 장관들 잠 줄이세요 뭐 이런 말 했었잖아요. 정말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거의 6시 반부터 각 부처마다 설득을 하러 다니면서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벌어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구멍을 막기 위해서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정말 많은 어떤 변화들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만 단순히 바뀐 부처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아마 와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라고도 하지만 근데 앞으로 진짜 변화될 게 정말 많네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그 실타래를 풀어가기 위해서 기후에너지 환경정책을 좀 연결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로서의 지금도 굉장히 지금 이 순간도 엄청나게 발빠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제가 느낄 때는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이런 분들을 많이 모시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인식이 변했구나라고 느껴지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늘 아직 멀었습니다. 매우 더딥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어떠세요? 인식의 변화가 아직도 많이 더디게 느껴지세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뭔데?
1: 고민을 좀 하는 게
0: 네.
1: 순간 그 고민을 했어요. 인식의 속도와
0: 네.
1: 이 기후의 속도,
0: 네네네.
1: 변화의 속도가 누가 더 빠르지?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이게 느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누가 더 느릴까라는 비교도 할 수 있지만 누가 더 빠를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은 있기는 하죠. 2000년대부터 굉장히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가 이거를 그 하키스틱과 같은 곡선으로 표현을 해요. 하키스틱이 이렇게 평평하다가 확 올라가잖아요.
0: 네, 끝에만.
1: 그게 2000년부터 2010년, 2020년에는 거의 뭐 수직까지는 좀 과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많은 그런 정부에서도 2010년대부터 어떤 제도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분명한 노력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네네. 사회는 전 세계보다 우리 선진국 계열에 들어선지는 오래 안 됐어요.
0: 네.
1: 근데 개발도상국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런 것들을 노력하기 위해서 전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기후의 속도가 2020년 들어서 빨라지다 보니까
0: 네.
1: 덩달아서 시민의 인식조차도 빠르게 변화를 해야 될 수밖에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변하니까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느린 것에 대해서 어떤 탓보다는
0: 네.
1: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거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는 그 왜 우리가 육하원칙이라는 거 말하잖아요.
0: 네.
1: 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좀 곤두세워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0: 그러면 진짜 이제 마무리로 짧게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좀 어떻게 하자?
1: 불편을 좀 감수했으면 좋겠어요.
0: 네.
1: 불편을. 저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이 지났고 정말 끔찍했잖아요.
0: 네.
1: 너무 끔찍했잖아요.
0: 네.
1: 근데 얼마나 못했어요. 9시 이후에 가지마. 마스크를 안 쓰고 나면 집에까지 막 가야 되고. 근데 저는 그 당시 어떤 걸 생각했냐면

0: 왜냐면 이게 기후의 동참인데 불편하고 강제하지만 강제해도 9시 넘어서 왜 이래야 돼? 라고 하지만 해야 돼. 우리를 모두를 위한 거잖아 라고 하는 우리의 그때의 마음으로 이거를 뭐 코로나와 비유하는 거는 적절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이 기후의 문제에 동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불편함과 어떤 약간 불합리 같은 느낌도 들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빠르게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감당하는 정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 좀 모두 다 잘 이렇게 헤쳐나가고 또 많이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불편을 감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는 맹소영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끝으로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의 맹소영 이사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이수진의 가야금 그리고 그 외 여러분의 연주로 바람이 머무는 언덕 듣고 계십니다. 기후와 에너지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삶으로 끌어와서 직접 행동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가는 맹소영 이사장님의 모습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 일상도 달라져 갈 테니까 시민에너지협동조합에 관심을 좀 가지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소백산에 핀 철쭉을 보면서 마치 비단 병풍 속을 지나는 듯하다면서 감탄을 연발했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 시절이 그렇지 않나 싶어요. 곳곳을 둘러봐도 눈을 돌리는 곳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풍경들이 가득하죠. 물론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변수긴 한데요. 그 변화무쌍함마저도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표정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주변 풍경을 가만히 눈에 담으며 조금 더 여유 있게 생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 휴일을 즐겁게 보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제주 빌레 앙상블의 연주로 한라산 구빗길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여는 글을 퇴계 이황의 소백산 유람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비단 병풍 속을 걷는 것 같다는 그 말, 딱 맞죠? 창밖으로 보이는 연두빛 잎사귀나 또 길가에 이름 모를 꽃들도 보면 저마다의 비단 병풍이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우리 일상도 이 풍경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가파른 고개를 넘는 것처럼 숨이 차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숲속을 걷는 듯 막막할 때도 있지만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인생이라는 커다란 병풍을 수놓는 귀한 시간들이니까요.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화창할 때든 날이 흐리고 비바람이 불 때든 하늘의 빛깔이 어떻든 간에 세상이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막 벅차오르죠. 휴일의 한가운데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이 시간에 머물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금강산 타령 전해드릴 텐데요. 박윤정의 소리, 이생강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금강산 타령 듣고 오셨어요. 박윤정의 소리, 이생강우의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도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좋은 글과 편안한 음악으로 가득 채워드릴 텐데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건축 역사학자 김은주의 경성백경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공간에 겹겹이 쌓인 시간의 흔적을 통해서 서울의 옛 얼굴을 마주하는 섬세한 기록들 잠시 후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고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검은고를 위한 김만석 작곡집 꿈속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루트머지의 연주로 산 준비하고 있는데요. 흩을 산자를 쓰는 제목이에요. 허튼 가락을 산조라고 하죠. 산조의 깊은, 허튼 마음을 루트머지의 색깔로 담아서 재해석한 곡 지금 만나보시죠.

산 듣고 오셨어요. 루트머지의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들으실 때는 덩덕쿵 플레이어 필요한데요. 한 번만 내려받기 해놓으시면 이후에는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국악 관현악에 의한 놀량사거리 중거리 가운데 뒷산 타령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문주의 소리, 가무악 코리아 관현악단의 연주인데요. 8분여의 길이로 만나보시죠.

경복궁 서쪽 인왕산 자락에 자리한 종로구 옥인동은 흔히 서촌이라 불린다. 조선시대에는 웃대마을로 불렸으며 수려한 경관 덕분에 조선 후기에는 중인들이 시를 짓고 모임을 열던 공간이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서촌이라는 공간의 성격은 크게 달라졌다. 친일파와 식민 권력층이 넓은 토지를 차지하며 이곳에 유럽식 저택과 별장을 조성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완용과 윤덕영이 있다. 윤덕영의 벽수산장은 1966년 화재와 도로 확장으로 사라졌지만 이완용의 저택은 현재까지 서촌에 남아 당시의 흔적을 전하고 있다. 이완용은 1886년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미국 주재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신학문을 접했다. 그는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찬성해 을사오적으로 불렸고 1907년 정미칠조약에 정미칠적, 1910년 한일강제병합조약에 경술국적에도 이름을 올렸다.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든 세 차례의 조약 모두에 관여한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백작 자귀와 막대한 재산을 받아 일제치하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조선 귀족이 되었다. 이완용 사망 후 옥인동의 광대한 토지는 후손에게 상속되었다. 해방 이후 후손들은 대부분의 땅을 처분하고 해외로 이주했다. 그리고 1997년 그의 증손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약 712평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토지를 돌려받았다. 이후 이 토지는 약 30억 원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불법 취득 재산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후손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세대를 거듭하며 매국의 대가로 축적된 재산이 후손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법의 판단과는 별개로 사회적, 역사적 정의의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현재 이곳은 2003년 11월 4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법적으로는 신축 건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사진과 비교하면 건물의 구조와 형태가 거의 일치한다. 이에 대한 여러 견해가 존재하지만 1926년 신문 속 이완용의 저택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식민의 흔적이자 부끄러운 기억의 장소로서 이 건물은 지금 서촌 한가운데 서 있다.

수풀림의 연주로 나이테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건축 역사학자 김은주의 경성백경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어요. 김은주 작가는 옛 건축물을 단순히 과거의 유물로 보지 않고요. 현재의 시점에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하는 이른바 건축 고현학자로도 불리는데요. 100년 전 경성의 전체 노선을 따라가면서 도시의 구석구석에 숨겨진 이야기를 따라가는 형태로 글을 썼어요. 서촌과 이완용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건축물은 죄가 없다고 하죠. 하지만 그 공간에 누가 살았으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에 따라서 벽돌 한 장과 또 기와 한 장에 새겨지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곤 하죠. 우리는 흔히 아름답고 찬란한 것들만 보존하고 기억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김은주 작가가 이 부끄러운 흔적을 굳이 들춰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고요. 때로는 화려한 문화유산보다 이 서늘한 흔적들이 우리에게 더 뼈아픈 교훈을 주기 때문이겠죠. 언젠가 서촌의 좁은 골목을 걸을 기회가 생긴다면 예쁜 카페나 풍경도 좋지만요. 발밑에 흐르는 역사의 숨결을 한번 느껴봐도 좋겠다 싶어요. 건축사학자 김은주의 경성백경과 함께했습니다. 정가학회 노래와 연주로 임시정부 애국가 전해드릴게요.

임시정부 애국가 전해드렸는데요. 정가학회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독립운동의 꽃을 피운 유관순 열사의 모습을 담은 곡 전해드릴게요. 꽃을 피운다 준비했는데요. 한세나의 피처링 김규희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꽃을 피운다 전해드렸어요. 한세나의 피처링 김규희의 여러분의 연주였어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끝곡은 태평성대 준비했습니다. 박진희의 노래, 진민진의 아쟁 연주로 만나시고요.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마크 테일러의 여러분의 연주였어요. 새야 새야 2부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일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함께합니다. 오늘은 검은고를 위한 김만석 작곡집 꿈속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준비하고 있을게요. 신라소리 연희단의 연주인데요. 만파식적 감상해 보시죠.

0: 신라소리 연희단의 연주로 만파식적 함께 듣고 왔습니다. 5월의 실록이 날로 짙어가는 때죠. 달력을 보니까요. 오늘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네요.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1948년 5월 10일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선거가 치러진 날을 기념해서 제정이 됐다고 해요. 이 땅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쥔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 책임의 무게는 얼마나 깊은지를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특히 올해는 더 각별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죠.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다가오는 6월 3일. 우리 동네 내일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꽃을 피워내는 뿌리는 우리 유권자들의 세심한 관심과 참여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부터 이어지는 유권자 주간 동안 내가 행사할 한 표가 우리 동네 풍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그려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45,600 꽃가지라는 곡 준비해봤어요. 제주 무속신화를 새롭게 풀어낸 판소리 1인극 가운데 한 곡인데요. 두 할망이 꽃을 피우러 가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행복하고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꽃이 피길 기원하면서 이 곡 준비해봤어요. 다가오는 6월 3일, 나를, 우리를 대신하는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잘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판소리 아지트 노래박스의 노래와 연주로 45,600 꽃까지 듣고 오시죠.
1: 이송이 저송이 갓꽃송이 향기가 풍겨

0: 당신이 되옵니까? 저 봐봐라, 둘이 알아서 다 했지 않냐? 쟤들이 나보다 낫다. 너무 아름답지 않니? 그냥 둘이 같이 하라 그래.
1: 생불할마,
2: 오늘 오신 여러분들 이곳 저곳에서 두 할망 몸풀이 함께 풀어낸 여러분들,
1: 너의 미움은 너의 것 아니오, 나의 미움은

일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거문고의 깊은 울림을 느껴보는 시간. 거문고를 위한 김만석 작곡집 꿈속에서 전해드릴게요. 어제는 작곡가가 머물던 경기도 광주 태전리의 사계를 통해 자연의 순리를 들었다면 오늘은 이 음반을 탄생시킨 연주자와의 특별한 인연 그리고 김만석 음악이 지향하는 새로운 풍류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먼저 들으실 곡은 이 음반의 이름을 잇게 한 타이틀곡 꿈속에서입니다. 남도민요 흥타령의 한 구절이 이런 가사로 시작하죠. 꿈이로다 꿈이로다 모두가 다 꿈이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가는 인생 부질없다. 어쩌면 허망하게 들릴지도 모를 이 애절한 가사를 작곡가는 거문고의 농현으로 다시 빚어냈어요. 육자배기와 삼사는 발락 같은 남도 선율 특유의 짙고 깊은 식임새를 거문고가 노래하면 그 틈 사이사이를 서양의 피아노가 몽환적인 화성으로 채워넣는데요. 전통의 선율과 현대 피아노가 만나 인생은 한바탕 꿈과 같다는 그 아련하고도 아름다운 정서를 어떻게 그려내는지 거문고와 피아노의 이중주로 만나보시죠. 거문고와 피아노에 의한 이중주 꿈속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오경자의 거문고 박경훈의 피아노 연주예요.

검은고와 피아노에 의한 이중주 꿈속에서 감상하셨어요. 오경자의 검은고, 박경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몽환적인 꿈의 선율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 검은고 본연의 힘찬 울림이 당당하게 자리합니다. 검은고 독주곡 한박춤 감상해 볼 텐데요. 한박춤, 이게 뭘까 궁금하시죠? 한과 박다 할 때 박이에요. 크고 환하다 혹은 온 세상을 비추는 광명이라는 뜻을 품고 있죠. 작곡가는 그 눈부신 빛의 기운을 소리로 풀어냈는데요. 사실 이 곡은 작곡가에게 아주 각별한 인연의 시작이기도 해요. 김만석 작곡가가 대학 2학년 시절 기말 과제로 냈던 초기작인데요. 당시 친구의 소개로 이 어려운 곡을 녹음해준 고등학생 검은고 유망주가 있었대요. 그때 해맑게 검은고를 타던 여학생 오경자는 세월이 흘러서 작곡가 김만석의 처제가 됐습니다. 인연이었던 거죠. 가족이 되기 전 음악적 동지로 먼저 만났던 두 사람의 풋풋하면서도 따뜻한 호흡이 담긴 곡이에요. 검은고와 장구의 조화가 돋보이는 검은고 독주곡 한박춤 감상해 볼게요. 오경자의 검은고, 유경화의 장구 연주입니다.

문학을 거쳐 천년 만세에 이르기까지 옛 선비들의 고결한 멋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다시 써내려간 김만석의 풍류신곡. 약 12분에 걸친 장엄한 소리의 여정을 이어서 감상해 보시죠. 오경자의 검은 고, 유경화의 장구, 허은무, 이은정의 바이올린, 배은진의 비올라, 임은진의 첼로 연주입니다.

검은고와 현악 사중주 풍류신곡 전해드렸어요. 오경자의 검은고, 유경화의 장구, 허은무 이은정의 바이올린, 배은진의 비올라, 임은진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삶의 순리대로 곡을 쓰고 머리가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사람과 인연을 맺으면 맺은 만큼 소중히 여겨온 작곡가 김만석. 그의 정직하고도 따뜻한 시선이 검은고라는 악기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 시간이었어요. 스스로를 비워낼 줄 아는 가을나무의 결연한 모습부터 뜬구름 같은 인생을 한바탕 꿈에 빗대어본 몽환적인 선율, 그리고 이질적인 서양악기들까지 넉넉하게 품어 안으며 보여준 우리 음악의 드넓은 품을 느낄 수 있었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풍류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이어지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 들으신 검은고의 여운이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의 음반에 담긴 소리의 결을 따라가 보는 한 장의 음반. 이번 주는 검은고를 위한 김만석 작곡집 꿈속에서 함께했습니다.

요즘 장 보러 나갔다가 깜짝 놀란 적 있지 않으셨어요? 풋고추 한 봉지, 파릇한 시금치 한 단, 거기에 늘 쟁여두던 달걀 한 판까지 훌쩍 뛰어버린 가격표 앞에 서면 아, 차라리 사먹는 게 가성비가 낫겠다 싶어서 망설이게 됐어요.

중이죠. 그렇지만요, 싱싱한 채소를 직접 고르고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주방에서는 마음은 또 다르잖아요. 탁탁탁탁 경쾌한 도마 소리에 맞춰서 콧노래도 흥얼거리고요. 정성스럽게 칼질하는 그 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가족만의 소중한 가심비가 아닐까 싶어요. 지갑 사정은 조금 팍팍해도요, 내 손으로 지은 따뜻한 밥상이 주는 그 든든함 또 뿌듯함 참 좋죠. 오늘은 식탁 위에 싱그러운 초록 기운 한 접시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혜리입니다. 남지은 시인이 쓴 어린이에 곁이면 됐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인이 학교와 도서관, 동네 서점, 어린이 병원 등을 다니며 어린이들에게 글쓰기 수업을 해온 기록인데요. 시인이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어린이들을 관찰해보니까 어린이들의 특징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은요, 처음이 많고 작은 우연을 놓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며 꿀처럼 귀한 물음을 입술에 묻힌 존재라고 시인은 썼습니다. 그러고 보면 누구나 어린이였는데 마치 어린 시절이 없었던 것처럼 어린이들을 보고 대할 때가 있죠. 어린이들은 웃을 때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고 온 얼굴로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환하게 웃어본 적이 언제였나 싶죠. 문득 아이들처럼 사랑을 아끼지 않고 마음을 나누고 건넨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든 5월입니다. 성나경의 여러분의 연주로 모두 다 꽃이야 듣고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성다경의 여러분의 연주로 모두 다 꽃이야 듣고 왔습니다. 9249님께서 지난주에는 앨범을 꺼내서 아이들 어릴 적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보았어요. 한결같이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 요즘은 그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없어요. 아, 저도 요즘 아기들 아이 키우면서 하는 어른들의 말씀이 지금이 가장 효도할 때라고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 아, 지금 웃을 때가 내가 정말 가장 행복한 시절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9249님께서도 아마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5월 10일 일요일 황일의 주말의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입니다. 엔스테이지 시간에는요, 경기민요 윤세현 소리꾼을 만나겠습니다. 윤세현 소리꾼과 얘기 나누고 멋진 라이브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요, 지역 명소를 소개해 드리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인데요. 성보나 여행 작가와 강원도 양구에 있는 박수근 미술관과 백자 박물관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핸드폰이나 컴퓨터 사용했던 거 기억나세요? 첫 핸드폰 샀을 때 기능 이것저것 눌러보고 하루 종일 들여다봤던 생각 나는데요. 저의 첫 핸드폰은요, 폴더폰이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메시지가 오면요, 메시지인데 속았지? 이런 알림음이 뜨는 아마 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엄청난 뭐 기능이 있어서 막 뭐 여러 가지 막 만지작깜짝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친구들이랑 문자 주고 받고 전화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현재는 뭐 와이파이나 데이터만 있으면 무료로 얼마든지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청소년 요금제가요, 알 충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알로 막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 야, 너 알 얼마나 남았냐? 나 좀 조금만 주라. 이러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그리고 막 부모님한테, 엄마, 나 알 조금만 더 충전해주면 안 돼. 막 더 쫄랐던 이런 추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저처럼 추억 돋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문자 주제는요, 나의 첫 핸드폰 또는 컴퓨터 사용기입니다. 첫 핸드폰 또 컴퓨터 생겼을 때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여러분의 사연 듬뿍 보내주세요. 재밌는 문자, 독특한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또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신청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0302입니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 선정해서 현풍 떡갈비에서 드리는 떡갈비 3종 세트, 또는 율동에서 드리는 미라클 앰플과 마스터 세럼 시원, 한봉식품에서 집밥찌개 세트, 정담 두부집에서 국산 콩으로 만든 고소한 두부와 콩물 세트, 우리 집 냄새 고민 이제 바스 탈취제에 맡겨보세요. 바스에서 보내드리는 블랙라벨 탈취제,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면서요, 땀띠의 사물놀이 소원꽃 듣고 오겠습니다.

0: 하늘에 구름이 둥둥 떠가는 모습을 만드는 이 북소리를 두드리는 자 운사라 하오.
1: 구름은 움직이는 바람을 흔들어 밤까지 우리로 애어들며 지는 중이다. 분배이라 하오.
2: 세상 만물을 적시는 비를 만들어 땅을 울리도록 장구를 치는 자 우사라고 하오.
3: 하늘 끝길로부터 울리는 천둥 소리를 만들어 구름, 바람, 비를 이끌며 꽹과리를 치는 자 뇌공이라 하오.

0: 9월 귀일에 드는 액은 10월 모날에 맞고 10월 모날에 드는 액은 동지 섣달에 담아가낸다.
1: 어레이야 어레이야 어디 역사의 기록나
0: 정치 1월 2, 8월 3, 9월 4, 10월 오동지 육선 달 내내 돌아가더라도 1년하고도 12달 만복은 백성에게

쌈띠의 사물놀이 소원꽃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나의 첫 휴대폰 또는 컴퓨터 사용기 어땠는지 문자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1533님께서 첫 핸드폰 그때는 지하 같은데 들어가면 잘 안 터지기도 해서 상사님한테 혼나기도 했고 폰 또 바꿔서 아내한테 혼나기도 했어요. 요즘 또 새 폰 갖고 싶은데 비싸서 할부금 때문에 못해요. 요금 많이 나온다고 궁시렁궁시렁 잔소리 해댑니다 하면서 아기 사진. 정말 미소가 정말 한아름 뜩 품은 얼굴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아기 사진 보면요 그냥 절로 미소가 나와요. 그쵸? 구이사군님께서도 예전에는 2G폰 처음 장만했을 때가 너무도 오래되어서 기억이 가물거려요. 그때는 전화 문자만 해서 휴대폰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지 않았는데 지금은 남편이랑 카페 나들이 가도 서로 폰을 보고 있을 때가 많아서 2G폰 그때가 살짝 그리울 때가 있어요 해주셨어요. 이럴 때는요 남편을 2G폰으로 바꿔주세요. 요즘 무슨 효도폰이라 그래가지고 단순한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그냥 남편을 그걸로 바꿔주세요. 그럼 좀 덜하지 않을까. 2630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저는 첫 휴대폰이 고3 때 폴더폰인데요. 그것도 고3 때 구청에서 알바할 때 처음으로 벌어서 샀던 것 같아요.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화사한 날씨만큼 오늘도 행복하세요 하면서 신청곡 이날치 범 내려온다 해주셨습니다. 진짜 이거 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고3 때 아유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더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했을 것 같은데 저도 첫 알바 때 벌어서 산 카메라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그죠? 7032님께서도 전 컴퓨터에 전화선으로 인터넷 연결하며 넷땡보에 오색찬란한 첫 화면 잊혀지질 않아요. 진짜 그때는요 컴퓨터 부팅 소리만 들어도 되게 설렜던 것 같아요. 이렇게 괜히 윈도우 시작음 들으면서 띠딩 이러면 시작 버튼 꼭 있잖아요. 지금 시작이라는 버튼은 없을 텐데 막 그거 보면서 막 설레었던 갑자기 그런 기억이 나네요. 떡갈비 1533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요 샵 0302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 엔스테이지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요 윤세연 경기민요 소리꾼 만납니다. 윤세연 소리꾼과 얘기 나누고요 멋진 라이브도 들어보겠습니다. 1630님께서 신청해주신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듣고 엔스테이지로 이어집니다.

0: 예쁘기도 하고 또 국중 국고 뭐 중앙대 이렇게 쭉쭉쭉 다니면서 약간 풀코스로 그냥 떠밀려서 가다가 제가 뭐 물론 좋아하지만 네. 인생이 그렇게 저에게 약간 사주처럼 다가온 것 같아. 경기미호를 해라.
1: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아무리 어른들이 시켜도요 잘 안 맞아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또 좋으셔서 세연 씨도 한 거잖아요.
0: 너무 지금 만족하면서. 근데 사실 제 주변에도 네. 이제 한 병 빼고는 네. 다 관둔 것 같아요. 국악을.
1: 정말요? 네. 왜죠?
0: 왜일까? 많은 분들 왜일까? 그만큼 이제 네. 아무리 시켜도 네. 자기의 이제 성향에 맞아야 확실히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어릴 때 같이 시작했던 친구들이 해도. 거의 남아있지 않군요.
0: 네네네.
1: 그런 경우 많아요. 맞아요. 아니 전통으로 시작하셨지만 네. 사실 우리 세연 씨가 방송 출연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아마 여러분. 보셨을 텐데 경연 프로그램 네. 뭐 여기 완전 맛집입니다. 네. 뭐 방송사 어떤 방송사 골든벨 네. 전국 노래 자랑 네. 뭐 여러 등등 죄다 방송을 많이 출연하신 어떻게 나가신 거예요?
0: 다 이제 네. 전국 노래 자랑 같은 경우 제가 2024년도 네. 연말 결선 대상까지 또 수상을 해봤는데 대상을 거머쥐어봤는데 네. 이제 저희 어머니가 네. 저를 38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전국 노래 자랑 팬이셨어요. 네. 이제 너무 국민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근데 마침 저희 동작구 제가 사는 곳이 동작구인데 거기에 이제 나온대가지고 엄마 소원이다. 한번 나가달라.
1: 나가줘야죠 그러면. 네.
0: 그래서 나갔는데 여차여차 해서 저한테도 너무 뜻깊은 진짜 추억이 되었고 남들도 많이 박수 쳐주시고 그래서 진짜요? 너무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1: 화제도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아 진짜 이거 뭐 흥부자입니다. 보니까요 전통을 하시면서 또 다양한 장르 협업도 많이 하시고 네. 앨범도 또 많이 내셨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어떤 앨범이 있는지도 소개해 주세요.
0: 제가 사실 중학생 때부터 네. 그 초중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녹음을 했어요.
1: 오,
0: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때부터 좀 녹음 이런 거에 좀 가까워지면서 그러다가. 제가 또 목소리가 조금 청아해서

0: 저 동요집을 네. 제 첫 앨범으로 냈어요. 그래서 국악이 아닌 동요집으로 처음으로 음악 앨범을 냈었고
1: 정말요?
0: 네, 그 이후에 이제 21살부터 이제 퓨전 국악 어기어차부터 하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 우리 네. 국악 방송에서 주최하는 거기서 이제 금상을 거머쥔
1: 잘한다!
0: 건드랑을 또 수상하고
1: 잘한다.
0: 제가 또 개인 여성 솔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악은 아무래도 악기 단체가 많다 보니까 네. 저를 객원으로도 많이 협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까투리부터 해가지고 그런 이제 그런 음원도 많이 내봤고 네. 또 최근에는 이제 호이호이부터 그리고 청춘 제 앨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꽃 구경 갑시다까지 따끈따끈하게 내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아주고
1: 거의 랩 수준으로
0: 우리
1: 지금
0: 우리 PD님께서 박수를 쳐주셨는데 저도 제가 얘기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1: 대충 이제 앨범 소개해주세요. 그러면 뭐 어떤 앨범 냈고요 이런 앨범 냈습니다 하고 끝이거든요. 근데 세연씨 지금 2002년생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다양하게 왜 이렇게 작업을
0: 힘없이 그래서 휴학을 했나봐요 학교를.
1: 에너지가 많으셔서 그럽니다. 네. 와, 아니 가장 최근에 낸 곡이 꽃 구경 갑시다 말씀해주셨는데 네. 4월에 진짜 따끈따끈하게 발매됐어요. 네. 어떤 곡인지 궁금해요.
0: 이 곡은 사실 국악곡은 아니고요. 네. 발라드 곡인데요. 네. 저희 엄마가 작은 김밥집을 혼자 하세요. 그래서 너무 고되신데 사실 김밥이 네. 그 반찬 하나하나가 쉬잖아요. 그러니까 쉴 그쵸. 틈이 없이 항상 일을 하시는데 저한테 네. 엄마 한번 꽃 구경 가보고 싶다고 그걸 늘 정말 꿈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작곡가님께 네. 꽃 구경 갑시다라는 노래를 듣고 너무 부르고 싶은 거예요. 네. 저희 제 얘기 같고 그래서 정말 그런 가족도 생각이 나고 마침 저희 언니가 이제 내년 4월에 결혼을 하세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저번 달이죠? 아, 4월 달에 네. 앨범을 내기 전에 언니랑 저랑 엄마를 모셔서 제주도에 한번 꽃구경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침 또 거기를 갔는데 유채꽃이 너무 예쁘게 핀 거예요. 네. 그래서 유채꽃에 언니가 딱 서 있는데 엄마가 유채꽃을 하나 꺾어다가 네. 언니 머리에 꽂아주더라고요. 네. 너무 예뻐서 그걸 찍었는데 네. 그 사진이 꽃구경 갑시다 앨범 커버 사진이 되었습니다.
1: 여러분들 한번 찾아봐 주세요.
0: 제가 또 약간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네. 다른 앨범보다도 제가 만든 곡이 아닌데도 더 이제 애정이 생기고
1: 그렇군요.
0: 그렇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니 구이사구님께서 윤세연 씨 궁금함에 검색을 하고 있는데 이력이 화려해요. 아. 그리 목소리가 상큼 과즙미가 가득하다.
0: 과즙미 팡팡. 여러분 여름 오기 전에 제가 과일을 목소리를 뿌려드릴게요.
1: 저 이 과즙미에 제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아니. 언니가 앨범 자켓까지
0: 맞아요 나와주면서
1: 너무 의미가 있잖아요.
0: 그래서 나왔는데 언니랑 엄마랑 같이 조금 감동 받으셨나요? 좀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어머니가 그렇게 꽃구경 가자 꽃구경 가자 네. 했는데 음악으로 꽃구경을 매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리고 제가 네. 이 곡을 내면서 네. 사실 국악 노래가 아니다 보니까 네. 한번 노래 교실을 일주일 동안 투어를 했어요. 이제 네. 어머님들 만나서 들려드렸는데 이제 제가 이제 사연을 좀 말씀드린 거죠. 네. 이 노래로 이렇게 만나게 됐고 이런 사연이 담겨 있는 곡입니다. 노래를 들려드리면 꼭 한두 분씩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근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 모습 보면서 이 노래를 가사를 한번 네. 시청자분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네.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바로 빨리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바로 준비해 주세요. 네. 자, 우리 윤세연 소리꾼의 꽃구경 갑시다 라이브로 만나볼 텐데요. 이 내용 자체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자식들을 먼저 생각하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더 늦기 전에 먼저 손 내밀어 함께 봄을 걷고 싶은 마음을 담은 곡이라고 합니다. 지금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일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윤세연 소리꾼의 꽃구경 갑시다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윤세현 소리꾼의 꽃 구경 갑시다 라이브로 만나봤습니다. 와, 맑다 맑아. 우리 뚜룹뚜룹님께서 아이고 이쁘다 이뻐 말도 저리 이쁘게 하시네요 해주셨고, 7222님께서 KTX 타고 세종 출장 가면 듣고 있는데 윤세현님이라고 하시길래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맞나 싶어 보냅니다. 일전에 김포 출장 갔다 시민의 날 행사로 공연하시는 거 우연히 관람하게 되었는데 그 후로 세현님의 무대가 자꾸 기억에 남더라고요.
1: 진짜요?
0: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심도 있는 소리였다.
1: 어머 어머 감사합니다.
0: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김포, 광주긴 하지만 김포 시민의 날 행사에 두 번 연속으로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는데 네. 그때 사실 열기가 뜨거웠거든요. 기억을 해주시고
0: 너무너무 긴상적이셨나 봐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기억해주시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또 2630님께서도 와 노래 너무 잘하신다. 노래에 진심도 느껴지고 세현이 캐릭터가 오렌지마 사탕처럼 상큼 달고 달달하고 좋아요. 난리에 났습니다 지금.
1: 감사합니다.
0: 아니 어쩜 그렇게 목소리가 맑아요. 꽃구경
1: 이 가성을 아기가
0: 아니 꽃구경 갑시다가 4월 발매고 또 네. 3월에 청춘이라는 미니앨범도 내셨습니다.
1: 네 하루 차이로 냈어요.
0: 네, 꽃구경 갑시다랑은 또 조금 다른 느낌인데 이 앨범도 좀 소개해주세요.
1: 이 곡은 퓨전 국악인데요 총 4곡이 담겨있고요. 네. 이 경기민요의 닐리리아부터 또 휘모리잡과 청춘가 이런 여러분들께서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는 음악들을 네. 또 저만의 색깔로 국악기와 함께 만들어낸 노래예요.
0: 그렇군요.
1: 네.
0: 아니 윤세현 소리꾼 지금 청춘이시잖아요.
1: 맞습니다.
0: 아니 앨범 소개 보니까 네. 21살에 만들고 녹음해뒀던 곡들을 25살이 되어 세상에 놓았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오랫동안 작업하셨네요 그러면?
1: 제가 21살부터 22살까지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뭐 경연도 겹치기도 하고 네. 뭐 저만의 레파토리를 쌓기 위해서 뭔가 또 도전해보고 싶어서 남겨뒀던 곡들인데 네. 제가 이제 계속 막 다른 협업들도 하고 이러니까 네. 녹음을 해두고 못

0: 해놨어요. 근데 이 곡들을 이제 제가 음원이 파일이 있으니까 네. 이제 들으면서 그때 제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진짜 내고 싶어서 이제 사실 뭐 어떤 뭐 계획이나 이런 거 없이 사실 네. 음악 그냥 내고 됐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앨범 글 소개를 하면서 저도 21살에 냈던 곡들을 이제 25살에 내서 네. 듣고 보니 그때가 생각이 난다. 근데 이제 노래가 사실 막 청춘가도 담겨 있고 네. 되게 상큼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곡을 들으시면서 좀 옛날에 뭐 봄의 기억 그런 것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다.
1: 그렇군요. 조금만 들려줄 수는 없을까요, 우리?
0: 아, 그러면 첫 곡 중에 네. 닐리리리리아라는 곡이 있는데 이게 닐리리아를 네. 제가 새롭게 만든 곡이에요. 즐겁게 만약에 닐리리아라는 가사를 네. 즐겁게 추임새처럼 바라보면 어떨까?

0: 야
1: 어머 너무 좋아요.
0: 그래서 이제 제가 공연을 가면은 이걸 주고 받아요 여러분들. 박수 치면 너무
1: 주고 안 받을 수가 없는데요.
0: 바로 기억에
1: 이렇게 남아. 상큼하게 닐리 하는데
0: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 어머, 이렇게 짧게 들었지만 너무 중독성 있고 너무 그쵸? 상큼해요. 너무 예뻐요.
0: 감사합니다.
1: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바로 우리 윤세연 소리꾼의 청춘 앨범 뒤지고 계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와,
1: 지금도 청춘이신데 네. 21살 또 25살 너무 다른가요?
0: 제가 선배님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1: 초반과 중반은 어떤 게 다르죠?
0: 아 일단 몸이 힘들어요.
1: 몸이
0: 관절이 아프고요.
1: 관절이 아파요.
0: 관절이 아프고 제가 그리고 네. 이제 음악이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선배님. 네. 음악으로 제 네. 목소리가 남잖아요.
1: 그럼요.
0: 세월이 흐르면서 목소리도 변하더라고요.
1: 그쵸?
0: 그래서 제가 첫 곡으로 동요집을 냈다고 했는데 네. 제가 오면서 아 오면서 나지고 사실 뻥을 칠 뻔했네. 어제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부르고 싶은데
1: 오 동요를
0: 오랜만에 내가 냈던 곡이니까 오. 그래서 불렀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1: 오.
0: 제 성대도 나이가 먹나 봐요. 그래서
1: 동요도 가봅시다 우리. 동요 한번 또.
0: 그럼

0: 예쁘지.
1: 아니 근데 가사가 너무 예쁜데요?
0: 이게 시집을 갖고.
1: 벚꽃을 누가 키울까 봄이 키우지.
0: 맞아.
1: 저 잠깐 감동했어요.
0: 저도.
1: 어머.
0: 이게 진짜 시가 주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따로. 네.
1: 근데 또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동요를 많이 듣거든요. 이 동요. 우리 세연 씨의 동요 이제 또
0: 한번
1: 바로
0: 들어봐
1: 들려드려야겠네요. 네. 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다채로워서 세연 씨의 끼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실 것 같은데 지난주에 또 방송 촬영 녹화까지 했어요.
0: 네.
1: 어떤 촬영하신 거예요?
0: 가요 무대에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요, 무대. 여러분.
1: 네, 서바이벌 가요. 맛집입니다, 여기. 아유,
0: 가요 무대 한번 갔다 왔어요, 여러분.
1: 가요 무대. 네,
0: 가서 여러분 제가 경기민요의 태평가를 들려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근데 진짜 가기 이제 섭외가 와서 준비를 네. 하는데 태평가 가요 무대를 찾아봤어요. 누가 부르셨나?
1: 네.
0: 그랬더니 이제 송소희님 네. 그리고 김용임 선생님
1: 네.
0: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스트로4에 우승하신 이제 그 경기민요를 전공하셨던 네. 어떤 가수분께서 네. 세 분만 태평가를 불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막중한 갑자기 임무가 느껴지면서 이

0: 아시지만 약간 그 7080
1: 맞아요,
0: 세대의
1: 맞아요.
0: 그 무대잖아요. 네. 근데 이 젊은 청춘의 세현 씨가 가서 태평가를
1: 아 그리고 또 무려 제가 혼자 간 게 아니고 KBS 아 관현악단 네. 선생님 한충은 대금 선생님께서 네. 함께 무대를 꾸며주셔가지고 그렇구나. 정말 영광스럽고 네. 제가 길이길이 그 아이를 낳는다면 엄마 네. 이랬다 자랑하고 싶은 네. 영상처럼 남았습니다.
0: 너무 죄송한데 태평가도 듣고 싶은데
1: 그럼 태평가는 네. 이제 좀 다른

0: 빠르게
1: 버튼이다 버튼 누르면 다 나오는. 어 너무 저 지금 반했어요 세윤 씨한테.
0: 너무 쑥스러워요 이렇게 1대1 거의 공연 마냥.
1: 어쩜 이렇게 잘해요? 어쩜 이렇게 무슨 음원처럼.
0: 아 감사합니다.
1: 목소리가 너무 청아해요. 보석이에요 보석.
0: 아, 사실 제가 선배님을 작년에 저만 혼자 봤잖아요. 제가 국악한 마당 촬영을 갔다가
1: 만났다고 합니다.
0: 제가 사실 선배님을 제가 대학교 수업 때 이제 교수님께서 수업 선배님 아티스트로 소개를 해주셔서 알고 있다가 네. 이제 촬영장에서 뵀는데 네. 그때 선배님이 우쿨렐레를 들고 계시면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제가 사실 그때 반했거든요. 오,
1: 그러셨군요.
0: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1: 아, 그때 세연 씨를 알고 있었더라면 제가
0: 사진이라도 찍었을 텐데.
1: 제가 팬이 됐습니다 오늘 정말.
0: 네 감사합니다.
1: 아니 다음 주에 또 네덜란드 페스티벌 공연도 있으시라고. 왜 이렇게 바빠요.
0: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유럽은 처음 가보고요. 네. 제가 같이 협업하고 있는 이제 연주자들 중에 한 팀이 누몰이라는 팀이에요. 네. 이제 그 휘몰이 누모 그 휘몰이의 몰이를 따고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걸 개척해 나가시겠다는 이런 팀명을 갖고 계신데 네. 그 팀이랑 이제 유럽의 암스테르담에 가서 무사카 문도 페스티벌에 한번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1: 무사카 문도 페스티벌. 네. 와. 그러면은 준비를 또 단단히 하실 것 같은데.
0: 거기는 또 일렉트로닉 사운드예요. 제가 네. 그 팀 덕분에 정말 락도 네. 도전해보고 많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 진짜 다양하게 음악을 하고 계십니다.
0: 네.
1: 아니 벌써 두 번째 라이브 만나보려고 하는데 우리
0: 시간이 왜 이리 빠른지.
1: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제가 20살에 JTBC 풍류대장에서 네.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던 곡인데요. 네. 나팔바지라는 곡입니다. 싸이의 나팔바지를 또 경기민요와 메쉬업에서 여러분들께 우리 한국의 흥에 담긴 가요를 네.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너무 기대됩니다.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싸이의 나팔바지 저 잠깐 아까 전에 리허설 들었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나게 즐길 준비를 하시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싸이의 나팔바지 윤세윤 소리꾼 버전 어떨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준비됐으면 바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세연의 싸이의 나팔바지 들어볼게요.

0: 오다팔 바지.
1: 와, 싸이의 나팔바지 윤세현 소리꾼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저 진짜 일어날 뻔했잖아요. 아우, 라디오라서 너무 아쉽네요. 네. 이게 진짜 가요 무대에서 해야 될 것 같은.
0: 제가 어딜 공연을 가면 이 곡을 네. 빠질 수 없이 불러내요.
1: 너무 좋아하시죠? 네. 반응이 어때요?
0: 부르는 사람은 힘들고 부르는 사람은 즐겁고
1: 막 다 뛰고 막
0: 네, 그래도
1: 난리가 나죠?
0: 난리 놔주세요. 네.
1: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짜 달려 한데 달리고 싶어요. 아니, 해외 공연 마치고 국내 돌아오면 또 어떤 활동 계획 있으세요?
0: 6월에도 이제 네. 같은 팀과 쭉 유럽 투어가 또 일주일 동안 있고요.
1: 아이고, 유럽 투어를 또 하는 거예요?
0: 네, 또 갑니다. 기간이 달라서 다시 한번 갑니다.
1: 해외 공연 마쳤는데 또 해외 가는.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아, 정말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우리 윤세현 소리꾼도 전통음악뿐만 아니라
0: 네.
1: 방금 전 이런 여러 가지 음악, 여러 네. 아티스트들과 협업해서 다양한 장르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0: 네.
1: 앞으로 또 어떤 음악에 도전할지가 궁금해요. 뭐 이제 뭐 장르 불문하고 다양하게 도전하고 계시는데
0: 네.
1: 나는 이거는 진짜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0: 아, 제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래도 좀 몇 개를 해보니까 네. 좀 이제 제 하나의 음악을 좀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요. 네. 요새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국악을 오래 했고 네. 사실 전통 민요는 제 뿌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사실 전통을 더 이번엔 다지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가요도 도전해봤으니까 아. 다양한 이제 퓨전 국악 쪽으로 네. 더 자리매김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쪽으로. 있습니다.
1: 네. 진짜로 세현 씨가 작곡 작사를 다 하셔서 네. 이제 프로듀싱까지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앨범 자켓까지 또 하셨잖아요.
0: 요새 그래서 여러분 기타와 네. 또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맥북도 한번 질러보면서 맥북 사느라 등골이 휘일 뻔했지만 질러봤어요.
1: 아니 정말 소리꾼으로서 인터뷰하고 있지만서도 또 인간 세현 씨가 네. 어쩜 이렇게 밝고 명랑한지
0: 아, 감사합니다.
1: 개인사가 막 갑자기 궁금해지는 음악 말고 하고 싶은 건 없어요 세현 씨?
0: 음악 말고
1: 네.
0: 연기?
1: 연기?
0: 제가 왜냐 2년 전에 나왔다. 뮤지컬을 해봤어요.
1: 네.
0: 강남 페스티벌 뮤지컬을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1: 그래요?
0: 다른 사람이 돼서 이제 뭔가 네.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1: 물론 그러니까 기회가 평상시에 그대로... 눈물 안 흘릴 것 같아 우리 세현 씨는.
0: 잘 안 흘려요. 좀 낙천적인 성격이라.
1: 그러니까요.
0: 너무 다음에 한번 해보고 싶다.
1: 다른 사람이 되어서 눈물을 흘려봤고
0: 흘려보고 싶다.
1: 나 눈물을 흘려보고 싶어서 연기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죠.
0: 아예 그런 건 아니고.
1: 아, 진짜 너무너무 밝음을 저한테 전해주셔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오늘 저희 국악방송 같이 함께 했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0: 또 황일희 선배님과 사실 만나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제가 항상 국악 관련된 방송국에 오면은 네. 마음이 괜시리 좀 차분해지고 그러니까 제 집같이 집에 가면 말 잘 안 하잖아요.
1: 그래요?
0: 근데 제가 다른 데 가면 오히려 더 붕붕 뛰고 이러는데 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오히려 힐링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1: 이 정도보다 더 붕붕 뜰 수 있단 말이에요.

0: 그러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1: 또 모시고 싶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진짜 오늘 세호 씨와 함께 얘기 나누면서 정말 경기민요가 가진 맑고 경쾌한 에너지를 듬뿍 받은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분이 네.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네. 들으시면서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0: 네.
1: 진짜 듣는 사람이 이렇게 기분 좋아지고 밝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흔한가라고 생각하면 우리 구학인들 중에 정말 약간 1등인 것 같은 제가
0: 여러분
1: 만난 사람
0: 오렌지 팡팡 인쇄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앞으로 또 어떤 색깔과 무대를 보여주실지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응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세훈 씨 퀴즈 하나 준비하셨죠? 바로 내주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0: 네.
1: 네.
0: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바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민요라는 우리 전통민요를 전공하고 새롭게 창작해 나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다음 보기 중 경기민요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맑고 경쾌한 느낌, 2번 매우 느린 장단만 사용한다.
1: 네.
0: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302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1: 바로 문자 드릴 것 같습니다. 1번 말고 경쾌한 느낌. 2번 뭐죠?
0: 느리고.
1: 느리고.
0: 매우 느린 장단만 사용한다.
1: 매우 느린 장단만 사용한다. 세현 씨만 보면 바로 정답 맞추실 것 같습니다.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엔스테이지는요. 윤세현 소리꾼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상큼한 에너지 가득 전해주신 윤세현 소리꾼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멋진 라이브 고맙습니다. 세현 씨 보내드리면서요. 박자영의 주위에 는게 듣겠습니다.

황혜리의 주말의 라디오 2부 임소희, 박기, 안양연의 자진육자배기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1부 엔스테이지 시간에요. 경기민요 윤세연님과 얘기 나누고 퀴즈 드렸는데요. 9249님께서 1번 맑고 경쾌한 바로 윤세연님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 0858님께서도 정답 1번 선곡 좋고 소리꾼님 덕분에 저까지 기분 업되네요 해주셨고 4224님께서도 정답 1번입니다. 나른한 오후였는데 라디오 들으며 힐링하네요. 선곡도 좋고 이 시간 늘 기다려집니다 해주셨고 888님께서도 정답 1번 밝고 경쾌한 리듬 살기 좋은 경기도 민요는 경쾌하지요 해주셨고 6555님께서도 정답 1번 세연씨 덕분에 힘든 제 생일이 기분이 좋아졌네요.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세연씨 모시고요 많은 분들 들으시고 기분 좋은 하루 되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저도 과즙미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과즙미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팡팡 오렌지 같은 어떤 뭔가 상큼한 게 팡팡 터지는 에너지를 받아서 저까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당첨자는요 655님께서 인께 찌개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301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3시 8분입니다. 5월은 각종 기념일로 지갑이 가벼워지는 달이죠. 그런데 돈 안 쓸 순 없고 쓸 때는 써야 해서 여러 할인 행사 소식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부터 6월까지 총 1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격이 불안정했던 쌀과 달걀, 닭고기를 비롯해서 배추와 양파, 양배추 등이 대상이고요. 중동정세 불안으로 우려됐던 토마토나 참외, 파프리카 등 시설 채소류도 낮은 가격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할인 행사는 대형마트나 온라인몰 전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할인 행사 소식 잘 살펴보고 현명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참여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샵 0301로 하고 싶은 얘기와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잠시 후에는 전국의 매력적인 명소를 여행작가와 함께 둘러보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곽동연의 돈타령 듣고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0: 주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로컬 100에 선정된 지역들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멋진 여행지로 안내해 주실 분 오셨습니다. 성보나 여행작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알로하.
0: 오늘 왜 갑자기 알로하?
1: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약간 하와이에 있는 것 같아. 하와이의 그 약간 해변가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칵테일 한 잔 딱 하고 하면 좋겠다.
0: 요즘 너무 예쁜 봄이죠?
1: 너무 예뻐요. 사실 진짜?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겪었던 봄 중에 네. 올해 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정말요? 여행 작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짠 것 같아요.
1: 날이 너무 좋고요. 네. 왜 그러나 생각해봤더니 황사나 꽃가루가 예전에 비해서 좀 없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또 그 심할 때쯤에 한 번씩 비가 내려줘서 되게
0: 맞아요.
1: 청명한 싱그러운 봄을 오랜만에 만끽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0: 제가 올 봄을 그냥 보내면 좀 아깝잖아요.
1: 이런 항상 봄. 아깝잖아.
0: 또 언제 돌아올지 몰라 이런 봄. 그래서 웬만하면 대부분 이제 친구들끼리도 얼굴 보자, 밥 먹자. 우리가 그게 인사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바로 뒤이어서 그러니까 언제?
1: 맞아.
0: 바로. 맞아, 바로.
1: 바로 날짜 잡아.
0: 날짜 잡아요, 봐. 스케줄 잡혀.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정말 많은 분들 만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제가 되게 존경하시는 한독일 교수님이라고 라틴어 수업이란 책을 쓰신 교수님이 계세요. 원래 네. 사제셨는데 3년 전에 이제 나오셔서 지금 로스쿨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데 라틴어 수업이란 책이 되게 좋거든요. 네. 그 교수님이 오랜만에 우리 강화문 한번 걸어볼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바로 또. 그럼 언제요? 그래서 바로 수요일 날 그 강화문 쪽에 가서 커피 네. 한잔 마셨는데요. 이 교수님이 되게 미술 작품도 좋아하시고 하셔서 강화문 옆에 보면 현대미술관도 있고 네. 공예박물관도 있고 네. 이쪽이 맞아요. 이어져 있잖아요. 그쪽으로 한번 이렇게 돌아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서울 공예박물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엄청 한적했어요. 사실 광화문 옆에 있는데. 네. 근데 이번에 갔는데 정말 한복 입은 다국적 인종들이 정말 공예박물관 잔디마당에 가득하더라고요.
1: 그래요?
0: 피크닉 즐기면서 또 그 친구들은 또 햇볕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양산 쓰고 선글라스 끼고 그늘에 앉아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그냥 보자기 하나 딱 네. 펼치고 햇볕을 쬐면서 거기 있는 거 보고 와 진짜 우리 서울 많이 달라졌다.
1: 그쵸, 그쵸.
0: 그 생각을 또 하면서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왔는데 되게 좋았어요.
1: 좋은 분 보내시고 계시는데요. 요즘에는 네. 진짜 잔디만 보면은 다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0: 약간 좀 문화가 그런 네.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거리 앉지 마라 막 날마 뭐라고 야단 치셨잖아요.
1: 쯔쯔무신가 그 벌레.
0: 쯔쯔가무시.
1: 쯔쯔가무시 맞아.
0: 그 친구들은 가을에 옵니다. 지금은 찐득이를 조심하셔야 되니까.
1: 맞아. 찐득이 진짜 네,
0: 찐득이는
1: 돼요.
0: 좀 조심하셔야 돼서 맞아요. 사실 이제 제가 권장하지는 않지만 이게 깔개가 있으면 좀 깔고 맞아요. 앉으시는 게 좋습니다.
1: 진짜 찐득이 조심하셔야 돼요.
0: 근데 뭐 안국역 주변으로 그 뭐 카페나 베이커리들이 되게 많이 생겨서요.
1: 맞아요.
0: 야외 테라스에 테이블 많이 놔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 마시고 빵 한쪽 드시고 그렇게 즐기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여유로운 네. 봄날을 즐기고 네. 오셨군요. 아니 네. 진짜 요즘에 서울이 아무래도 뭐 세계적으로 네. 힙한 여행지로 정말 각광받고 있잖아요.
0: 진짜 그런가 봐요. 진짜.
1: 진짜요. 네.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여전히 많은 외국분들이 오르실 것 같은데 공예박물관까지 인기가 좋을 줄 몰랐네요.
0: 그러니까요. 진짜 여긴 제가 저만의 히든 스팟이었는데 정말 많이 오셨는데 정말 네. 박물관 투어를 되게 많이 오신대요. 그리고 세계 유명한 박물관 중에 우리나라만 우리 국립중앙박물관만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1: 진짜
0: 우리가 외국 여행만 가더라도 거의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입장을 내야 네.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무료라서
1: 맞아요.
0: 외국인들 너무 좋아하고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물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공예 굿즈 같은 거 본 다음에 이건 또 어디 가서 볼 수 있냐.
1: 맞아요.
0: 그래서 서울 공예박물관으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북촌이나 사실 인사동만 가던 분들이 좀 더 내려오신 거죠. 이 아래쪽으로. 네. 그래서 많이 보시는데 서울 공예박물관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공예박물관이거든요. 근데 가보시면 이게 원래 풍문여고라고 고등학교가 있던 자리예요.
1: 그죠, 그죠. 네.
0: 학생 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이제 뭐 학교는 이제 문을 닫고 거기에 이제 공예박물관을 학교 건물 그대로 이렇게 유지한 채 예쁘게 네. 단장을 해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1: 그래서 그러니까 인사동 맞은편에
0: 그쵸,
1: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안국역 쪽에 가보시면 맞아요. 바로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에리 씨도 가보셨나 보구나.
1: 지나가만 봤습니다.
0: 안에 들어가시 밖에도 물론 그 현대도 우리 공예 작가님들의 오브제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BTS의 RM이 소장하고 있는 네. 뭐 이현정 작가님의 도예 작품부터 해서 그런 네. 것들이 벤치나 의자로 되어 있어서 정말 이렇게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안으로 꼭 한번 들어가 보시면 뭐 우리나라 분들도 좋아하는 다랑아랑아리부터 해가지고 네. 공예품들이 뭐 조각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은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노리개 예쁜 것들도 마련되어 있고 네. 또 뭐 병풍 같은 거 묵족도 화족도로 만든 예쁜 것들 생활공예품 많아요. 그래서 구경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도 지나가다만 봤는데 들어가 볼 생각은 못 했네요.
0: 대부분 그 마당을 바라보면 커피만 마시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꼭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정말 재밌는 네. 멋지고 정말 한적하게 예술관 투어할 수 있는 기분으로 네. 한두 시간은 훌쩍 가요.
1: 한번 꼭 한두 시간 하고 근처에서 네. 또 삼청동에 수제비 한 그릇 먹어야지.
0: 네. 거기까지 가러 가야죠.
1: 아니 봄날 박물관 투어도 되게 색다른 여행인데 오늘

0: 또 미술관이랑 박물관 소개해 주시는
1: 네네.
0: 거예요?
1: 네. 오늘 제가 박물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면서 여행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놓칠 수 없죠. 그래서 아유. 5월 18일이 세계 박물관의 날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5월 한 달 동안 문체부에서 박물관 미술관 주간이라고 정해놓고 전국에 있는 310여 개의 미술관과 박물관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달에 근처에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한번 어디든지 가보셔도 좋은데 네. 오늘은 이제 이밤때 가면 좋을 곳 한 두 곳을 제가 추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0: 좋습니다.
1: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두 곳은 두 미술관과 박물관 강원도 양구군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강원도 하면 대부분도 뭐 강원, 양양, 속초, 뭐 강릉 이렇게 바다랑 맞닿아 있는 곳들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0: 양구는 또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1: 양구 정말 안 가보셨구나.
0: 네.
1: 양구는 우리 한반도의 정중앙이에요. 뭐 정남진도 있고 정동진도 있잖아요. 네. 근데 강원도 양구군에서 캐치프레이즈로 만든 게 우리는 한반도의 정중앙이다. 그래서 네? 약간 38선 바로 밑에 있고 네. 그래서 산간 지역이에요. 바다가 1도 없습니다. 강원도지만. 그래서 내륙 산간 지역이고 또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이게 네. 금강산 가는 길목이거든요. 예전에는. 네. 그래서 정말 산중에 산중에 있는 그런 군입니다. 그래서 네. 이곳에 우리들의 이제 한국 가장 한국적인 화가 박수근 화백님을 꼽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이 박수근 화백님의 미술관과 박물관, 그다음에 양구 백자 박물관 이 두 곳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0: 어떻게 그렇게 첩첩 산중 안에 박물관 미술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을 것 같은데
1: 네.
0: 오 양구도 색다른데 그 안에 미술관이랑 박물관도 색달라요. 일단 박수근 화백하면 또 빨래터나 아기 어분 소녀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와 이게 양구에 있는 걸 보면은 박수근 화백이 여기 고향이신가요?
1: 맞습니다.
0: 그래요?
1: 이게 양구가 이제 그 버드나무 양, 객가에 있는 버들 양자를 써서 양구거든요. 그래서 버드나무가 많았던 곳이었나 봐요. 그런데 네. 그곳에 이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산간 지역을 개간해서 좀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살던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좀 가난한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나시거든요. 그래서 1914년이니까 정말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신 거거든요. 근데 오셔서 미술에 대한 재능이 엄청 뛰어났는데 네. 공부를 많이 못하셨대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일찍 사회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학으로 수채화도 그리시고 네. 유화도 그리셔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명한 작품들을 만드셨는데요. 네. 그분 이제 박수근 화백의 고향이 양구 읍에 있는 정림리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네. 그곳에 이제 돌아가신 지 60년이 지났지만 이제 그분의 넋을 또 고향으로 좀 모셔오자 하는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을 담아서 미술관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0: 그렇군요.
1: 뭐랄까 미술관 역시 이제 박수근 화백님의 그림을 보면 되게 서민들의 일상적인 모습, 따뜻한 다정함 뭐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분의 그림하고 정말 그 고향 마을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가보시면 아 여기에서 태어나셨으니 그렇게 멋진 작품을 만드셨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0: 네. 아니 박수근 화백님 그림은 워낙 또 고가이고
1: 그쵸.
0: 쉽게 접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니잖아요.
1: 뉴스에 많이 나오죠.
0: 네. 그러니까
1: 어디에 진짜, 경매가 얼마.
0: 네. 근데 실제로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또 너무 좋은데 양구 미술관에 가면 박수근 화백님의 그림을 정말 실컷 마음껏 구경할 수 있는 거죠.
1: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2002년에 문을 열었어요.
0: 네.
1: 이게 이제 뭐 하랑이나 미술관에서 만든 게 아니고 군립입니다. 양구군 군립미술관이에요.
0: 아,
1: 그래서
0: 군립.
1: 군에서 처음 기획도 했고 이제 만드셔서 운영하고 계시는 곳인데요. 사실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제 자손 이제 아드님도 화백님이시고 이제 따님도 이제 명예 관장님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0: 네.
1: 그분들에게 이제 뭐랄까 그분들이 지어주세요라고 해서 지은 게 아니라 양구군에서 아 우리 고향 이렇게 멋진 분이 있으니까 우리 미술관 하나 짓자 박물관 하나 짓자 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0: 네.
1: 처음에는 정말 건물만 있었대요. 작품을 사드릴 수는 없으니까.
0: 작은 군이니까
1: 그렇죠. 네,
0: 네.
1: 아무래도 근데 그 건물 자체도 이제 이종호 건축가님이 지으셨는데 곧 돌아가시는데 그분 자체도 이 화백님에게 헌정하는 마음으로 건물을
0: 그렇군요.
1: 박물관을 지으셨대요. 그래서
0: 네.
1: 그 모습을 보고 아, 이 진실성을 이제 양구군이 아 정말로 우리 아버지를 기리려고 지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자손님들이
0: 네.
1: 집에 있는 작품들을 이렇게 기증해 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0: 네.

0: 그래서 지금 가시면 254점 정도 이제 화백님의 작품이
1: 엄청 많은데요.
0: 네, 그럼요. 그쪽에 다 전시가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박수근 화백님 자체가 이제 근현대 미술의 거장이시다 보니까 저희 우리나라에 활동하고 있는 현대 미술 작가들의 작품도 이제 좀 채우기 시작하셔서 가 보시면 엄청 규모 이게 건물 자체가 으리으리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건물이 이제 5개 정도 배치되어 있거든요. 산골 마을에. 그래서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작품 현대 미술 좋아하시 있는 분들은 네. 우리나라 현대 미술이 이렇게 발전했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작품을 하는구나 보실 수 있게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요. 뭐 사실 처음에는 수채화부터 시작을 하셨대요. 초기 작품이 이제 가족분들이 갖고 계셨던 수채화 작품부터 지금 엄청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유화 작품까지 박수근 화백님의 그림을 정말 마음껏 정말 잘 보실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게 이 박물관이 어떻게 보면 지역과 또 가족의 정성으로 그쵸.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가정의 달 5월의 여행지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0: 사실 박수근 화백님 이야기만 해도 거의 한 2시간은 할 수 있거든요. 스토리가 엄청 기세요.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사실은 1960년대 돌아가셨으니까.
1: 저희 또 비밀의 화실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서.
0: 그러셨어요? 이분이 이제 하강암 특유의 질감, 그 까칠까칠한 질감으로 유화를 그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그림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재료로 우리나라의 모습을 닮았다 해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가정의 달에 왜 가면 좋냐. 이게 세대별로 다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이제 부모님 모시고 가시면 이쪽이 산책로가 잘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수근 박물관 입구에 가시면 개울물이 흐르거든요. 근데 그 개울물이 박수근 화백님의 대표 작품이 빨래터잖아요. 네. 그 빨래터의 한 장면처럼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입구에 보시면 와, 사모님을 되게 사랑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1: 애처가셨어요.
0: 러브레터로 계속 사랑을 주고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의 대목들이 약간 시처럼 가는 길목마다 배치되어 있어서 시 읽으면서 박물관 들어가 보시면 박물관도 좋고 그 뒷길로 이제 자작나무 숲길이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 끝에 두 분이 이제 부부가 쳐 계셔요. 그래서 묘소까지 가는 길 자체도 산책로가 잘 꾸며져 있어서 어르신 좀 나이 지긋한 노 부부들이 손 잡고 서로 이제 러브레터를 보내셨던 화백님의 부부의 시를 읽으면서 올라가시면 5월 21일이 또 부부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한번 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린 아이들이 있는 친구들은 박수근 박물관 옆에 어린이 미술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실내 놀이터도 있고 아이들이 미술로 아트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거기에 가서 같이 아이들이랑 즐겨보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제가 그 박수근 박물관에 가서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가 그 자작나무 숲길 가다 보면 산 마루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딱 이렇게 기대어서 누워있으면 양구읍내가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너무 조망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느릅나무도 있고 나무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바람 흔들리는 나무 보면 진짜 멋집니다.
1: 그렇군요. 아니 예전에 비밀의 화실 때도 소개해드렸지만 정말 박수근 화백의 그 편지가 너무 다정해가지고
0: 아니, 저는 거기 가다가 그 말 있더라고요. 청혼하실 때 이런 말을 하셨대요. 북과 팔레트밖에 나에게 있는 건 없지만 내 온 힘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겠노라 라는 편지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귀를 이제 저희 짝꿍이 한번 가서 같이 가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신랑이 와 멋지다 하고 했는데 이제 예전에는 멋지지만 이 나이 때 하니까 북과 팔레트로는 안 되고
1: 현실감이 없다.
0: 현실감 없다. 이러시면 안 된다. 이러면 지금 결혼 못한다. 지금 이제
1: 과거에는 그럴 수 있지. 과거에 낭만이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0: 농담처럼 했던 기억이 나네요.
1: 일단은 부부 화합으로 한 번씩 가셔서 진짜 다정한 글귀 보면은 굉장히 또 마음이 또
0: 아니, 사랑이 넘실넘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박물관 풍경 자체가 약간 사랑 없던 사랑도 만드는 몽글몽글함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미술 작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볼거리가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0: 네, 파빌리온이라는 공간에서는 설치미술 위주로 만들어진 미술관이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좀 젊은 화가들이 많이 와서 영감을 얻으려고 투어하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세대가 모두 즐길 수 있는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아니 나들이로 또 야외 나가는 것도 좋은데 또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박물관 가서 미술도 구경하고 또 다정한 시도 또 보면서 또 부부의 화합도 이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아, 그럼요. 정적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미술관 박물관이 상당히 깊이 있는 투어

0: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한번 뭐 좀 주저하지 좋죠. 마시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음악 한 곡 듣고 더 얘기 나눠볼게요. 윤세연의 닐 리리리리 리아 듣겠습니다.

0: 윤세연의 닐리리리리 리아 듣고 왔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강원도 양구에 있는 박수근 미술관과 백자 박물관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백자 박물관 이제 소개해 주셔야죠.
1: 네. 도자기 박물관. 네. 백자는 이제 청자 조선시대 대표하는 도자기가 청자가 있고 백자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청자는 이제 그냥 우리 개흙에 그 흙에다가 푸른 염료를 이제 알료를 써가지고 푸른 빛을 띠는 거고 백자는 그냥 하얀 흙으로 만든 도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0: 네.
1: 근데 강원도 양구 읍에 딱 내리시면 딱 두 가지가 보입니다. 막 아파트 벽에는 박수근 화백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가다가 이제 도로가에 보면 교차로 정도 가면 백자가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양구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강원도 양구가 조선시대 때 이 백자를 만드는 원류가 있는 그러니까 네. 원재료가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조선시대 그 왕실에 납품하던 도자기를 굽던 관료가 네. 경기도 광주에 있었는데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광주가 백자의 고향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광주에 흙을 데웠던 곳이 바로 양구입니다. 근데 이제 흙만 댄 것이 아니고 이 양구 자체도 백자를 만들던 곳이에요.

0: 그래서 도공들도 많았고 가마터가 거의 한 40여 기 정도 매출토 네. 될 만큼 백자의 고향이 이제 강원도 양구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백자 박물관도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실의 백자의 뼈대와 흙 이 양구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백자 박물관은 2006년에 문을 열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 뭐 백자가 사실 이렇게 조선시대 양반가나 아니면 왕실에 들어갔던 예쁜 매병같이 이렇게 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썼던 생활 도자기들도 대부분 백자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두 가지 종류를 모두 다 구경하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백자의 고향이 양구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백자의 고향이자 시원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1: 네, 요즘에 또 달 항아리 엄청 유행이잖아요.
0: 네, 서울 공예박물관도 달 항아리 네, 보려고 되게 줄 서 있더라고요.
1: 엄청 유행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카네이션 선물하는데도 카네이션을 담는 그 화분을 달 항아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모션을 하더라고요.
0: 새는 말이긴 한데 제가 되게 친한 후배가 인테리어를 네. 하는 회사 대표인데 요새 그렇게 현관에 현관 맞아요. 공사하면서 달 항아리를 이렇게 네. 현관에 둔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게 풍수적으로 달 항아리를 두면 풍요의 이렇게 조형물이라고 하더라고요.
1: 그래서 아니 또 그렇게 달 항아리 그림도 그림까지 그렇게 또 유행입니다. 요즘에.
0: 그림까지 유행입니다.
1: 그리고 그 달 항아리 같은 멋진 백자 작품 거기서도 볼 수 있겠네요.
0: 아, 그럼요. 네. 뭐 수장고형 요즘 이제 수장고를 개방형으로 많이들 이제 박물관들도 오픈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수장고에 있는 작품들을 이제 전시장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수장고형 전시관이다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공간도 있고 또 현대적인 백자 공예다들이 만든 작품들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백자 조선시대의 백자만 유명하다고 생각해서 조선시대부터 시작됐나라고 하시는데 삼국시대 고려시대까지 뒤로 역사가 길 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려 시대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 백자의 역사와 기원까지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양구는 땅만 파면 백자 가마터가 나왔다고 할 정도로 가마터가 많으셨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백자 파편들로 네. 이렇게 오브제도 만들어 놓으셨고 그다음에 막 박물관 벽 자체도 백자 파편을 붙여 놓으셨어요. 그래서
1: 예쁠 되게, 것 같아요.
0: 네, 건물 자체가 작품처럼 느껴진다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번 건물관 박물관 돌아보는 재미도 있어서 백자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또 도예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가보시면 되게 네.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남 강진 가서 청자 박물관 보시고 강원도 양구에서 백자 박물관 이렇게 두 군데를 같이 가보시면 비교하는 재미도 있겠다
1: 그러니까
0: 싶더라고요.
1: 청자랑 백자는 청색이고 백색인 거죠.
0: 그렇죠. 청자는 알료를 써서 네. 푸른빛을 내는 거고 네. 백자는 그냥 흙. 백흙 자체의 부드러운 질감 그대로 살린 도자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이곳저곳 가서 예쁜 거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0: 네, 청자는 좀 화려하고 백자는 약간 좀 정갈하고 깔끔한 네,
1: 단아하죠.
0: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네.
1: 박수근 미술관처럼 백자 박물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이렇게 벽도 특이하고 독특한가요?
0: 네네, 특이하고 독특한데 벽 자체, 그러니까 건물은 사실 박수근 미술관은 이제 화강암 질감을 그대로 살려서 주변에서 나온 돌들을 깨가지고 돌 벽을 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겨서 아 이게 여기는 박수근 미술관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러는데 백자 박물관은 사실 이렇게 백자를 벽에 막 몽땅 붙인 건 아니어서 그냥 박물관 형태인데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약간 그 이탈리아 가면 수도원 같은 데가 있어요. 네. 아치형으로 복도를 길게 뽑은 건물 네네. 옆으로 노출형 복도가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양구의 따뜻한 햇살을 담뿍 받을 수 있게 건물을 디자인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사색하는 공간들도 꽤 있고 휴게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안에서는 백자 보시고 밖에서는 5월의 햇살을 받는 그런 산책 코스로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아니 5월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관 박물관 주간이라고 하셨잖아요.
0: 네네.
1: 마련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박수근 미술관에서는 거기에는 이제 입주 작가님들이 계세요. 청년 작가부터 신예 작가까지.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5월 한 달 동안 이렇게 토크쇼 느낌처럼 아트 토크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이들, 또 미술 관심 있는 분들, 아이들이 있으면 가서 청년 작가분들이 자신의 작품 세계와 그다음에 작품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토크쇼 형태로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네.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미술 이 백자 박물관에서는 올 한 달 동안 무료 관람으로 문을 여셨다.

합니다. 그래서 네. 마음껏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도 올 한 달 동안은 좀 색다르게 상설로 운영하신대요. 그래서 네. 전기 물레 돌려가지고 도자기 자기만의 도자기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다 만들어진 거에 그림 알료 써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 푸른색 모란으로 그림 그린 거지고 제가 맡겨놨거든요. 그럼 다 구우면 집으로 보내주신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택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너무 작아요. 그래서 좀 국그릇보다는 작고 밥그릇보다는 큰 막걸리 잔 두 개 만들어 놓고
1: 자주자주 자주 안 따라서 좋겠네요.
0: 어, 그럼요. 네. 딱 한 병 두 잔 딱 나오게. 곧 다음 주쯤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 좋군요. 구경하고 싶네요.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0: 아, 우리 에리 씨 것도 하나 구워줄 걸. 다음에 가면 제가 꼭 네, 만들어갖고 오겠습니다.
1: 네. 아니, 여행에서 또 우리 음식 빠질 수 없는데 양구 하면 또 뭘 먹어야 될까요?
0: 양구에 뭐가 유명하게요?
1: 전혀 모르겠는데요.
0: 어, 양구를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1: 정말 모르. 이번에 알게 됐잖아요.
0: 이 양구가 사실 6.25 전쟁의 아픔이 담긴 고장이기도 합니다. 네. 민통선으로 그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묶였던 해안면이라는 곳도 있고 이제 그렇긴 한데 6.25 전쟁 당시에 미군이 와가지고 양구의 해안면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딱 거기를 보더니 거기가 약간 침식 분지여서 높게 4, 500m 정도 되는 산 정상이 분지 형태로 파여 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바람이 없는 정말 분지 형태 햇살만 가득 담을 수 있는 그리고 네. 일교차가 심해서 여기가 예전부터 시래기가 그렇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마을 시래기. 자체가 펀치볼 마을이라는 별칭이 있거든요. 해안면인데 네. 그래서 그 미군이 이걸 보더니 야 우리 파티할 때 보던 펀치볼처럼 생겼는데 사발처럼 생겼다 해서 별 마을 이름이 펀치볼 마을인데 그렇군요. 펀치볼 마을의 특산품이 시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래기는 너무 맛있어요. 이게 그래요? 껍질 쫙 벗겨서 하면 부드럽고요. 그래서 이 시래기를 넣은 밥하고 네. 이 시래기를 넣은 매콤한 간장 양념으로 만든 갈비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래기 밥에 시래기 갈비찜을 이렇게 항상 드시고
1: 너무 궁합이
0: 오시면
1: 좋아요.
0: 너무 맛있어요. 그 갈비찜의 양념이 약간 네. 매콤한 간장 양념이라 네. 밥 우리 하얀 밥에 비벼 먹으면 네. 이 사람들 게장을 항상 밥도둑이라고 하는데 이거 안 먹어본 사람들 한 말이에요, 진짜. 이거 꼭 한번 드셔보시면.
1: 배고파요.
0: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곰치랑 산나물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산나물 밥상이랑 맛있겠다. 드시면 좋고요. 또 해안면 가시면 야생화 공원도 또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한 5월 넘어서 6월 넘어가면 야생화도 그렇게 많이 피거든요. 그래서 야생화도 구경하시고 또 야생화를 이용한 나만의 화장품 만드는 네. 체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오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진짜 화장품 체험까지도 몰랐는데.
0: 6월 정도 가시면 더 딱 맞춤일 것 같아요.
1: 아우, 시래기 영양밥 먹으려면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0: 네, 양구 시래기 진짜 황태절이 가랍니다.
1: 아우,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맛집까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송 작가님 끝으로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 준비하셨죠?
0: 아, 이게 아까 제가 밖에서 세연 씨가 퀴즈 내는 거 듣고 제가 반성했잖아. 아, 내 목소리가 저는 약간 저음이라 약간 중저음이라
1: 오늘은 강원도에서
0: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1: 도전!
0: 네네. 네. 잠을 확 깰 수 있게 제가 네. 퀴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양구에 있는 박수근 미술관과 백자박물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보기 중 박수근 화백의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는 무엇일까요? 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우주, 2번 서민들의 일상생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302번으로 문자 네. 보내주세요. 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1: 상큼했나요?
0: 네,
1: 좋았어요.
0: 목은
1: 살짝
0: 좀 아픈데.
1: 마음이 급하긴 했는데. 아니, 박수근 화백의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 1번 우주, 2번 서민들의 일상생활이라고 합니다. 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강원도 양구에 있는 박수근 미술관과 백자 박물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성분화 여행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콜드의 미술관에서 듣겠습니다.

콜드의 미술관에서 듣고 왔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에 강원도 양구에 있는 박수근 미술관과 백자 박물관에 대해서 들어보고 왔었는데요. 퀴즈 내드렸어요. 2630님께서 재밌어.

MP 유니온의 요즘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이죠. 해당되는 분들은 아마 안내문 전달 받으셨을 거예요. 국세청이 수입 금액부터 납부와 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서 안내하는 납세자인 모두 채움 대상자들은요. 법정 기한보다 25일 앞당겨서 환급금을 받는다고 하네요.

모두 채움 대상자가 아니어도 홈택스와 손택스가 이전보다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개편됐다고 하니까요. 아직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안 한 분들은 5월 중에 잘 살펴보시고 하셔야겠습니다.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다음 주 주말 오후에도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 주세요. 편안하고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 숙명 해금 솔리스트 컴퍼니의 산책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제16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전통공예 부문 후보를 공모합니다. 서암문화재단이 시상하는 서암전통문화대상은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까지 호남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중견 예술인을 예우하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올해 시상 분야는 전통공예 부문입니다. 대상 수상자에겐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호남 지역 전통공예에 맥을 잇는 중견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화천그룹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접수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서암문화재단이 호남의 예술혼을 응원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어떤 추억의 매개체로 인해 혹은 그냥 뜬금없이도 가끔 누군가의 안부가 궁금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오래 연락하지 않다가 뜬금없이 안부를 묻기는 어색하기도 하고요. 지금 바쁠 시간일지도 모르는데 하고 망설이다 보면 결국 나 혼자 생각만 하고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문득 그렇게 전해지지 못하고 어딘가로 사라졌을 마음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독한 존재라는데 누군가 어딘가에서 내 생각을 해주는 이가 있었다는 거, 그 전해지지 못한 마음들만 다 전해졌어도 이 세상 고독의 반은 덜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문득 그리운 이름이 떠오른다면 오늘만큼은 용건 없는 전화 한 통 해봐도 좋겠습니다. 때마침 일요일이고 5월이기도 하니까요. 5월 10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안석선의 소리, 춘향가중 방자 편지 전하는 대목으로 출발합니다.

흐흐.

대론 가다 대론 가다

다리기 튼다 허우 왕을 싸워

춘향 어깨 푹 그래서

아이는 올라가고 의사또님은 내려오시는디. 의사또님이 그놈을

0: 지내놓고 가만히 서서 생각해보니 방자가 틀림없거늘. 내가 저놈을 불러 물어볼 수밖에는 없는디. 저놈이 천성이 방정맞은 놈이라 내 본색을 알리고 보면 누설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아니 불러볼 수도 없고 좌우지간 불러보는 수밖에. 아나이에 저기 가는 저예야. 저놈이 힐끗 돌아보며 대답도 않고 서 있거늘. 이 자식, 어른이 부르면 썩 오는 것이 도리 옳지 가만히 서서 쳐다보기는요. 방자란 놈이 남원서 어긋나기로 유명한 놈인디 의사또를 바라보니 하도 헐게 체려놓은 것이 지 마음에 더 가소롭던 것이었다. 의사또 턱 밑에 바짝 들어서며 당신 나 불렀소? 오냐, 너 불렀다. 바쁘게 가는 사람 왜 부르요? 이 자식, 너 어디 사느냐? 아이가, 아, 그 말 물어보려고 불렀소? 예, 내가 살기는 다 죽고 나 혼자 사는 데 사요. 이놈아, 혼자 사는 데가 어디 있단 말이냐? 아, 나만 산 게 혼자 산 거 아니오? 오, 나만, 남원. 오, 너 남원 산단 말을 나만 산다고 하는구나. 맞았어, 맞아. 아이고, 당신 죽도 않고 귀신 다 되었소잉. 에라 이놈, 그래, 너 어디 가느냐? 양반 독차전디 가요. 한양 간단 말이로구나. 아따, 이 양반이 소강들 뒷문에 움막짓고 살았는 갑네요. 아, 그놈 괘씸한 놈이로고. 그래, 한양에 누구를 찾아가는고? 나 한양 묵은댁에 가요. 묵은댁이라 집시락 두터운데도 아닐 게고, 너 구관댁에 간단 말이로구나. 허허, 어따매 당신이 귀신이 아니라 귀신 잡아먹고 도깨비 똥 싸겠소?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자석이 있는가? 그래, 구관댁에는 어찌하여 가느냐? 왜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 쌌소?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있어 그런다. 꼭 알아야겠소? 오냐, 그럼 내가 바쁜 게로 얼른 일러주고 가지라우. 응. 내가 우리골 남원옥중 춘향 편지를 갖고 구간댁 이몽룡씨를 찾아갑니다. 말 다 했은 게 나 가요잉? 예. 그 초면에 무리한 말이다마는 그 편지 잠깐 보여줄 수 없겠니? 허허, 이놈 어른이 염치 없는 소려고 자빠졌네 그려. 생김새는 점잖게 생겨갖고, 아, 여보시오, 남의 규중 편지 사연을 무슨 말을 쓴줄 알고 함부로 보잔단 말이여, 이놈 어른아.
1: 안숙선의 소리, 춘향가 중 방자 편지 전하는 대목 함께 들으면서 5월 10일 일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풍류의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청취자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승승장군님, 안녕하세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네요. 벌써 5월이에요. 대금신하의 소리 운치 있고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종훈님, 김용호 진행자님 반갑습니다. 풍류가 좋다 오랜만에 출석하여 경청하네요. 앞으로 경청 약속하면서 풍류가 좋다 인사드립니다. 아이쿠, 감사의 글도 전해주셨어요. 저희도 깊은 감사의 마음 함께 전해드려요.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1028님, 좋은 기회네요. 지금까지는 오진성류 피리산조를 들을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정재국 명인의 연주로 들을 수 있어서 더욱 귀하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해주셨네요. 아이고, 우리 1028님 귀한 소감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방송 때 보내주신 우리 3321님.

0: 님, 비 오는 저녁 차분하고 분위기 있는 용호님 목소리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음악이 더욱 좋아지네요. 네, 정말 감사드려요. 풍류가 좋다 들으면서 우리 음악이 더 좋아지신다 하니까 저희도 막 신이 나네요. 더욱 정진할게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탭 클릭하시고 풍류가 좋다 페이지 찾아오시면 다시 듣기 메뉴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날짜별로 쿵 누르시면 바로 듣기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시간 나시면 들어오셔서 편하게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잠시 후 2부에는 2부 첫 곡 맞추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아주 푸짐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1: 주말아오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푸짐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꼭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좋은 선물 전해드릴게요. 음악 한 곡 듣고 노랫말 봄풀이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 승무 반주 음악 반상하시겠는데요. 승무는 승복을 입고 추는 불교적 색채가 강한 민속춤입니다. 긴 장삼을 이용해 추는 장삼춤과 법고를 치는 북노름, 그리고 다시 장삼춤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반주 음악은 장삼춤을 추는 첫 번째와 세 번째로 이어진 장삼춤의 반주로 활용되고 있어요. 음악은 민속악 계열의 대풍류 음악이고요. 3연6각 편성으로 연주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반주 음악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전승이 이어진 전통 판소리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이렇게 총 다섯 바탕이죠. 하지만 옛 사설집에 사설만 남아있고 전승이 끊긴 소리까지 합치면 원래 열두 바탕의 판소리가 있었다고 알려지는데요. 이 열두 작품 중에 단순한 재미만 추구하지 않고 삼강 오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감동과 교훈까지 주는 작품들이 결국 지금까지 살아남았죠. 그 중에서도 부모를 섬기는 효와 연결되는 작품이 바로 심청가인데요. 심청의 어머니 곽씨 부인은 청의를 낳자마자 산후별증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못 보는 심봉사 혼자 동네 아낙들에게 젖동량 해가며 어렵게 청의를 키우죠. 그렇게 해서 옛 일곱 살이 된 청의는 어느 날 아버지 앞에 단정히 무릎 꿇더니 아버지 오늘부터 제가 나가 밥을 빌어 조속공량 하겠나이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깜짝 놀란 신봉사는 아가 내 아무리 공궁한들 무남 동료 너 하나를 밥을 빌어오게 하다니 당차는 소리하지 마라 라고 말리는데요. 그렇다고 물러날 청의가 아니죠. 어린 청의가 조곤조곤 아버지를 설득하는 말이 중머리 장단에 얹어진 소리대목으로 펼쳐지는데요. 아버지 듣조시오 라는 사설로 시작되는 이 대목에는 옛 이야기로 전해지는 효자, 효녀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로는 현인으로 백예 부미허고 여기에 나온 자로는 공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인데요. 백리의 부미허고란 자로가 부친 봉양을 위해 백리나 떨어진 곳에 쌀을 구해 짊어지고 온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옛 이야기 속 효자와 효녀를 차례로 언급한 심청이는 마지막으로 까마귀의 효성을 언급하는데요. 말 못하는 까마귀도 공님 저문 날에 반포지은을 할 줄 아니. 여기서 반포지은이란 돌이킬 반, 먹일 포, 어조사지, 은혜 은, 돌이켜 먹임으로 은혜를 갚는다는 뜻인데요. 중국 명나라의 이서진이 펴낸 봉초 강목에 의하면 까마귀는 부화한 지 60일 동안은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지만 새끼가 다 자란 후에는 먹이 사냥이 힘에 부친 어미를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까마귀를 칭하는 별칭 중에 반포조라는 이름이 있었고요. 반포지요라는 고사성어가 자식이 자란 후에 어버이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이루는 말로 쓰이게 됐죠. 이렇게 옛 일곱 살 어린 청이가 조곤조곤 아버지를 설득하니 신봉사는 그런 말은 다 어디서 배웠느냐라고 신기해하면서도 결국 어린 딸의 지극한 효성이 못 이겨

0: 내 뜻이 정 그렇다면 오늘 아침만 다녀오노라 하고 청이가 밥 빌러 나가는 걸 허락하게 되는데요. 이 대목을 이임내의 소리로 오늘 만나보시겠습니다.
1: 하루는 심청의 부친 앞에 단정히 꿇어앉아 아버지 오늘부터 제가 나가 밥을 빌어 초석공양 하오리다. 기특한 내 딸이야. 네 효성은 고마우나 무남동녀 너를 내보내 밥을 빈단 말이 될 법이나 할 말이냐? 오라 오라 그런 말 마라. 아버지 듣조시오.

하고 말 못 하는 가마이기도 독립 처음 날에

하겠다. 다 큰 자식 집에 두고 아버지가 밥을 빌면 남 욕도 할 것이오. 천방지 죽 다니시다 행여 병이 날까 염려군이. 그런 말씀을 마옵소서. 엄마라 청아, 너 지금 하는 말 다 어디서 들었느냐? 너 모친 뱃속에서 다 배워갖고 나왔느냐? 네 효성에 그럴 진대는 한두 집만 다녀오너라잉. 심청이

축제 추적 추적 큰너가 부황분전 다다르면 애은이 피는 말이 우리의 모친 나를

많이 슬퍼하리 그릇밥 김치 장을 애기 않고 해주며

친전가 먹겠네다. 단두집이 좋건지라 밥비로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올지 심청이 허나 말이야.

까까토운 국밥 잡수시오. 이것은 흰밥이요, 저것은 밥밥이요, 미역튀가 갈치자반, 어머니 친구라고 아버지 갖다 드리라.

신봉사 기가 막혀 딸의 손을 부어다 입에 넣고 불며 아이고 내 딸 춥다 불지 않아.

판소리 심청가 중 심청이 밥 빌려 나가는 대목 이임례의 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반포지의 소리 참으로 감명 깊고 효성이 담뿍 담긴 소리였는데요. 오늘은 이임례 명창의 아름답고 깊은 수리성의 소리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가 계속됩니다.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 모두 활짝 열려 있어요. 자, 그럼 먼저 1부 끝곡으로 조감용 외 여러분의 연주 김일구류 산조병주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호출부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전병훈의 소리 방아타령이었습니다. 오늘은 너무 쉬운 곡이었죠? 방아타령은 귀에 많이 익은 풍류음악이었어요. 참여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잠시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글들 소개해드릴게요.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봄놀이 가세.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승승장군님, 무슨 곡인지 모르겠네요. 혹시 꽃타령일까요? 오늘도 새로운 곡을 들어보네요. 다음 주는 어버이날도 있어서 회신곡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바로 어제 토요일 어버이날 다음 날이라 바로 선곡해서 들려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추후에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 알려드릴게요. 선정되신 분은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꼭 보내주세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풍류 사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광건순의 노래 처사가인데요. 처사가는 12가사 중에 한 곡으로 전해지는 전통 성악곡입니다. 세상 공명과 하직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둔 선비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인데요. 노래를 즐긴 향유층은 선비였고요. 주로 풍류방이나 누각, 누정과 같은 풍류 공간에서 많이 연행되었어요. 오늘은 저희 풍류가 좋다 공간에서 함께 감상하는 시간 되시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청아, 오늘도 내 덕분에 아주 맛있게 잘 먹었구나. 애비가 늘 고맙고 미안구나.
1: 아이고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오늘 밥이 맛있으시면 조금 더 드릴까요? 한 입만 더 드셔보세요.
0: 아니다 아니다, 난 충분히 먹었으니 청이 네가 한 입 더 하거라.
1: 아, 그런데 아버지, 한 입이라고 하시니 그 한 입은 아니지만 자진한 입이 생각이 나네요. 그게 가곡의 원형을 칭하는 이름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잎사귀 이름인가 했거든요.
0: 아, 그런데 말이야, 그 아마 자진한 입이라고 불리는 음악이 또 있을 게다. 풍교사전을 한번 더 찾아보면 좋지 않겠니? 네, 오늘도 풍요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알려드렸듯이 원래 자진한 입은 가곡의 원형인 삭대엽을 우리말로 풀어쓴 것인데요. 하지만 오늘날엔 가곡의 반주음악에서 파생된 기악 연주곡들을 칭하는 이름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가곡의 여러 악곡들 중에서도 두거, 평롱, 계략, 편수대엽의 반주음악들이 관악합주곡으로 변주되어 연주돼 왔는데요. 옛날엔 잔치자리에서 상을 올릴 때 연주되는 거상악으로 궁중연회나 관아의 연향, 민간의 회가변, 장원급제 축하연회 등에서 연주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음악들을 하나의 모음곡처럼 연결해 무대용 감상음악으로 전승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모음곡을 자진한 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날 때는 웃음 붓고 헤어지며 눈물이라 차라리 찌릿찌릿바 머리 깎고 철로 가서 꼭 닥치고

0: 사적인정을 변할 수냐 인한강일변 단시락 찬악기나
1: 좋아
0: 변함 없는 줄을

강도 안동 땅에 집이 전에나 손짓하고 봉동산에 던질만은 소리 점점 자라나서 황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올봄에도 꽃들의 향연이 참 화려하지요. 거리 곳곳에는 팝콘이 터지듯 만개한 하얀 꽃들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바로 5월의 전령사, 입합나무의 꽃이죠.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 즈음에 핀다고 해서 입합나무라 불렸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새하얀 꽃 모양이 꼭 쌀밥, 즉 이밥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초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입합나무의 환한 꽃처럼 즐거운 주말 저녁 보내고 계시기를 바라며 2026년 5월 10일 일요일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단가 진국명산으로 열어봅니다. 진국명산은 진국명산 만장봉이요 청천삭출 금부용이라, 이런 가사로 시작되는 판소리 단가입니다. 진국명산 만장봉은 태평한 우리나라의 명산인 북한산 만장봉이라는 말이고, 청천삭출 금부용은 이 만장봉이 하늘 높이 우뚝 솟아올라 금빛의 연꽃 봉우리 같다라는 뜻으로 이백의 시 망오로봉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내용은 수도 한양을 둘러싼 여러 산세를 나열하면서 임금의 만수무강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콜롬비아 유성기 음반에 남은 단가 진국명산을 박록주의 소리로 띄워드립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단가 진국명산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에는 박록주였습니다. 진국명산은 서울 경복궁의 대궐터를 찬양하고 산세와 지령이 좋아서 인걸이 많이 난다 하는 내용으로 태평성대를 찬양하고 우리 임금님을 칭송하는 단가라 할 수 있습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청중의 추임새는 소리판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하는데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이렇게 추임새를 하며 소리꾼을 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추임새가 많을수록 소리판의 재미와 흥도 더해집니다. 오늘은 춘향가 중 한 대목으로 함께 추임새 보시겠는데요. 이별차로 나가는 대목입니다. 이도령은 아버지인 남원 사토가 승진 인사 발령이 나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지요. 이에 이별차로 춘향집을 가게 되는데요. 길을 걸으며 이별 생각을 하니 여러 심정이 복잡해집니다. 두고 갈 수도 없고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대목은 중몰이로 이별차로 나가는 이도령의 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춘향가 중 이별차로 나가는 대목 안숙선의 소리 김청만의 북반주로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그럼 추임새 들어갑니다.
3: 이렇듯 세월을 보내는디 호사다마라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니
0: 에이?
3: 춘향과 이도령은 할 일 없이 이별이 되난디 도련님이 이별차로 나오난디 뺀가 생각 두루한다 춤잔허신 도련님이 대로변으로 나오면서 울음울리가 없지만은 옛일을 생각하니
0: 에이.

0: 들어 있고.
1: 그렇지.
0: 장원은 전라 장사로 돼.
1: 시고.
0: 나를 같은 소장부야 어디 굴 수가 있겠느냐.
1: 그렇지.
0: 준향

0: 응당 차기를 할 것이니
1: 그렇지

춘향가중 이별차로 나가는 대목으로 함께 취임새 보셨습니다. 소리의 안숙선, 북반주에는 김청만이었습니다. 왠가생각 두루한다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도령이 춘향집을 가며 이별 걱정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중몰이는 판소리의 가장 기본박이 되는 장단으로 12박 장단인데요. 추임새도 이도령의 심정을 느껴가며 하셨지요. 이제 이별이 남아있습니다. 김소희째 춘향가를 전승하신 안숙선 명창의 소리로 이어서 다음 대목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춘향이는 밤참 음식을 장만하다 이도령이 오는 것을 보고 월매와 함께 깜짝 반기는데요. 시무룩해진 이도령을 추궁하다 이별 소식을 듣고 놀라지요. 처음에 춘향이는 이도령 댁에 경사가 났으니 자신도 따라가서 서울에서 거처를 정하고 가끔씩 찾아와서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며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도령은 서울 풍속에 새로운 기생이 서방을 내세우면 죽기가 쉽다 이런 말로 춘향과 함께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게 되지요. 그럼 춘향가 중 이도령이 이별을 고하는 대목 이어서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안숙선, 북반주에는 김청만입니다. 추임새 잊지 마세요.

일사인 내가 꼭 청하지.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방금

허유.

하면 누추한 천배제벌 시기가 웬일이오 아차제 두어그그그기우어 생박그 가만지건지시고 방자

아닐까? 아들 없는 노모랄 두고 차려든 부담 수 없고

노릇이오 말하고 웃어서는 떼기가 쉽잖다고 금부리요 석부리요 도통그라는 학자신가 저런 난설 개개

어제요! 네! 억세커요

속물은 바를 바라 그러리가 있겠느냐 나르르면

속 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이 웬 속이요 참 속이요 꿈 속이요 그 속 몰라 답답하오 네가

그러면 대개는 경사나 쏘그리요? 양반의 댁에서는 그런 경사가 나면 한바탕씩 우는 전례가 있어. 오, 내가 아니 갈까 봐서. 도련님 먼저 올라가시면 나는 예서 세간 등물 방매하야 노모와 걸어갈 수는 없고, 근장은 구패두군 밤하도 없이 올라가서

immer.

자로 작지든 파고들면 오입장이 털에게 말 듣고 희생으로 알거드면 내 아무리 아반인 둘리게 집이지 그리 말라도 우를 붙이고 바르르면 오입장이 서울 법원 새로 우실드는 기생

0: 춘향가종 이별 고하는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 안숙선 복반주에는 김청만이었습니다. 16두 청춘이 만나 사랑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별이 닥치게 되었는데요. 이별 앞에서 두 사람의 맹세와 신뢰가 결국 훗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으니 사랑은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1: 어제는 지나갔으니 그뿐이고 내일은 내일 가서 생각하면 되고 돌아 살아가는 것은 오래

0: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1: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1부에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2부에는 판소리 초대석, 판소리 연속 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창작 판소리 한 작품 만나보시겠습니다. 판소리 가족 뮤지컬 닭들의 꿈 날다인데요. 이 작품은 하늘을 날고 싶은 닭 꼬비가 양계장을 탈출해 비무장지대를 찾아가는 모험을 그린 국악극으로 잃어버린 꿈을 되찾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창공을 날고 싶은 닭 꼬비, 성대모사의 달인을 꿈꾸는 닭 꼬끼, 마지막 삶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싶은 외눈박이 독수리, 주인 할머니의 행복을 꿈꾸는 게 멍구, 이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비행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원작의 최용석, 연출과 사설의 김수형, 작곡 편곡의 함현상, 판소리 작창에는 유수곤입니다. 오늘은 새들의 천국부터 에필로그, 닭수리 비행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에는 바닥소리, 고수에는 유기영, 조유화, 최호성입니다.

지금이야 사냥을 시작하자.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커다랗게 원을 돌며 나는 거야. 목표물에서 눈을 떼지 말고

0: 최고의 사냥꾼 카운트다운 네 셋 둘 하나.
1: 내가 왜 외눈박이가 되는 줄 알아? 두 날개를 활짝 열고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엔 철새 날고 갈대 숲을 키우고 도는, 강가에는 민물고기, 사람 없는 비무장지대.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 허나 이를 어쩔거나 친구와 함께 내려와 앉은, 이곳은 지뢰의 천국이라. 우리가 팔을 내딛은 순간

0: 이곳은 지옥 같은 세상.
1: 나는요, 고민을 했어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서류 독감으로 비참하게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의연하게 굶주림 감았어 싸우다가 개답게 죽을 것인가 아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0: 날마다 자기 몸을 띄울 수 있을 만큼 날마다 갈굽혀펴기 100번
1: 갈굽혀펴기 100번
0: 날기 시작하면 바람 속에 숨겨진 길을 찾아야 한다. 바람의 길을 따라 하늘로 산으로 가는 거다.
1: 바람의 길을 따라간다.
0: 빨리 날고 싶다면 날개짓 침착해 12번

0: 다리처럼 몸집이 크면 다리 근육을 이용해라. 최대한 빨리 달려서 날개의 힘을 보탠다.
1: 빨리 달려서 날개의 힘을 보탠다.
0: 시범을 보여줄 테니 잘 보고 따라해라. 달릴 때는

0: 장작판 소리 닭들의 꿈 날다였습니다. 새들의 천국부터 마지막 에필로그 닭수리 비행까지 들어보셨고요. 소리에는 바닥소리, 김유희, 유수곤, 박은정, 박희원, 송나영, 이상아, 조유아였습니다. 고수에는 유기영, 조유아, 최호성이 수고했습니다. 판소리 형태의 가족 뮤지컬 닭들의 꿈 날다는 고단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꿈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창작 판소리였는데요. 우리 고유의 소리인 판소리가 어우러져 작품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를 더욱 돋보이게 한 것 같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백금열입니다. 얼씨구!
0: 역사 속 명인 명창들의 삶과 예술, 명창이 남긴 더늠을 들어보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코너입니다. 오늘은 충남 해미 출신의 고수관 명창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고수관 명창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 활동한 명창인데요. 판소리사에서 전기 8명창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충남 서산시 고북면 초록리에서 태어났고요. 만년에는 충남 공주 지역에 거주했다고 전합니다. 18세기 후반에 활동을 한 이른 시기의 명창인데요. 양반들과 함께 판소리를 즐긴 정황이 기록에 남아있어 고수관이 그때 매우 유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연배인 양반 신의는 관극절구 12수라는 시를 썼는데요. 제5수에 고수관, 송응록, 염계달, 모흥갑은 우리나라의 소문난 광대, 소리가 좋아 나를 홀려 시를 읊게 하니 라고 해서 고수관의 명성이 매우 높았음을 썼습니다. 그는 신의와 매우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수관은 신의의 문집 경수당 정고에 또 등장을 합니다. 1840년 3월 3일에 늙은 광대 고수관이 홍성에서 왔기에 술을 내놓고 소리를 들었다. 지난 을유년 봄을 돌이켜보니 총사 이기원과 함께 고수관을 붙잡아서 한 달이나 즐겁게 지냈고 나는 광극시 열수를 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43년에 신인은 고수관을 마지막으로 만났는데요. 팔순에 만나보니 귀밑머리가 새었고 세월은 거품처럼 소리판에서 부서졌다. 뒤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할 수 있다 해도 예전의 춘향가 소리를 다시 해낼 수는 없으리라 이런 시를 또 지었습니다. 이로 보아 고수관이 춘향가로 이름을 날렸구나 하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수관 명창은 또 유식하고 재주가 뛰어나 소리판의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사설과 곡조를 지어불러 유명했던 것 같은데요. 대구 감사의 부임 축하연에 그날 잔치에 참여한 기생들에게 이름에 맞는 멋진 시를 붙여 춘향가의 기생점고 대목을 바꾸어 불렀다는 일화가 아주 유명하게 전합니다. 이처럼 고수관 명창은 성음도 매우 아름다웠고 목청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딴청일수 이런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소리판에 따라 이렇게 즉흥적인 소리를 변화무쌍하게 해서 탁월한 음악성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고수관 명창이 잘 불렀다는 춘향가 중 기생점고 대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춘향가 중 기생점고, 소리의 신영이, 고수에는 신규식입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는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중견 명창 박성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잠시 후 만나요.
2: 객사에 연명하고 동원에 좌정하여 도임상 잡수신 후에 삼행수 임례받고 육방하인 헌신 후에 오장 부르라 숙이라 호장이오 내 여봐라 이 육방하인 점고는 제

0: 3일로 물리치고 우선 기생전거부터 하여라. 에이, 호장의 기한을 안고 영창밖에 엎드리며 기생전거를 하는디.
1: 오오!

허는 기생은 기생 중에 그런 일행 순디 큰 머리 단장을 곱게 하고 아장 아장 이어그어그어그거려서 예등대 나온

아니라 울게 소리로다 기불탁 성구든 절개 만수문전호 재봉이 재봉이가 들어온다 재봉이라 허는 기생은 아리마리가 부처군 우린디 걸음을 걸어도 장단을 맞추어 어제

사또가 이만하고 보시더니 내 여봐라. 에이, 네가 그렇게 기생점고를 하다가는 장장 춘일이라도 못다 불러드릴 테니 좀 자주자주 불러드려라. 에이, 그제는 호장이 넉자화도로 불러난디 좋은보 양대선이 미선록이 주렁이 사군불견 8월이

급이했지요. 솜솜 누냐 조리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옷동 폭발 검은고 서리렁 통동 단금이 왔느냐.

하였소. 바람아 퉁탱 부지 마라. 아 당장장송 취하지 왔느냐 예 등대거였소.

내 허였소. 아들 날까 바래고 바랬더니 딸을 낳았다. 구섬 섭이 왔느냐 예등대고였소. 뒷동산에 나가 대려를 심었더니 메디 충심이 왔느냐 예등대고였소. 이 산병

0: 인생 전부 다 한 줄로 아래요. 사또 모르시되 너 거울에 춘향이라는 기생이 있다는디 점고의 불참이니 웬일이냐. 호장이 여짜오되 아래 없기 황송하오나 춘향은 본시 양반을 기출러서 대비 놓고 구실 때여 여공만 손상하옵난디 전전 구간사또 자제 이몽룡씨와 백년 언약하고 그분 가신 후에 수절하고 있삽기 대령치 못하였나이다. 사또 들으시더니 그 희한한 말 다 듣겠구나. 기생에게 수절이 있어? 참말 말고 불러들여라. 에이, 굴로 살기나간다. 사정굴로가 나간다. 반숫 털벙간지여 남일공단의 하늘도리여 날랜 용자를 딱 붙이고 충충
1: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박성희입니다. 얼씨구 좋다!
1: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 초대석 코너입니다. 오늘은 부산을 대표하는 중견 명창, 박성희 명창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아유, 부산에서 대전까지 오시느라고 먼길 오셨습니다.
0: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저는 지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지도위원직을 맡고 있는 소리꾼 박성희입니다.
1: 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데 부산이 대전과 KTX 거리로 1시간 한 40분 정도 거리죠,
0: 네.
1: 선생님?
0: 네네.
1: 네. 원래 고향이 부산이시죠?
0: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게요. 낙인은 경북 문경에서 났어요. 그랬는데
1: 네.
0: 돌이 되기 전에 부산으로 내려가서 성장하고 공부하고 지금도 살고 있으니 뭐 부산이
1: 네.
0: 고향이 다름없죠.
1: 부산 토박이시죠.
0: 네네.
1: 네, 요즘은 선생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먼저 근황을 여쭙고 싶어요.
0: 아, 요즘요? 제가 소속된 악단에서는 계속해서 작은 공연, 큰 공연, 기획 공연, 특별 공연, 정기 공연을
1: 네.
0: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도 공연을 했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체력과의 싸움
1: 네.
0: 사투를 벌리고 있습니다.
1: 네.
0: 제가 6월 6일에 국립극장에서 완창 판소리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순과 완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잠자는 시간 빼고는 뭐 거의 고민만 하고 있는 연습 잘 안 되고 걱정과 고민만 하고 있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아니, 완창을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도
0: 네.
1: 또 닥치면 또 공연 걱정.
0: 달라요. 네. 달라요. 네. 무대마다 임하는 제 자세가 틀린 것 같아요.
1: 네.
0: 네, 그래서 나이가 한 살, 두 살 먹는 만큼 고민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0: 요즘 또 이제 계절 바뀌고 환절기에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선생님께서도 요즘 조금 고생 중이시라고
1: 네,
0: 들었어요.
1: 상당히 고생 중인데요. 요즘 거의 뭐 병원 투어를 다니고 있는 중인데요.
0: 네.
1: 이따가 소리를 좀 들려드려야 하는데 너무 걱정이 돼요.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원래 좀 비염도 있고
0: 네.
1: 그런데 이제 봄에는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조심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좀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지금 아주 그냥 온팍 뭐 비염에다가 천식에다가 막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너무 걱정돼요.
0: 네. 선생님께서 이제 완창도 앞두고 계시고 그래서 목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또 체력 관리도 잘 하셔야 되는데 요즘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또 감기가 들면 잘 낫지도 않고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도 어서 빨리 또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1: 네,
0: 오늘
1: 감사합니다.
0: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선생님의 이런 그 컨디션이 오늘은 조금 별로시구나 이런 걸또 들으셨으니까 감안하고 또 들어주시지 않을까 미리 걱정을 하시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에 사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부산이 대도시이고 또 경상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하실 것 같지만 판소리 쪽은 또 어떤지 또 다를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부산 자랑 겸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 소개와 자랑 겸 부산을 좀 묶어서 선생님
1: 네.
0: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1: 부산은요, 일단 그 자연적 환경이 너무 좋아요.
0: 네,
1: 바다가
0: 맞습니다.
1: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바다는 해가 뜨는 저기 청사포, 미포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또 해가 지는 모른대 쪽에 또 또한 정말 절경이고요. 그리고 또 강은 낙동강의 끝이잖아요. 그래서 낙동강하고 그러니까 을숙도 거기에 철새 도래지도 있고요.
0: 네.
1: 그 광경 또한 정말 과관이라고 할까요? 절경이고요. 그래서 부산 이 자연 환경을 소재로 삼는 어떤 시나 노래들이 참 많아요. 아, 그리고 산을 빠뜨렸네요. 산은 금정산이 있는데 대표적인 산이 이번에 도심 속에 있는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0: 아유,
1: 됐잖아요.
0: 네.
1: 네, 그래서 그 금정산에 많은 자연의 그 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은 정말 이 자연 환경이 천혜의 자연 환경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단언할 수 있고요. 또이 부산 사람들 화끈하잖아요. 부산
0: 맞습니다.
1: 아이가 막 이러면서
0: 맞습니다.
1: 네, 한번 이렇게 정을 통하게 되면 정말 그 온갖 것을 다 이렇게 퍼주는 그런 인심을 느낄 수 있는 국제시장.
0: 네네,
1: 그리고 네, 또
0: 국제시장.
1: 자갈치 시장 이런 데 가면 진짜 부산 사람들의 그 화끈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정 있는 그런 도시가 부산이 아닌가 싶어요.
0: 네.
1: 그래서 이 부산을 배경으로 해서 42년 전에 창단된 우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도 그 음악적으로 보면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의 평가가 좀 정확하잖아요. 그분들의 평가를 보면 역시 사운드가 짱짱하다. 부산 사람들 어떤 그 기운처럼 뭔가 화끈하다,
0: 네.
1: 짱짱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작곡자들께서 우리 부산을 소재 주제로 삼는 좀그 다이나믹한 네, 이런 파워풀한 음악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저희 시립국악관현악단이 또 이제 전국관현악단이 모일 수 있는 뭐 전국국악관현악 축제 이런
0: 네.
1: 데서도 부산의 화끈함, 시원함, 예, 비트감 있는 곡 이런 걸로 좀 평가를 받는 악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아유, 부산 자랑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홍보대사로 손색이 없는 그런 멘트 준비하신 것처럼
1: 전혀 준비 안
0: 잘해주셨어요.
1: 했습니다.
0: 네. 정말 부산에 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도 있지만 이미 부산에는 국립부산국악원도 있고요. 그래서 국악이 굉장히 빵빵하게 이렇게 지원을 받는 도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부산을 책임지는 그 판소리계의 프리마돈나.

0: 또는 뭐 보석 같은 소리꾼 이런 평가를 받으신다고 들었어요. 그런가요?
1: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요. 네. 단지 제가 좀 게을러서 부산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냥 계속해서 지켜왔다라는 거.
0: 네.
1: 그거는 조금 인정받고 싶은.
0: 네. 아니 네. 자기 지역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소리를 전승하고 또 가르치고 한 그런 자세만 해도 배울 게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1: 아, 그런가요?
0: 네. 지금 그리고 지금 12국악 관현악단에서 지도위원을 하고 계신데 네. 그게 되게 높은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들어가신 지가 오래되셨나 봐요.
1: 제가 90년도 입단했어요. 그래서 올해 37년 차.
0: 와.
1: 네, 내년에 네. 38년 차를 채우고 정년퇴임을 하는.
0: 아, 내년이 그러면 정년퇴임이신가요,
1: 네,
0: 벌써?
1: 네, 네.
0: 어머나.
1: 그 37년이 정말 정말 화려하고 치열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말 그냥 하얘요, 머릿속이.
0: 네. 그동안에 뭐 선생님께서 하신 활동이나 또 무대가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인상 깊게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도 선생님 무대를 보면서 굉장히 무대를 세련되게 잘 이끄시는 그런 명창분이시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외모도 아름다우시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흠모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선생님.
1: 감사합니다.
0: 네. 아, 이렇게 부산을 대표하는 소리꾼으로 활약을 하시는 우리 박성희 명창님 오늘 모셨는데요. 그러면 이 부산에서 나고 자랐는데 어쩌다가 판소리를 하시게 됐나요?
1: 처음에는 제가 6살에요. 무용을 시작했어요.
0: 네.
1: 그건 순수 제가 너무 좋아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용 선생님께서 그때만 해도 그 시대만 해도 진정한 예술가는 악가무 일체가 돼야 된다.
0: 네.
1: 그래서 무용 선생님께서 악기도 하나 다뤄야 된다 해서 가야금 선생님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가야금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7살 때였죠, 그때가. 근데 워낙 어리니까 산조 같은 거를 가르치시기는 힘드셨을 것이고 그래서 그냥 그 민요 같은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네. 노래도 한번 해봐라 이러셨는데 아이 꼬맹이가 목청이 좋으니까 야, 너 가야금 병창만 하기엔 너무 아깝다. 소리도 좀 배워봐라.
0: 네.
1: 이렇게 부모님께 추천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여러 가지 그 딸 하나 있는 것을 어쨌든 잘 키우고 싶으신 욕심, 애정, 사랑으로 1년을 넘게 판소리 선생님을 전국에 방방곡곡에 찾으신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모바일로 바로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진짜 발품 팔아서 물어다니고 하셔가지고 네. 김소희 선생님을 알게 됐고 무작정 저의 손을 잡고 거의 강제적으로 시키셨어요.
0: 어머나 부모님이 참 대단하시네요.
1: 대단하신 것 네. 같아요. 제가 지금 저도 이제 부모가 되었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저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그 열성이 대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0: 참 그러니까 명창의 그 뒤에는 항상 그 명창을 능가하는 부모님이 항상 계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그러면 서울에 가서 소리를 배우기 시작하셨겠네요.
1: 그런데 이제 너무 어리니까 요즘 제가 그때가 9살인데 요즘 9살은 뭐 그닥 어리지도 않고요. 똑똑하기도 하고 이 모바일의 모든 것이 다
0: 그렇죠.
1: 안전이며 뭐며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그리고 부산 서울이 2시간 40분 만에 왔다 갔다
0: 네.
1: 왔다 갔다는 뭐 더 걸리지만 하여튼 하루 안에 서울에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시대인데 그때는 거의 상상을 할 수 없는 시대였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너무 어리기도 하고 해서 그냥 여름방학 한 달, 겨울방학 한 달을 김소희 선생님 댁에 먹고 자고 하면서 예, 그렇게 해서 배웠어요.
0: 그랬죠,
1: 그래서
0: 참
1: 저는 뭐 라떼는
0: 네,
1: 힘들게 저는 공부를 했고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나중에 한참 뒤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 내가 판소리를 정말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딱 욕심이 생겼을 때는 이제 전정민 선생님과 인연이 되어서 배웠는데 선생님이 저 해남 땅끝마을 화원이라고 있어요.
0: 네.

0: 거기서 10분만 가면 진도예요. 거기를 격주로 운전해서 그렇게 해서 배웠어요.
1: 해남까지 다니시면서.
0: 네. 한 7, 8년을 네. 그렇게 배웠어요.
1: 그게 이제 네. 네, 선생님 소리에 대한 뭐 열정이나 사랑 아니면 감히 그런 어려운 일을 그렇게 하셨을까 싶네요. 선생님께서도 소리의 매력에 좀 이렇게 빠져서 그렇게 지내셨나요?
0: 제가,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를 놓고 아 내가 소리를 정말 제대로 한번 배우고 싶다.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해남을 한 7, 8년을 왔다 갔다 할 때는 예, 그 마음 네. 아, 나 소리 너무 좋아. 나 이거 해야 되겠어. 끝까지 해야 되겠어. 라는 마음이 커서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네.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1: 아니, 그것도 이제 또 때가 있지요.
0: 그러니까요. 네.
1: 네. 어떤 곡 선생님 들려주실까요? 네.
0: 지금 계절의 여왕 5월이잖아요. 그리고 또 춘향과 이도령이 5월 단오날.
1: 맞습니다.
0: 처음에 그냥 뿅 해가지고
1: 5월 단오날
0: 네,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계절에 맞게 그래서 긴 사랑가를 네. 준비해봤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박성인 선생님의 소리로 춘향가 중 긴 사랑가 먼저 청해 듣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북반주에는 권은경입니다.
2: 그때요, 춘향과 이도령은 하루 이틀 5, 6일이 지나가니 나열인 사람들이 정만 탐 쑥 들어 하루 난 사랑가로 논인 한디 사랑 네 사랑이야

사랑이야. 만첩청산 늙으러이미 살찐한 개를 부르다 놓고

치드드 벽동상 준화가 되고

나비대야 춘설 혼시절은 이 꽃송이를 내가 다

0: 아이씨고.
1: 계집 몇 짝을 짜가 되고
0: 아이씨고.
1: 나도 죽을 자가 되되 하나를 천 하나를 건너 변양지압이부 사나이남 하드전 짝을 짜가 되어 계집녀 변해 똑같이
0: 아.

0: 오늘 판소리 초대석은 중견명창 박성희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판소리 담소 나누고 있습니다. 첫 곡으로 춘향가 중 긴 사랑가 들었습니다. 소리의 박성희, 북반주에는 권은경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소리 잘 듣고 왔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새로운 사랑을 어디선가 이렇게 만나는 선남 선녀들의 모습이 잘 그려진 것 같아요. 완창 공연 이제 앞두고 계신데 그러면 공연을 위해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1: 완창 공연을 여러 번 했었지만 또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완창 무대에서는 조금 저는 이제 지향하는 바가 관객과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네. 좋아하는데 이번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기를 한번 기대하면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완창 공연은 가보면 가사 잊어버릴까 봐 일단 긴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소리만 듣기에는 자칫 관객들이 또 지루할 수가 있어서 중간중간 이렇게 소리꾼들이 얘기도 나눠주고 또 담소도 하고 이러면 훨씬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1: 네.
0: 선생님께서는 그런 뭐 무대 장악력이라고 할까? 그런 소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공연에도 많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선생님.
1: 네, 감사합니다.
0: 그러면 이제 6월 6일 날 네. 완창이신데 네, 네.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1: 아, 일단은 좀 쉬고 싶어요.
0: 네.
1: 일단은 좀 쉬고 싶고요.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요. 지금 몇 년째 미뤘던 여행을 꼭 좀 다녀오고 싶고요. 내년에 그 정년퇴임을 앞둔 사람에게 휴가를 주거든요. 한 6개월간.
0: 네.
1: 그때 제가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0: 아니 쉬시라고 했는데 굳이 또 공부를
1: 아니에요. 굳이 할 거예요. 영어 공부를 꼭 이번에는 좀 자유롭게
0: 네.
1: 소통할 수 있는 정도까지
0: 그러시군요.
1: 마스터를 해보고 싶어요.
0: 그럼 네. 여행을 좀 길게 연수차 이렇게 떠나실 예정이신가요?
1: 아니 여행

0: 과그 영어 공부는
1: 그거는
0: 조금
1: 별개로.
0: 별개로. 네네네.
1: 여행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0: 아, 몇년 전에 서유럽을 다녔었어서
1: 네.
0: 이번에는 동유럽을 좀
1: 네.
0: 다녀보고 싶습니다.
1: 와,
0: 네.
1: 부럽습니다.
0: 아유, 아닙니다.
1: 네. 근데 하기는 좀 이제 여유롭게 좀 시간을 쓰실 때도 되신 것 같아요. 너무
0: 네.
1: 달려왔던 지난 인생길이었으니까 좀 쉬시고 회복하시고 또 영어 확실히 하셔서 그, 또 외국인들과 소통도 하고 세계화하는데도 또 앞장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정말 손살같이 흘러가서요. 또 헤어질 시간이 금방 왔어요. 할수 없이 선생님 더긴 이야기는 못 듣고 두 번째 곡을 청해 들으면서 인사 나눠야 될것
0: 아,
1: 같습니다.
0: 아쉽네요.
1: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대전 국악 방송에서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그긴 사랑가도 그랬지만 좀더그 좋은 컨디션의 소리를 들렸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목 관리를 잘 못해서 불편한 소리를 들려드리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걱정도 되고 그렇지만 이것 또한 준비하는 과정, 프로로서의 어떤 준비 자세라 생각하고 더욱더 공부하는 자세로 소리에 정진하겠습니다. 좋은 소리는 아니었지만 좋은 소리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네, 환절기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유,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선생님이 닦아오신 공력 덕분에 어떤 소리를 들어도 편안한 소리로 들으실 것 같아요. 이제 완창도 남겨놓고 계신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얼른 감기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두 번째 들려주실 곡은 어떤 건가요?
0: 네, 그 고고천변인데요. 6월 6일에 국립극장에서 있을 수군가 중에 한 대목이죠. 아까는 이제 그 진양조로 좀 묵직한 소리를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중중머리로 화려한 소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1: 네.
0: 고고천변을 준비해봤습니다.
1: 네, 시원하고 화려한 소리. 미산째의 수군가를 전승하고 계시는 박성희 선생님의 소리로 듣겠습니다. 수군가 중 고고천변입니다. 북반주에는 권은경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총총이 작별하고 수정문 박성 나서서 사명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 뒤그 경치가 참이 좋던가 보다라. 고고 전변 일론홍 부상은 얼핏도 양호 그자진 안개울 봉.

병은 물에 둥실로 룡은 잠자고 자교세월 월날아든다 동정여천어 파신 주금성 주파가 여기라 파르병 발을 짓고 당여 뒷발로 장난걸 당당 요리저리 저리 요리 앙금 누실 떠 사면을 바래본

천안 어이허여 동남으로 흐려 있고

은디 오연 금도 끌어지고 낙포로 둥둥 가는 저에 조각달 무간수 저의 왕의원언이요 산은 징징징 없고 여수 풍어야 잡파 산은 부풍 깊고 만산은 우르르르르르 관은 염염 낙관은 동동 장동은 낭 떨어진 자 목풍 버진 떡 가래 달에 몽둥 칭농 굴모르 달에 오름 넌 굴릉수 부드러 범남기 오미자치야 감대추 가진과 목을 흐르지고 뒤틀어졌어 구부징징

대륙 후보버리면서 지 땅에 구부러진 늙은 장성광 붕은 못 이겨 오그절 정말 출제 시내 유순한 정상으로 돌고 이 골머리 쭈르르르 저 골머리 괄괄 여 열두 골머리 한두루 합수 저 전망자 침방자 월턱 저비여 방 우리 벙금 저 건너 평풍석에 담바주 광마주 세일은 산이 울렁거지였던 하간다 어디로 가잔 말 아.

0: 수군가종 고고천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박성희, 복반주에는 권은경이었습니다. 오늘 판소리 초대석, 부산을 대표하는 중견명창 박성희 선생님을 모시고 즐거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6월 6일 토요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공연되는 수군가 완창 판소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판소리 초대석 손님과 함께 꾸미는 최판사의 명판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도 가도 절리길 타고 나도 말리길 돌고 돌아 끝없는 길 지친 발길 쉬는 자리 최진의 판소리 사랑.
0: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조금씩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들의 완창곡을 매주 이어가며 집중적으로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정숙 명창의 흥보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운초 오정숙 명창은 1935년 태어나 2008년 타계하신 전 국가무용유산 춘향가 보유자이자 동초체 판소리 다섯 바탕을 모두 전승한 명창이십니다. 오정숙 명창은 성음이 맑고 단단함

0: 며 발음이 분명해서 사설 전달력이 탁월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판소리는 연극이라는 동초 김현수 선생의 소리 이념에 충실해서 연기력과 발림에도 공을 들여 극적 표현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동초째 흥보가는 사설이 매우 풍부하고 놀보에 박타는 대목이 잘 남아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판소리 연속 감상에서 들으실 이 흥보가 음원은 신나라 뮤직에서 2001년도에 발매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으로 흥보가 중 온갖 비단이 나오는 대목부터 셋째 박에서 양귀비가 나오는 대목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오정수, 국반주에는 김청만입니다.
1: 용간 분상 300척 반뜻 도다 일왕단 아양노군 서대의 척승함이 월관탄 서왕모 요지의 언어 진상호두원 전도못 천하구조 산천초목을 그려대는 지도못 척서지만 근곤 헌디 장부기상 송백단 등태산 송천하의 공부자의 대단 초당의 경조군대 천하영궁의 와룡단 사해가 분분 요란헌이 되고 함성의 영초단 금방골방 가루다지 국가세긴 완자몬 초당전 화계상의 보루타의 포도몬 화란춘 성마그라방 장풍저 폭분의 화초다 꽃숲 불첫까지의 골끄르지던 줄못 동영칠자의 반의 안성욕이 대전못 강군노인 격양과 배부르다고 한포란 통계 아줌마 호가를 덜어온 향화 존풍의 창원용 알뜰 사랑 청두님이 나를 버리고 가겨줘 두 손길 떡뻑 잡고 가지 말라 돌이 벌써 보내고 홀로 앉아 독수 공방 상상단 추월정막 공단이요 심산군 꼭 송짐 가능호 무섭다 호피단 쓰기 좋은 장태문 인정짓는 은조사요 북위 다하남 복수단 걸식 과객의 궁초단 행실 부족은 끝 초당이요 절개 있는 모초단 서부렁 섭정 세발랑 능두방주 청사 홍사 동견이며 백낭능 홍낭능 월라사주 당포 융포 세양포 수주 통어주 성천분주 경상 또 황저포 매매 흥정의 갑사로다 주 원주 공주 옥구 자주 길주 명천 세마포 강진나주 극상 세무기묘 해남 포토리마 장성무시 건산지 한산세무시 생수산팔갑직무사관사 청공단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아세까지 크지오 꾸요 따구노 그러구나 흥보 마누라 송아세 한 필을 얼른 들고 하는 말이 아이고 그거 참 좋기도 하다 흥보 듣더니 여보 마누라 마누라가 나 만난 지 후로 한 번도 잘 입어보지도 못하고 평생 의복담에 한이 되었으니 이제는 무슨 비단이든지 마누라 마음대로 한번 해입어보시오 마누라는 무슨 비단이 우쪽으로 감이 제일 좋습디요. 나는 추가도 또란 송아색 사무장적으로가 제일 좋습니다. 좋은 마누라라 어쩔 수 없다. 그럼 송아색이 좋다 하니 송아색으로 한번 해 입어보.

0: 흥보마누레가 제린다. 흥보마누레가 제디노니 의복을 치어 입고 제디자면 며칠이 될 줄을 모르겠으니 우선 말로만 제딘다. 나는 송아색으로 제딘다면 송아색 댕기에 송아색 저구리, 송아색 조마에 송아색 단옷, 송아색 바지에 송아색 고쟁이, 송아색 속속옷 송아색 헌티, 송아색 주머니 송아색 부전, 송아색 버선에 송아색 당에, 송아색으로 수가를 들면 매맵시가 어떠소송. 흥보 듣더니 그렇게 차려놓으면 그 참 볼만하겠소. 버드나무 속에 꾀꼬리 새끼 아니면 노란 메주밥 먹고 누워놓은 똥둥이 영락없겠소. 아이고 영감다 참. 그러면 당신은 뭘로 의복을 해보실라요? 나는 제비같이 한번 차려볼까? 아니 제비같이 차리다니요? 제비 은덕을 생각해서라도 제비같이 흑궁단으로 새까맣게 한번 체릴 터이니 내 맵시가 어떻겠는가 한번 들어보. 흥보가 망근에서부터 버선까지 흑궁단으로 니리 해내는디 말만 들어도 이런 가관이 없던 것이었다. 흑궁단 망근, 흑궁단 가근, 흑궁단 저구리, 흑궁단 바지, 흑궁단 버선에 흑궁단 대님, 흑궁단 행전에 흑궁단 도수, 흑궁단 배자에 흑궁단 두루막, 흑궁단 도복에 흑궁단 당에, 흑궁단 부채를 손에 들면 이래 맵시가 어떻겠소. 흥보 마누레가 듣더니 거참 그렇게 체대놓으면 당신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겠소. 내 뿐이 어떻게 되겠소. 가마구 옷장 오첨지 아들 아니면 영락없이 천국 사람 뿐이겠소. 그 말밖에 할 말 없을게요. 여보 마누라 우리 한 통 남은 거 빠져 탑시다. 또 한 통을 타려 할지 흥보 마누레 속재미가 번쩍 나서 이 통 탈 팍소리는 내가 지어 먹일 테니 영감은 뒷소리만 받으시오.
1: 그렇지.
0: 흥보 듣고 좋아라고 가화 만사성이라니. 자네 저리 좋아한 게 참기물이 나오겠네. 어디 보세요. 잘 먹이소. 실건 실건 담궈줘소. 이어로 톱질이야. 어와 세상 사람들아.

고생도 많이 했네. 아. 여러 날 밥을 굶고 음동에 옷이 없어 신세를 생각하면 벌써간지 춥게 있을까 돕질이야. 가장 하나 못 잊어서 오늘까지 살았더니 전신이 감동하사 밥 속에서 꿀밤 나와 만복 쪽은 우리 부부 호의 호시게 즐겨보세요. 어이구 돕질이야. 한상에서 밥을 먹고 한방에서 잠 잘 자고 부자 서방 좋다 하고 욕심낼 여운 반올 테나 암캐라도 빨른 등변 내 소음씨에 찾단 날이라. 오이지오 돕지게리야 실롱 실곤 탕거도 속 실곤 실곤 실곤 실곤 실곤 밖이 반만 벌어지니 뜻밖의 박통 속에서 미긴 하나 나온다. 남녀 하인 백여 명을 좌우로 거나리고 함교함태 나고는 네 구름 같은 머리털 낭자를 굵게 하고 쌍용색인 비화비녀 늦은시 찔렀으며 매아미 머리에 나비 눈썹 초파 같은 눈동자 흑백이 분명하고 연지바뱅도 입술 박속같이 고우군지 비비같은 두 손길에 새류같이 가는 허리 인장성실 금수어상

아장 아장 아장 아장 아장 오부 생행 나오는 양 해당과 조근한 듯 모로가 말하는 듯 쇠옥성 밝은 소리로 따지시 허는 말이 이대기 박흥부시 대기 오니까

0: 절을 하며 호접은 박통 속에 평안이 오시니까 이 세간 임자시면 어서 가져 가옵소서. 내가 죄라고는 반찬도 없이 쌀 31섬 밥 지어 먹고 죽을 뻔하다 살아난 죄밖에 없소. 요만 그에게라도 거짓이 있으면 내가 벗긴 쇠자식이오. 점인 대답하되 놀래지 마옵시고 내 말씀을 들으시오. 당명황을 섬기옵던 양규비라 하옵니다. 마위역 죽은 혼이 천하에 주류하며 임자를 구하더니 흥보시 적선행인 제비편에 드싸옵고 부자의 첩이 되어 춘종 춘유 야전야의 무궁행랑 누려볼까 바래고 왔사오니 바리시지 마옵소서. 흥보가 정우 안에 흑각 발톱 다목 다리 이것만 보던 터에 이런 일색을 보아놓으니 오직이나 좋겠느냐. 손목을 탑싹 주다 깜짝 놀래 탕 놓으며 어디 그것 다루겠느냐. 살이 아니라 바로 우무땡이로구나. 저것 한창 좋을 적어 잔뜩 끼어안거두면 능개질까 무서운걸. 설로아우 범여 농장치니 그때여 흥봉 안에 좋은 보물 나올 줄로 소리까지 먹인 것이 금은 보하는 고상하고 못 볼 꼴을 보았구나. 부정탄 손님같이 불씨도 들긴 한데 손가락 입에 넣고 고개를 위로 들며 뒤로 돌아 앉으면서 저것들 지랄어제 밥통 속에서 나온 세간 누것인지도 채 모르고 양귀비와 동창인고 당명황은 천자로 돼 양귀비께 정신 놓아 망국이 됐다는데 밥통 세간 무엇이냐. 당장 전기를 굶뜨려도 무엇이야. 꼬르르 못 보겠네. 나는 지금 나가를 테니 양귀비와 차를 지내소. 흥보가 가난하여 계집 손에 얻어먹어 가장값을 못했으니 호령이나 할 수 있나. 사정조로 하는 말이 여보소 애기 엄마 이것이 웬일인가. 자네 방에 열흘 자면 첩의 방에 하루 자지. 이렇던 양귀비가 널만 사람 보랴 하고 말이 타고 나왔으니 도로 쫓아보내겄나.
1: 판소리 연속 감상 오늘은 오정숙 명창의 흥보가 아홉 번째 시간으로 온갖 비단이 나오는 대목부터 셋째 박에서 양귀비가 나오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오정숙, 북반주에는 김청만이었습니다. 두 번째 박에서는 여러 종류의 비단이 나왔고요. 세 번째 박에서는 양귀비가 하인 100여 명을 거느리고 나왔습니다. 흥보는 양귀비가 자기들 세간의 주인인 줄 알고 넙죽 절을 했는데 알고 보니 흥보의 첩이 되기 위해 나온 것이었지요. 이 때문에 흥보 아내가 질투를 하는 장면이 이어졌는데요. 현재 부르는 흥보가 중 흥보 박에서 양귀비가 나오는 것은 동초째가 유일합니다. 오정숙 명창의 맑으면서도 단단한 성음과 극적인 연기 표현력을 잘 느낄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오정숙 명창의 동초째 흥보가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3: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2: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

0: 최판사의 명판결.
1: 오늘 최판사님께는 활빈당의 두목인 홍길순 씨가 찾아오셨네요. 무슨 일이실까요?
2: 아이고 최판사님, 세상이 어떻게 달라고 그러는지 정말 기막힌 일이 생겼지 뭡니까? 의적 홍길동은 한평생 굶주린 백성을 돕고 탕과 놀이를 혼내주며 활빈당을 의롭게 이끌어왔건만, 아, 이 세상에 현대판 활빈당을 사칭하며 사적 복수를 조장하는 놈들이 있다여 이렇게 최판사님께 도움을 청하고자 왔습니다. 요즘 온라인에 보니 대신 복수해드립니다, 혼내드립니다 같이 보복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들이 종종 보이던데요. 세상에나, 이게 바로 의적 행세를 하며 돈만 주면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대신 괴롭혀준다는 복수대행, 보복테러 업체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나중에 발각될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들은 아주 영악함의 끝판왕인데요. 경찰 수사를 대비해서 불법 체류자들을 행동대원으로 영입하고, 아, 범죄 후에는 CCTV를 해킹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대화는 비밀 문자로만, 그리고 결제는 익명 코인 거래로만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저지르는 테러 수준은 놀보 심보 저리 가라인데요.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현관문 앞 오물 투척, 집 앞 차량을 거대고, 시키지도 않은 음식 배달을 줄줄줄이, AI 허위 영상 이리리, 악글대성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게 아주 직접 손 안 대고 익명 뒤에 숨어 남을 공격하니 죄의식은 줄고 행동은 과격해지고 현대판 디지털 돌팔매질 아닌가요? 더 이상 이런 작자들이 활개를 펼치고 다니게 두고 볼 수만 없기에 이렇게 최판사님을 찾아왔으니 부디 속 시원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1: 세상에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남의 손을 빌려 화풀이하는 보복 대행이란 말 정말 상식밖의 일인데요. 최판사님,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현명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원래 갈등 해결이라는 것은 경찰과 법원 등을 통해 공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이처럼 돈 내고 대신 복수라는 문화가 번지고 있다니 이거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판사는 공권력 대신 사적 복수가 판치는 요지경 세상을 만든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하겠습니다. 먼저 돈 몇 푼의 양심을 팔아 남의 일상을 파괴한 보복 대행업체는 무관용 원칙에 철퇴를 내릴 것이며 수익금은 단 한 푼도 남김없이 회수할 것입니다. 또한 익명이란 비겁한 그림자 뒤에 숨어 자신의 분노를 돈을 주고 해소하려고 했던 의뢰인 역시 공동정범으로 다스려 평생을 참회하도록 참회밭에서 20년 봉사를 명령하는 바입니다.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에서 준비한 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초록빛이 싱그러운 5월의 주말, 분주한 시간의 끝자락에서 함께 나눈 소리 한 대목이 싱그러운 바람처럼 여러분께 여유를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도 경쾌하게 시작하시길 바라며 오늘 최판사는 여기서 여미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리사랑꾼 최혜진이었습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송암스님은 범음을 전수하는 범패스님이다. 19살 때인 1933년 머리를 깎고 입산. 당시 봉은사 범패스님 가운데 노장이었던 이월하 스님에게 범패를 배우기 시작한 후 55년 동안 범패 계승을 위해 수도 생활을 해왔다. 요즘도 매일 범패 공양을 올린다는 송암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범패란 천상의 소리인 범음을 곡조에 실어 진리의 말씀을 노래한다는 뜻이지요. 밖으로 모든 외연을 끊고 마음을 정하게 하는 소리이며 또 불보살께 올리는 음성 공양입니다. 그 옛날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것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신심이 우러나지 않으면 부를 수 없어요. 1988년 9월 7일 경향신문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된 영산제의 예능 보유자 송암 스님은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으로 꼽히는 범패가 오늘날까지 전승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현재 그 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목소리 음성이 참 이쁘시고 잘하시고 아이고 뭐 그 어른 음성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예. 가지개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2차 가지 묘공고 그런 거 하는 거야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세 번째 소리에서 쫙 올라가셨는데 너무 올리신 거야. 거기서 기침이 나셔야지 기침이 끊어지지가 않으니까는 누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 스님들은 여럿이 있지만 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소리를 같이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그 음이 너무 고청이니까 송암 스님 댁에 그 스님이 늘 이제 주석하시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면은 스님이 뭐 항상 그냥 이게 염주 굴리시면서 하시는 게 소리야. 이 도량을 돌면서도 계속 입으로 소리를 하고 다니셨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범패라는 게 그때는 희귀했었거든. 그냥 이거 이제 다니시면은 저렇게 혼자 중얼거린다고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봤거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다 일러 주신 거야.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좀 녹음 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제대로.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렇게 릴 테이프 이런 거 두 개 감기는 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 3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사셨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녹음을 넣어가지고 성주공공 석장, 각배 둘, 영산 지금 다섯 장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제 시중에서도 이제 팔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옛날 어른들은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너희 이거 배우기 어려워도 이거 잘 배워놓으면 이제 앞으로 한 30년만 지나면 너희들 자가용 갖고 와서 너희들 모셔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라. 열심히 배워서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손상 안 되게 해서 후학들에게 전해줘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셨거든요.

0: 별, 기록으로 만나다. 5월의 국악인 송암 스님의 제자로서 현재 영산제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의 현장 박정경입니다. 지난 금요일이 어버이날이었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스승의 날이 있죠. 1년 내내 감사해도 부족한 분들이지만 특별히 5월 이때만큼은 더 생각하라는 뜻에서 날을 정해놓은 것일 텐데요. 우리 연구의 현장도 감사와 보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주제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함께해 주세요. 먼저 음악으로 문을 열어볼까요? 김영임의 소리로 회심곡 중 부모님 은혜 보내드립니다.

네, 부모님 은혜 함께 들었습니다. 김영임의 소리로 오늘 첫 곡 보내드렸습니다. 연구의 현장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국악계를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연구를 라디오를 통해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매주 새로운 초대 손님 모시고 새로운 이야기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연구의 현장은 다시 듣기가 가능하니까요. 혹시 듣고 싶었던 건데 잘 못 들으셨다 하는 게 있다면 다시 듣기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올해 초에 발행된 한국문학과 예술 제56집에 수록된 논문인데요. 보은과 동행의 관점에서 살펴본 비녀와 호랑이 설화의 의미, 이 논문을 발표하신 장영창 선생님을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청해보겠습니다. 장영찬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유, 와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연구의 현장 청취자분들에게 어떤 연구, 어떤 활동 하시는 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이제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는데요. 고전문학을 연구하다가 복잡계 이론이라는 걸좀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0: 네.
1: 복잡계 이론이라는 거 갖고서 설화나 판소리계가 어떻게 창발되는지를 분석을 했는데요. 근데
0: 네.
1: 아쉽게도 이게 물리학을 바탕으로 한 이론이니까는
0: 네.
1: 그쪽에 가서 발표해도 찬밥 신세.
0: 아이고.
1: 국문학에서도 복잡계 이론하면 그게 어떻게 증명되느냐 하면서 찬밥 신세에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0: 예.
1: 요즘에는 뭐 우리 방 이제 리퀘르라든지 또는
0: 네네.
1: 뭐 밀그램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론을 갖고서 설화를 적용시켜 보니까는
0: 네.
1: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지더라고요.
0: 아, 네네.
1: 옛날에 복잡계 이론 갖고서 막꽤 맞추려고 노력한 것보다는
0: 네네.
1: 훨씬 더 이론적으로 맞고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이해가
0: 네.
1: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0: 네.
1: 이렇게 뭐 리퀘르 뭐 그다음에 뭐 밀그램 또 여러 이론들을 갖고서 설화, 소설 이런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0: 네. 아이고, 이게 다양한 이런 어떤 기준, 학설을 활용해서 우리 설화, 또 우리 민담, 재밌는 이야기들을 분석하고 계신데, 아이고, 뭐 찬밥이 어딨어요. 뭐든지 사실 다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선생님의 연구에 다 지금 밑거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살펴볼 논문은 설화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 비녀와 호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우선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연구의 개요를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1: 네. 원래는 비녀와 호랑이라는 것은 없고요. 원래는
0: 네.
1: 효부와 호랑이라는 것이 학술적으로는 이렇게 명의가 돼 있습니다. 근데
0: 네.
1: 효부와 호랑이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시아버지가 호랑이 앞에서 잡아먹힐 때이 며느리가 자기 아들을 내놓으면서 이 아들을 잡수시고 우리 시아버지는 돌려주세요 하고 시아버지 모셔가는 이야기입니다. 전적으로
0: 네.
1: 효성스러운 이야기거든요. 그
0: 예.
1: 이야기가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 입안에 비녀가 끼어 있던 거예요. 아마 이
0: 예.
1: 호랑이가 다른 여자를 잡아먹었나 봐요. 그래서 막
0: 아이고.
1: 힘들어 하니까는
0: 네.
1: 이 효부가 그 비녀를 꺼내주고 호랑이를 살려줘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도 고마워서 보답하는 그런 이야기로 좀 발전이 돼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녀와 호랑이라고 제가 이름을 좀 붙였는데요.
0: 네.
1: 이것이 또 하나 더 발전돼서
0: 네.
1: 첫 번째 이야기는 그 보은의 감동에서 시아버지가 눈뜨게 하는 것까지 끝났다면은 두
0: 네.
1: 번째 유형은 이 효부를 따라다니면서 마치 강아지처럼 그 집안에서 살고 저녁에는 나가서 뭐 금덩어리라든지 보석 같은 거 갖고 와서 집안이 풍성하게 해주고
0: 네.
1: 나중에 효부가 돌아갔었을 때 장례까지 치른다는 그런 이야기로 발전된 유형이 있습니다.
0: 네. 아유, 벌써부터 그냥 흥미가 막 솔솔 풍기는데.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부터 차근차근 하기로 하고요. 이 설화를 분석하는데 어떤 이론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설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중에서 오늘 이 비녀와 호랑이에 적용한 이론은 리퀘르의 서사 해석학인데요. 이 서사 해석학은 어떤 것이고 이 이론에는 또 어떤 중요한 용어들이 있는지 먼저 우리가 좀 배경 지식을 좀 얻어야 할것 같아요.
1: 네.
0: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리퀘르라는 분은 이렇게 문학이나 설화 이런 걸 분석하신 분은 아닌데요.
0: 예.
1: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은 이제 이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일까를 분석한 분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크게 두 가지 나눴어요. 동일성과 자기성이라고 나눴는데,
0: 예.
1: 동일성은 자기가 처음부터까지 똑같이 있는 거.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에 내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10년 전이든 나든 똑같은 것인데,
0: 네.
1: 그렇지만 내 생각은 10년 전 생각하고 지금의 생각이 다르고 또
0: 예.
1: 10년 후의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0: 그렇죠.
1: 달라지는 것이 또 자기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미메시스, 다시 말하면 재현이라는 것인데요.
0: 예.
1: 미메시스 1, 2, 3으로 나눠서 미메시스 1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대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을 분석을 하는 거고요.
0: 네.
1: 미메시스 2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뭐 소설가라면 소설가,
0: 네.
1: 작가라면 작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쓰는 구성, 플롯을 얘기하고요.
0: 예.
1: 미메시스 3은 그 이야기를 듣는 작도 독자가 나라면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 없이 또 다른 이야기를 재형성화합니다. 그런 것을 모아서 이
0: 네.
1: 세 가지 측면에서 설화를 분석하도록 리퀘르 선생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이론화 시켜놓은 내용입니다.
0: 그러네요. 미메시스가 이제 1, 2, 3이 있는데 어떤

0: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실제 그 플롯 구성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독자가 이것을 또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렇게 좀 나누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 논문을 저희가 소개하려면 또 알아야 될 용어가 서사적 정체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동일성, 자기성, 이걸 말씀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니케르는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이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네네. 거기에서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동일성과 자기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생각하기에는 뭐 홍길동이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된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 내면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때때로 변하면서 네. 이런 선택도 할 수 있고 저런 선택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선택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새로운 정체성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고요. 특히 니케르는 자기가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내 정체성은 바로 이것이고 10년 뒤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도 바뀌어서 또 다른 정체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정체성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특별히 서사적 정체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서사적 정체성이 우리의 설화나 소설에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가가 어떻게 글을 쓰느냐, 독자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리케르의 이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금 낯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용어를 조금씩 이제 여쭤보고 있는데 이 서사적 정체성, 동일성, 자기성 말씀해 주셨고 미메시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 망각, 재형상화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1: 네, 리케르 선생님의 책 중에 기억, 역사, 망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분은 어떤 사람의 어떤 자화상이라든지 어떤 역사의 흐름을 분석할 때에 처음에는 기억을 먼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이 왜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 갖고 있을까? 그 공통점이 뭘까? 이거 분석을 하고요. 또 시간에 지나다 보면 어떤 부분은 없어 잊어버려요. 물론 치매에 걸려서 병적으로 잊어버리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사회가 예를 들어서 가부장 사회다, 연료를 중시하는 사회다 이러면은 그 연료에 맞는 기억만을 더 강조하고 여기에 페루나가 나온다 그러면 그 기억을 잊어버리려고 강제해 주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생산적 망각이라고 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어떤 망각이 되면 어떤 그 사이가 비게 되거든요. 이 비는 것을 새롭게 재형상화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니케르는 이런 걸 서사적 상상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뭔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 중에 어디에 해당되지? 어떤 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인 비녀와 호랑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논문 개요 설명 주실 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어떤 이야기, 어떤 유형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제가 비녀와 호랑이라는 항목으로 1유형, 2유형을 나눴는데요. 1유형은 비녀를 제거한 이후에 임금님한테도 불려갑니다. 너가 호랑이를 키운다면서? 그러니까 임금님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아무리 호랑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면서 호랑이를 이렇게 대우하면서 이제 임금님과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임금님도 상품을 줘서 그걸 받아와서 시아버지한테 드려요. 그래서 식사하게 하시고 시아버지한테 아버지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참 부드러운 털인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갑자기 호랑이에요 라고 하니까는 시아버지 깜짝 놀라서 눈을 떠요. 그래서 거기까지 끝나는 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임금님을 만나서 정말 효부라는 것이 한면 증명이 되고 또 시아버지가 눈을 뜸으로써 정말 효부로서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호랑이를 만나서 비녀를 꺼내준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임금님하고 눈뜨는 장면이 나오진 않고요. 이제 이 호랑이가 효부를 따라가서 같이 살아요. 아까 말한 대로 강아지처럼 그 집안에 살면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저녁이 되면은 슬쩍 나가서 어디서 금덩이를 물어오고 또 슬쩍 나가서 어디서 재물대를 갖고 오고 이래서 이 집안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양자를 드려요.
0: 네.
1: 근데 양

0: 인간도 참 효자더라고요.
1: 예.
0: 그렇게 살다가 이제 호랑이도 계속 살다가 결국은 이제 효부도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이 호랑이가
1: 네.
0: 장례 행렬에 쭉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 치르는 것이 옛날에 아주 잘 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호랑이가 따라오는 것을 처음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은 야,
1: 네.
0: 이 호랑이도 이 효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효를 다하는 거다라고
1: 네.
0: 받아주면서 이해를 합니다.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는 이 호랑이가 이제 작별 인사라고 떠나면서 이
1: 네. 네.
0: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1: 와. 이두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 첫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 아니 호랑이의 이 무서움이라는 것은 전혀 안 보이네요. 정말 아까 강아지 같다고 하셨는데 정말 뭔가 반려동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잠시 호랑이라는 걸 잊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누는 것은 비녀와 호랑이니까 이쯤에서 음악을 한곡 듣고 이어가면 좋겠는데요. 판소리 수군가 중에 범 내려오는 대목을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윤충일의 소리 최광수의 복장단으로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2: 밤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리핏 푼 걸로 헌 인생 내준다, 내 머리를.

아, 그 호랑이가 악양이님이 청 내려와서 보니 아무것도 없고 가마도도 보는 데서 것밖에 없군을. 아, 이것이 날 불렀나. 아, 두루평판에 볶고 놓은 밀볶음이도 갔다마는 고손내가 아니나니 그도 아니오. 이리 봐도 둥글 저리 봐도 둥글 두둥글 납작소리야. 호랑이가 땅을 보고 하늘을 보더니 아무 대답이 없으니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고 그 지도꾼 발을 자라드거다 딱 걸쳐놓으니 자라가 숨이 꽉 막혀 계산이래 하시오. 아니 이것이 날 들어 통성명을 하자는데 시고. 나는 이 산중을 지키는 후세원이라는 어른이시다. 너는 대체 무엇이냐? 별주보자라가 겁쯤에 말을 바로 일렀던 것이었다. 예, 별주보 자라들겨! 호랑이 자라란 말을 반겨두고 좋아라고 누는디? 얼씨구와 온나가 전씨구야! 얼씨구나 전씨구 왓씨구와 전씨구 치와자 좋네. 어르시구나 전씨구 내 평생 허락기를 왕대 탕기 원일로니 맞좋은 진미를 비어먹어보자. 우르릉 우르릉 달려드니 자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나 잘하죠.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뚜껑이야. 뚜껑이라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 불에 살라 술에 타 벗으면 만든 후추를 베냐 이기라 그만 말고 먹자. 아이고 내가 그도 아니고 잘난세요. 남생이 이러면 더욱 좋다. 어쨌든 종기 습기 해온 남생이 해가 제일이라 그만 말고 먹어보자. 이겨놔라 먹자. 우르르르르르르르르 달려드니 별주부

관중 항의 뭘 뽀뽀.

연장 후나 사를 태워서 사사를 패고는 불허여 주어 내가 만이대 자르복에 죽게 되면 완왕 뛰려 토끼가 나를 구하여다 평등한 용왕이 뭘 살려 우리 아이고 안 좋아고

0: 네, 호랑이의 기백이 느껴지셨나요? 판소리 수군가 중에 범 내려오는 대목 듣고 돌아왔습니다. 윤충일의 소리 최강수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는 보은과 동행의 관점에서 살펴본 비녀와 호랑이 설화의 의미라는 논문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논문을 발표하신 장영창 선생님께서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자, 조금 전에 비녀와 호랑이 1류형과 2류형을 소개해 주셨는데 1류형은 비교적 좀 짧게 끝나는 느낌이고 2류형은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길게 두고 가는 느낌이에요. 또 비슷하면서도 분명히 다른 점이 있거든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금 비교해 주신다면요.
1: 네, 아주 잘 짚으셨습니다. 네, 공통점은요. 등장인물이 비슷합니다. 초보와 호랑이와 봉사 시아버지 이것이 핵심 인물인데 네. 이 동일 인물 구조는 똑같습니다.
0: 예.
1: 두 번째는 이야기의 어떤 중심 전환점이 호랑이 목구멍에서 비녀를 빼주는 사건이라는 것이 또 똑같습니다.
0: 네네.
1: 아마 이 사건은 이 이야기의 임계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세 번째는 이 두 유형 모두 보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아까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은혜를 잘 갚아주고 네.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네. 그런 호랑이로 전환이 됩니다.
0: 네,
1: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고요.
0: 네.
1: 차이점은 이제 두 번째 유형에서 아무래도 차이점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시간이 이 효부의 일생 동안 쭉 나타납니다.
0: 네. 네.
1: 첫 번째는 단순한 사건으로 눈이 떠지는 것으로 끝났다면은
0: 예, 예.
1: 두 번째는 이 효부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재물이 좀 필요하고 양자도 필요하고
0: 네.
1: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어넣어서 그러면서 이제 호랑이와 이 효부의 관계가 아무래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집니다.
0: 네.
1: 그러면서 결국 결말도 좀 다르게 하나는 약간 금방 딱 끝나버린 느낌이 드는데
0: 예, 예.
1: 두 번째는 어떤 생애적인 일생을 마무리한다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0: 네네. 그러니까요. 이 사실은 비녀가 목구멍에 이 걸렸다는 것은 해를 끼치는 동물이라는 걸로 출발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 중에는 전혀 그런 네. 호랑이의 무서움은 나타나지 네. 않아서 아까 제가 판소리 들으면서 좀 무서움을 느끼셨는지 여쭙지만 아마도 안 그러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이야기의 이제 의미를 좀 풀이를 해볼 텐데요. 아까 리퀘르의 서사 해석학 설명을 좀 해주셨으니까 이 해석학의 관점에서 한번 풀이를 청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미메시스 1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의 어떤

0: 배경이 되는 이 세계, 뭐 배경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말씀한다고 하셨는데 요거 우리 비녀와 호랑이에서는 어떤 게 해당이 될까요?
1: 네. 아까 호랑이 무섭다라고 하신 게 맞습니다.
0: 아, 맞아요. 다행입니다.
1: 전통 세대 어떤 가치관에서는 예. 호랑이 그러면 여산대오다. 엄청 크고 사람을 잡아먹고 막 이런 존재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네. 우리의 기존 가치가 특히 미메시스 1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호랑이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0: 네네.
1: 두 번째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가부장제가 엄청 강하고 또 며느리는 시아버지 잘 봉양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정말 뼛속까지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 효부도 시아버지를 위해서 거의 모든 걸 다 바치다시피 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0: 그렇죠.
1: 네. 단지 조금 이제 달라진다면은 이 효부가 만약에 무의식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한다면 감동을 주지 않는데
0: 예, 예.
1: 이 효부는 이제 친정 어머니한테 갈 때도 밥을 한 바탕 해놓고 이거 잡수시고 잘 계셔라 하면서 시아버지를 잘 돌보아 드리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러한 효가 맹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는 그런
0: 네.
1: 것들이 이 미메시스 1에서 나타납니다.
0: 미메시스
1: 1은 기존 우리 국문학자들은 시대적 배경 이렇게 연구를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니케르 이론이 없어도 되지만은 니케르 이론이 필요한 게 이러한 미메시스 1, 2, 3 이렇게 좀 나눠서 그거에 따라 연구를 하다 보면은
0: 네.
1: 놓치지 않고 아 시대 배경 이런 것이 있지 하고 찾아볼 수 있으니까는 그런 점에서 이 이론이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0: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배경으로는 며느리는 좀 효성스러워야 된다라는 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1: 네네.
0: 당시의 어떤 윤리 가치로는 이제 시아버지를 잘 모셔야 되는 게다가 이제 봉사이신 시아버지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모시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서 시아버지를 모신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 어쨌든 배경에 깔려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호랑이는 어쨌든 무서운 존재다. 이것은 뭐 불변의 진리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미메시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실제 이야기의 구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비녀와 호랑이의 플롯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한번 풀이를 부탁드립니다.
1: 네. 미메시스 2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글쓴이나 작가나 또는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구성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0: 네.
1: 그런데 이 비녀와 호랑이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약간 임계점이 호랑이 목에서 비녀를 꺼내주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0: 네네.
1: 정말 호랑이만 봐도 무서워서 막 이럴 텐데 호랑이의 입을 쫙 벌렸을 때 그 비녀를 발견하고
0: 예.
1: 그걸 또 손을 집어서 꺼내주고 그러면서 네. 호랑이의 이 아픔을 해결해 준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이 글을 만든 원작자는 대단한 발상을 한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그러네요.
1: 그러면서 네. 이 호랑이의 아픔을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호랑이가 그 보온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런데 그 사실은 이 조선시대의 여성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어쨌든 그 순응을 해야 되는 존재인데 여기서는 그런 거는 안 보이네요. 굉장히 용감하고 좀 현명하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아까 왜 그 첫 번째 미메시스에서는 그런 요소는 안 보이잖아요. 그냥 효성스러워야 되고 좀 뭔가 순응해야 되는 가부장적인 그런 건데 이 미메시스 두 번째로 오면은 여성의 그런 적극성이 되게 돋보이거든요. 이것은 이 설화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0: 예.
1: 이 설화의 특징이고 결국 이것을 만들어낸 작가의
0: 예.
1: 어떤 상상력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0: 네.
1: 설화 1번에서는 그 비녀겠지만은
0: 네.
1: 설화 두 번째 유형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호랑이를 강아지로 표현했는데
0: 예, 예.
1: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0: 그렇죠.
1: 요즘에도 요즘에 와서 이제 반려문화,
0: 네,
1: 이제
0: 네.
1: 강아지를 이제 정말 반려자로 생각하고 이렇게 키우는데
0: 네, 네.
1: 이 설화를 만든 사람은 그때 당시에 벌써 호랑이를
0: 예.
1: 정말 나와 같이 지내는 사람, 심지어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장례 행렬을 따라와주고 애도해주는 존재로 그렸다는 것 자체가
0: 네.
1: 이 작가의 상상력이 아주 뛰어난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사실 요즘 관점에서 봤을 때 더 공감이 가는 이야기일 것 같다는 생각도 확 들었어요. 옛날 같으면 아예 무슨 호랑이가 장례 행렬을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와 이런 거 보면 옛날 이야기가 가진

0: 이 현실성, 현재성이라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미메시스 얘기 조금 더 여쭤보자면 1 유형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진행이 되고 2 유형은 좀 긴 시간 지속된다고 아까 설명 주셨잖아요. 이렇게 어떤 다른 관점이나 플롯 구성이 있다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요?
1: 네, 아주 정확히 잘 보셨습니다. 아까 우리 리퀘르 이론을 볼 때에
0: 네.
1: 기억, 망각, 재형성화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그럴 때 어떤 일부분이 없어지면서 그 빈 곳을 채우는 것이 두 번째 유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금님한테 상금 받고 시아버지 눈 뜨는 그 유형이 생략됨으로써
0: 예.
1: 이 호랑이가 효부와 같이 살아가고 양자도 얻고 그러면서 장래까지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0: 네.
1: 재형상화되면서 좀 더 다른 이야기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런 면에서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유형도 많이 변화가 되지만은 이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요즘 생태적 내지는 아까 반려자 이런 개념이
0: 네.
1: 여기서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
0: 네네. 또 여쭤볼 것은 이 이야기 배경 설명하는 그 논문 중에 내용에 기적과 초월적 개입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1: 네. 어떻게 보면 정말 호랑이가 나타나서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0: 예, 예.
1: 어떤 기적에 가까운데
0: 어.
1: 이것을 정말 그럴듯하게
0: 어.
1: 네.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개연성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거든요.
0: 네.
1: 마찬가지로 이 시아버지가 눈 장님이 되었는데 봉사가 되었는데 눈을 뜬다는 것도
0: 네.
1: 정말 이거 이야기 속에서만 있는 이야기지만은
0: 네.
1: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깜짝 놀라서 이렇게 눈을 뜨는구나
0: 네,
1: 하는
0: 네.
1: 이야기로 만들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이면서도
0: 네.
1: 그것이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공감을 일으키는 것이 이 설화의 매력입니다.
0: 아 알겠습니다. 자, 미메시스 두 번째 이 플롯의 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설명, 해석을 좀 들어봤고요. 이제 미메시스 세 번째, 재형상화된 세계와 독자의 자기 이해라는 대목이거든요. 요거는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이 부분이 제일 재미있고 현재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미메시스 3은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0: 네.
1: 정말 내가 호랑이를 만났을 때 난 어떻게 할까? 난 무서워서 겁나서 막 도망가다든지 어떻게 하면 내 목숨 살릴까 생각할 텐데
0: 네, 네.
1: 여기서 효부는 그러지 않았고 상대방의 아픔을 찾아서 해결해 줌으로써 이 상황을 역전시킨 거거든요.
0: 네.
1: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라고
0: 예, 예.
1: 정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진심으로 대한다면은 이런 역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옛날 설화를 읽을 때 옛날 이야기야 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0: 예.
1: 이야기가 나한테 지금 이루어진다면은 나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이 옛날 설화도 다시 한 번 더 꼭꼭 씹어서 의미 있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러면서 상상의 날개를 펼 수도 있고 정말 이 미메시스 3은 요즘 우리한테 많은 도전을 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0: 네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독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석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어찌 보면 이제 이렇게 여운을 많이 주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역시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자면 우리가 어쨌든 1유형과 2유형이 있으니까 1유형에서의 어떤 이제 좀 중요한 이제 독자가 해석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1: 네, 조금 더 이제 넓히면요.
0: 아까 네.
1: 효부와 호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0: 네네.
1: 효부와 호랑이에서는 정말 시아버지가 호랑이 앞에서 죽음을 당했을 때 내 아들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0: 네.
1: 요즘으로 보면 굉장히 좀 꺼림직스러워요.
0: 아유, 그렇죠.
1: 왜냐하면 요즘은 자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0: 네.
1: 정말 그럴 수 있을까?
0: 네.
1: 아니면 어떻게 보면 너무 이 효담론이 내면화돼 갖고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좀 반감이 생길 수 있는데
0: 네.
1: 비녀와 호랑이에서는
0: 예.
1: 이 효부가 조금 더 자신의 어떤 주체성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내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0: 네.
1: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남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호랑이가 정말 보온을 해주는 존재로 바뀌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런 면에서 이 미메시스 1, 2, 3의 분석

0: 분석은 정말 생각을 더 깊게 해주고 이 설화 분석을 아마 용이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아유, 어버이날이 이제 지났고 곧 스승의 날이라서 오늘 요 좀 시 적절한 주제를 골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효부 이야기가 사실 아유 요즘 세상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런 생각도 좀 들지만 여러 가지로 어떤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될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자, 인류형은 조금 더 이제 짧은 이야기였으니까 그냥 이게 효부가 뭔가 은혜를 베풀고 보상을 받는 그런 내용이다. 그다음에 이유형은 또 조금 더 길잖아요. 좀 더 깊고 넓고 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이유형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이 호랑이가 채워주거든요.
1: 아, 네네. 네.
0: 그냥 막연히 눈을 떴다. 임금님한테서 선물을 받았다는 걸로 끝나면은 네. 그냥 그걸로 끝나요.
1: 예, 예.
0: 그렇지만은 이 호랑이 같이 생활해주면서 요즘 시대로 말하면 반려자가 되어주고 거기에 못지않게 또한 이게 결핍을 채워주는 겁니다.
1: 네.
0: 임금을 갖고 와서 경제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
1: 네.
0: 마지막으로는 장례를 치러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효부 얘기하면서 요즘 시대에 맞다고 했는데 이 효부를 단순히 우리 가족으로만 보지 말고
1: 예, 예.
0: 요즘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돌봄이란 것을 확대했을 때는
1: 네.
0: 이 돌봄이 내 시아버지라서만 돌봐준다가 아니라
1: 네.
0: 내 시아버지 아니더라도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이 돌봄을 가족 안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시대는 국가적으로
1: 네.
0: 어떻게 돌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도와드려야 될지 또 도와드릴 때 그냥 내가 돈 받으니까 해준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끔 해주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좋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주는 또 우리에게 또 메시지, 영감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는데요. 음악 한 곡 더 듣고 이어갈 텐데요. 박양덕 외 여러분의 소리로 사철과 함께 듣겠습니다.

0: 사철가 박영덕의 여러분의 소리로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는 장영창 선생님과 함께 비녀와 호랑이 설화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비녀와 호랑이 설화를 리퀘르의 서사 해석학, 미메시스의 이론에 따라서 쭉 한번 분석, 파헤쳐 보았는데요. 이제 좀 한번 통합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비녀와 호랑이 설화가 갖는 의미, 가치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을지 지금까지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한번 종합적으로 쭉 한번 말씀 청해보고 싶어요.
1: 네, 감사합니다. 좀 느낀 것은 뭐냐면은 효부 서사가 좀 많이 재구성됐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0: 네.
1: 효와 보은이 그냥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설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0: 네.
1: 효는 어떤 일방적인 복종이나 희생으로만으로는 그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정말 진심이 느껴질 때 그 효가 더 살아나고 또 그에 감동해서 보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0: 아, 맞습니다.
1: 둘째는 이 효와 보은은 정말 상보적으로 이용하게끔 상보적으로 나타나게끔 작동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은 굉장히 좀 딱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되려면은 이제 감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받는 사람도 아니 당연해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아 정말 고맙구나. 정말 베푸는 사람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베풀고 이런 것들이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두 번째는 이 호랑이를 아들로 생각한다는 게 참 대단한 상상력인 것 같습니다.
0: 아.
1: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랑이는 무서운 존재인데
0: 예, 예.
1: 내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포수한테 죽을 뻔한 아들을 호랑이를 내 아들이다 하면서 살려달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호랑이는 정말 아들이 되는 것 같아요.
0: 아, 네. 네,
1: 내가 어떻게 부르냐 내가 어떻게를 대우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여성 주체가 그전에는 그냥 효면 효하고 굉장히 단선적으로만 갔는데 이 효부를 보면서 굉장히 깊이가 좀 다르구나
0: 예, 예.
1: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사회 규범에 따라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황에 맞게 아 내가 밥을 해줄 때 내가 없으니까 3, 4일 동안 시아버지가 굶을 수 있겠구나. 눈도 안 보이지 내가 밥을 한바탕 해놓고서 드실 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한다든지 또 이 호랑이는 단순히 나를 살려줬으니까 도움을 주겠다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0: 예, 예, 예.
1: 쫓아다니면서
0: 아,
1: 정말 금과 은도 갖다 드리고
0: 네.
1: 그다음에 돌아가셨을 때 장례도 치러드리고 정말 애도의 마음을 다하는 것. 정말
0: 네.
1: 호랑이가 말은 못하지만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0: 네.
1: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또 이 작품을 통해 저는 어떤 치유적 의미 이런 걸 좀 봤는데요.
0: 예, 예.
1: 첫 번째는 돌봄이라는 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0: 예. 예,
1: 시아버지를 어떻게 부양해야 될 것인가. 요즘은 정말 이 부양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런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부양의 의미를 살펴보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장애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안 못 보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배려해 줘야 되는지.
0: 아, 맞네요.
1: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참 이 효, 윤리 이런 것들이 맹목적으로 가면 너무 딱딱해질 수 있는데
0: 예.
1: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내 상황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0: 예.
1: 정말 윤리의 진짜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네. 아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요즘 우리 사회에도 참 많은 귀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장애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어르신을 모시는 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 좀 주목이 되는 것은 이 우리가 오늘 몇 번 이야기를 나눴지만 반려동물이라는 거, 이 동물과 사람이 이토록 교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옛날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좀 신선했어요. 요즘 사실 우리 이런 설화나 신화 어떤 이제 전통적인 그런 부분들이 대중 매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소개되고 이게 좀 세계인들이 또 주목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은 이 설화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또 소외도 남다르실 것 같고 책임감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1: 네.

0: 요즘 정말 K 팝, K 인문학에 많이 뜨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려문화가 요즘에
1: 예.
0: 갑자기 생긴 건 아닌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 그러니까요.
0: 이 호랑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설화에 보면은 이
1: 네.
0: 동물이 굉장히 친근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잡아먹는 것도 나타나지만은 그런 것도 서슴, 뭐, 꺼리낌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설화적 상상력이 굉장히 경계가 없이 많이 펼쳐지는구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설화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지금 상상력보다 이 옛날 우리 선조들이 가진 상상력과 지혜가 정말 말도 못하게 풍부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 이제 설화 연구 오늘 재미있는 비녀와 호랑이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앞으로도 또 연구 계획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혹시 활동 계획 있으신가요?
0: 네, 제가 이제 이 니꾀르라든지 비에스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게 우리 복잡성 교육학회 이민철 회장님이 그 비에스타라는 책을 많이 이렇게 번역을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토론을 하는데 비에스타 이론을 듣다 보니까 주체성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효부가 어떻게 주체성을 갖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그 이론에 따라 하나씩 적용을 시켜보니까는 비에스타 선생님은 자격화, 사회화, 주체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거든요. 자격화라는 것은 내가 실력을 쌓는 것들, 자격증을 따는 것이 자격화. 사회화는 그 사회 일원으로 종속되는 것. 그다음에 주체화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주체적으로 드러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부를 통해서 이 정말 효부로서의 주체화가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니퀘를 통해서 과거, 현재, 독자와의 대화, 미메시스 1, 2, 3을 통해서 알게 돼 갖고서 이게 참잘 연결되는구나
1: 그러네요.
0: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밀그램이란 이론을 또 보게 되는데 밀그램은 이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가 나한테 시켰을 때 생각을 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하면은 그 노예가 된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히만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유대인들을 많이 죽여놓고서는 나는 위에서 시켰을 뿐이다라고만 대답을 해요. 그랬을 때 마찬가지 효부가 만약에 내가 효를 다해야 된다라고 맹목적으로 따라했다면은 시아버지에 대한 배려가 안 나타났을 텐데 내가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체화를 통해서 효를 하다 보니까는 정말 예상치 못한 호랑이가 도와주기도 하고 시아버지가 눈을 뜨게 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이론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에 따라 적용을 시켜 보니까는 결과는 똑같고 행동은 똑같지만은 이 결과나 행동이 나오게 된 과정이 다르게 좀 보이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1: 그러네요.
0: 이런 이론을 잘 활용해서 아마 설화나 소설을 더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현재에도 똑같이 다 연결되더라고요. 하다못해 기생충이라든지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정말 아무런 죄책감 없이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런 것들을 밀그램 이론, 그다음에 뭐 니퀘르 이론 이런 것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은 좀더 깊이 있게 다양하게 아마 분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역시 참 어떤 이론과 이 설화라는 것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뭔가 작용을 했을 때 설화의 의미가 훨씬 깊어지는 것 같고 또 요즘 우리의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또 이렇게 볼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단지 그냥 이야기가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론을 통해서 뭔가 좀 체계화돼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메시지를 주는 그런 역할을 또 우리 장영창 선생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해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어버이날 지나고 이제 스승의 날 앞두고 골라본 주제였는데요. 굉장히 시의적절한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한국연구재단 연구원이신 장영창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한 것으로 호환 마마를 꼽는데요. 그만큼 호랑이는 무서운 존재고 일상에 아주 자주 등장해서 위협을 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우리 옛 이야기에 나오는 호랑이는 되게 착하거나 어리석거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된다는 사실이에요.

실입니다. 천연두인 마마를 손님이라고 부르고 호랑이를 친근하고 귀여운 존재로 바꿔버리는 이면에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연구의 현장 다음 주 이 시간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임진택의 창작 판소리에 대한 연구를 다뤄보겠습니다. 폭넓은 지식과 음악이 함께하는 시간이죠. 우리 연구의 현장 앞으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끝곡으로 북청 사자놀음 중에서 사자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퉁소의 동선본 외에 여러분의 연주를 함께 하시면서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우리 몸은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때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상처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몸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비늘에 바다가 스미는 것처럼 인간의 몸에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시간이 새겨집니다. 김승섭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시간이 우리 몸에 새겨진다니, 모든 생명은 생각보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듯합니다.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우리에게 상처로 남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마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헤아림의 Here I Am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10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앞에 문을 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에서 우리 삶에 영향을 아주 많이 줍니다. 그러면 그 환경의 변화를 그저 느끼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일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지 함께 고민해 보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걷는 길에서 바로 그런 분과 함께합니다. 시민 주도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의 맹소영 이사장 지금 와 계시거든요. 곧 어떤 얘기 나눌지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뒷자리 8170 쓰시는 우리 윤대위님. 어머, 마라톤 하셨군요. 서울 하프마라톤 모바일 기록증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함께 걷지 않고 함께 뛰고 왔습니다. 그분들에게 함께 걷는 길 많이 전파했어요. 하셨네요.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하프마라톤 완주하셨던, 아니 워낙 그 모든 운동에 뛰어난 분이시지만 막 하프코스라도 마라톤 완주한다는 거 진짜 대단한데 축하드립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일요일 방송 좋은 어른, 좋은 시민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는 유난 무브먼트의 양소희 대표님 얘기 듣고 또사님 사연 주셨네요. 유교적 엄숙주의가 지배적인 우리 사회에서 유난 떤다는 거 눈총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총에 매이지 않는 멋진 청년들의 활동이었죠. 또 닉네임 긴호흡 돌고래님,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연대가 필요하다는 얘기 공감합니다.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또 뒷자리 4510 쓰시는 분, 타인의 고통이 나와 내 주위의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연대하자는 말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하셨어요. 아, 이렇게 공감해 주시니까 또 공감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해서 좋은 어른이 뭘까, 좋은 시민이 뭘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 귀로, 마음으로, 그리고 걸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함께 하시는 번호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라톤 하시면서 막 여기저기 전파해 주신 윤대위님처럼 여러분도 전파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 되거든요. 다시 듣기로 또는 재방송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죠. 재방송으로 여기저기 많이 전파해 주세요. 송소희와 두 번째 달의 강원도 아리랑 듣겠습니다.

0: 함께 걷는 사람들. 날씨 얘기 요즘 참 자주 합니다. 아, 예전 같지 않아요. 계절이 사라진 것 같아.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달라진 날씨는 기후변화를 체감하게 하고 또 에너지 문제랑도 아주 깊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그 해법을 직접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시민 주도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만들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의 맹소영 이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세요. 맹소영 이사장은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로 기상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직접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1: 저는 오늘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작가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정말 국악방송 훌륭한 방송입니다.
0: 왜요?
1: 그리고 여기 제작진분들 정말 훌륭하다.
0: 그건 그래요.
1: 네, 왜냐하면 제가 기상 칼럼니스트, 요즘에는 이제 기후 칼럼니스트, 그리고 또 뭐 웨더 커뮤니케이션 대표 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광명 시민 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장이다라고 처음 소개를 받은 곳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사회가 그리고 방송국이 그렇죠 중요한 어떤 정보 전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방송국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그래서 저는 광명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의 활동보다 많은 분들이 저만 나오면 날씨 안 좋네 오늘. 오늘 뭐가 안 좋지? 그런 것처럼 그냥 저의 삶 자체, 저의 존재 자체가 날씨를 말해주는 사람으로 20년 넘게, 굉장히 동안이죠.
0: 네.
1: 20년이라고 하면 도대체 언제부터 일을 시작한 거야?
0: 그러니까
1: 이런 말씀을.
0: 세 살 때?
1: 감사합니다. 제가 2004년.

0: 네, 기상캐스터로 그냥 아주 우연히 저도 방송이 너무 좋았고 알려줬으면 좋겠고 하다가 우연하게 기상이 아니라 기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보다 조금 일찍 눈이 띄었죠. 그래서 이제 기상과 기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체감하게 전달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 너무 답답하네. 너무 심각해지는데 왜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해? 우리 뭐 해볼까?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에 원래 이사장을 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조합원에서 뽑습니다. 어찌하다 보니 리더를 맡게 됐습니다.
1: 그러시군요. 기후 문제가 이게 진짜 내 일이야. 이렇게 느낀 어떤 순간이 있으셨던 거예요?
0: 저는
1: 네.
0: 그냥 참 좋았던 것 같아요.
1: 아니, 기후 문제. 그러니까 기상을 통해서 이제 방송을 시작하셨다 해도,
0: 맞아요.
1: 아, 내가 그냥 웨더 전문가가 아니라, 나 기후 문제가 더 이거 나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랬던 순간.
0: 모든 일들은 내가 뭔가 애정이 있고 좋아하고 관심이 있어야 시작이 되는 것
1: 맞아,
0: 같기는
1: 맞아요.
0: 해요.
1: 네.
0: 그래서 사실 기상이라고 하는 건 날씨를 들여다보려고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늘을 봐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기후를 볼 때는 세상이 들여다봐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람이 들여다봐지기 때문에 제가 한 5, 6년 전만 해도 기후 얘기를 하면은 너무 심각하게, 왜냐면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이거 너무 심각해요라고 해서 그때 심각했는데 지금은 안 심각해 보이죠. 우리 심각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 왜냐하면 기후 문제는 크게 이제 감축과 적응이에요, 결국엔. 이미 많은 세계가 적응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도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는 위협이라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한 현명한 지혜를 모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좀 사명감과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
1: 우리 그런 분 필요합니다.
0: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방송이라는 것은 사실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 되게 좋은 직업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한참 기상캐스터가 주목받던 시대에 제가 이제
1: 일을
0: 거의 일을
1: 하셨고,
0: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와 타협하지 않고 좀더 책임감 있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했던 것을 20년이 지난 지금 정말 잘했구나라고 제 어깨를 스스로 하루에도 정말 몇백 번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1: 내가 진짜 앞서갔구나.
0: 난 잘했구나.
1: 내 방향이 맞았어. 이런 거죠. 그 에너지 문제, 또 기후 문제와 이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긴밀한 연결인 거잖아요. 에너지 문제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0: 사실 제가 뭐 기상 기후 이게 단어만을 봤을 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기상에서 기후로 넘어가는데도 고민이 많았고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게 쉬운 그 분야는 또 아니에요.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도 분야가 뻗쳐나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다른데 일단은 뭐 에너지가 까지 가기 이전에 기상에서 기후로 넘어갈 때 2007년이었어요. 이제 IPCC라고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은 잘은 모르는데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 세계 1980년대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야 이거 지구가 좀 이상해. 요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거 과학적으로 좀 한번 규명해 보자라고 해서 전 세계의 과학자들의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구의 어떤 뜨거워지는 온난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이거 온실가스 때문인데? 우리가 80% 이상 배출하는 우리 뭐 자동차, 매연, 공장, 구글도 이런 것들 때문이야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한 4년에서 5년 주기로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그 보고서가 기반이 어떤 교과서가 돼서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세계의 어떤 에너지 문제 흐름이나 기후 문제를 가닥을 잡는데 굉장히 신빙성 있는 자료들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의 4차 보고서를 제가 2007년에 봤어요. 봤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기후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한 게 2011년. 그때는 이제, 근데 기상을 왜 기후로 넘어갔냐면, 기상은 정말 학문을 연구하고 자연을 들여다보는 기초학문인데, 요걸로는 그 다음 단계가 뭔가 언론인으로 할수 있는 건좀 어렵더라고요. 내가 연구를 해야 되는 사람인가? 아닌데, 난 알려야 되는데, 좀더 쉽게 알려야 되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문제에서 기후를 공부하다 보니까 기후는 산업과 연결되어 있고, 경제와 연결되어 있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뭐 중동사태와도 관련되어 있지만, 사실 에너지의 문제는 우리 삶의 모든 근간이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에너지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또이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온실가스 자체는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에너지의 주범이 되는 주연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0: 이제 빨리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에서 에너지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 저도 사실 이 에너지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정말 우연히 됐지만 정말 그건 저는 하늘에서 준 거의 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에너지 쪽에 관심 눈을 탁 뜨게 되는 순간부터 아, 또 이거다. 그럼 또 이제 알리기 시작하는 거죠.
1: 아니, 그런 역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협동조합이잖아요. 거기까지 또 가신 거잖아요. 이렇게 뭐랄까요? 행동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0: 저는 이제 아이를 셋이나 키워요. 아이들이 정말 이 지금의 현 시대에 가장 핫한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육아, 그렇죠? 우리 저출산 시대에 새 아이의 초중고가 다 있어요.
2: 네.
0: 예,
2: 네,
0: 그러면서 아이들의 어떤 문제, 뭐 교육의 문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 좀 접하게 되기도 하고, 거기에 또 핵심이 되는 또 기후 문제를 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한테도 더 모범적인 엄마가 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명 시민에너지협동조합, 뭐 광명이라는 지역이지만,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굉장히 전국에 많아요.
1: 네네.
0: 경기도만 해도 뭐 굉장히 많은 협동조합들이 있는데, 그냥 정말 시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 내가 기상과 기후 문제를 다루는 사람인데 TV에서만 정보 전달하면 뭐해? 이런 활동들도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지라고 정말 조합원으로 살짝 이름만 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걸 보면서 요거는 많은 사람들이 더 동참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라고 조금 조금씩 적극성을 띠다 보니까 뭐 리더까지 오게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시민들의 활동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이 개념이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거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0: 많이 홍보 활동도 해요. 네. 지역에 5월이잖아요. 5월이면 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전국 각지에서 거의 뭐 주말 휴일마다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을 텐데 저희도 작은 부스 하나를 차리고 이제 광명 시민 에너지 협동조합이 어떤 거를 하는 곳이고 왜 기후 위기 우리가 이런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딱 오잖아요. 그럼 딱 두 가지예요. 뭐 줘요? 저희 이거 뭐 하면은 뭐 주나요? 받아가시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네. 아 이거 뭐 후원해줘야 돼요? 일회성으로 딱 그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1: 너 나 뭐 주니? 내가 너 뭐 줘야 되니? 이거 그렇죠. 두 가지군요.
0: 아, 나 좀 뭐 좀 받으려고 왔는데 네. 뭐 기념품은 없고 뭐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후원금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아니 뭐 배당금을 줘요? 저는 그냥 후원해준 건데 이게 아니라 시민들이 그 시민으로서의 기후위기에 동참하는 정당한 권리도 얻으면서 그 이익 구조, 착한 일을 했을 때 받는 저는 용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배당이라고 저 말하진 않아요. 어떤 투자라고 말하진 않는데 발전소를 하나를 짓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이 필요하죠.
1: 네.
0: 근데 제가 이제 숫자 얘기를 앞으로 많이 할 텐데 막 네.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1: 네네네.
0: 보통은 이제 그 100이라는 숫자를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발전소 하나를 짓는데 아, 저 정도 발전소가 지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전기가 만들어지는구나를 100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 네네.
0: 보통 이제 100kW 정도. 뭐 자동차 주행 속도로 따지자라고 하면은 시속 100km로 이제 주행을 하는 정도의 속도가 너네 발전소 좀 굉장히 크게 지었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발전소 하나를 짓는 인데 물론 이제 태양광 패널의 시세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1억 2천에선 1억 5천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1: 네.
0: 근데 이 발전소 하나를 지을 때 어디다 지을지도 시민이 모색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여기다 지으더라도 아무리 사유지에 지더라도 그 소속되어 있는 관할 행정구역이 또 인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1: 네.
0: 이런 것들도 시민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개통 연결 자동차만 사면 뭐합니까? 도로를 깔아야 되는데 물론 도로를 깔진 않지만 깔려져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작업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발전된 그런 전기 생산을 수익을 구조도 이제 배분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걸 시민들이 아주 작은 돈으로 출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희 네.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구좌 10만 원에서
1: 네.
0: 300구좌에 3천만 원 이제 네. 정도 투자를 하면은 그거에 하는 출자 금액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모여서 이제 총회를 하는 거죠. 우리 오늘 올해에는 이만큼 전기 수익금이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우리 얼만큼의 배당금으로 소득을 분배를 할까. 저희 같은 경우는 6%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이런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투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출자를 한 만큼에 대한 기여도를
1: 네.
0: 배당금으로 받아가는 형태의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인 시민 에너지

0: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 네.
0: 근데 이제 부지 선정이 사실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근데 저희가 굉장히 제가 또 광명이라는 지역이 있다라는 게 너무 다행인 게 이게 민간이 이제 공공 유휴 부지에다가 발전소를 올리게 되면은 임대료가 싸요.
1: 아.
0: 그리고 안정적으로 20년 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민 에너지 협동조합들은 관내에 있는 공공 유휴 부지들을 찾으려고 하죠. 그럼 누가 네. 협조를 하겠어요? 공무원들.
1: 네.
0: 근데 광명은 민간 협력이 정말 전국 1등입니다. 31개 경기도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국에서도 상주라고 하면 1등일 정도로.
1: 네.
0: 그래서 그 공무원들과 여러 부지들을 찾으면서 거기다 시민의 힘까지 더해져서 안정적인 그런 발전소가 지금 6개 올라갔고 지금 2개 추가적으로 올해 올라가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시민의 힘으로 그 지역의 어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립하는 그런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 아니 광명이 이름부터 굉장히 태양광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0: 맞아요. 빛광의 밝은 명이잖아요.
1: 네,
0: 너무 그래서, 운명 같지 않나요?
1: 네. 그 이름대로 가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날씨 변화가 이렇게 계속되면 기후위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것도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우리 지금 듣는 분들 중에.
0: 맞아요. 그러니까 기상보다는 이제는 기후얘기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1: 네.
0: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만큼 정말 심각해요? 그럼 같이 합시다.
1: 그렇죠.
0: 예전에는 너무 심각한데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뭐 대학교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1: 네.
0: 제가 다른 기상캐스터들보다 조금은 앞서가고 특별함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방송 다른 이제 우리 방송하신 분들은 방송인이시지만 우리는 방송국에 있어야 방송인이잖아요. 그리고 방송 하나 없어지면 얼마나 또 섭섭해요.
1: 네.
0: 개편되면 얼마나 섭섭해요. 근데 저는 네. 방송국 밖으로 나와야지 내가 세상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이 기상정보를 받아보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받아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는
1: 네.
0: 그 카메라 너머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1: 네네.
0: 어민들도 찾아가고 농민들 찾아 정말 두루마리 휴지로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분 남짓한 기상정보가 결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쓸 수 있는 정보였나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1: 네.
0: 그렇게 그 당시에는 많이 이제 기후 문제나 기상 문제를 이제 더 뻗쳐나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심각한 얘기를 하고 돌아서면 사람들은 오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 저는 이제 행동으로 바뀌었는데
1: 네.
0: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저보다 한 템포 늦게 따라오는 거죠.
1: 네네네.
0: 이게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하세요. 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상 상황은 많이 아시겠지만 많이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와 이거 기후위기야 다 기후위기라고 해요.
1: 네.
0: 이따가도 뭐 기상과 기후에 대한 구분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1: 네.
0: 기후 아닌 것도 기상인데 기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 네네.
0: 기후위기 아닌데 이거 기후위기라고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미 온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30도가 넘는 초여름이었는데 다음 날 한파특보 내려졌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계절이, 그러니까 서서히 계절이 그냥 변덕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하루하루의 변화가 아니라 거의 계절급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이미 뭐 2020년대 이후에 이미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날씨 상황 자체가 거의 기후적인 측면에서 변했다라고 하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낄 거예요. 산불. 폭우, 폭염 한 번 눈 내렸을 때 너무 많이 내리고 아니 저쪽은 저렇게 눈이 내리고 비가 많이 와서 난리인데 한쪽 지역은 물이 없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현상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기후 위기적인 상황인 거죠.
1: 네. 음악을 한 곡 듣고 시민 주도형 재생에너지가 왜 중요한지 이런 얘기를 더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비단의 태양의 나라 듣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비단의 태양의 나라 들으셨습니다. 광명 시민 에너지 협동조합의 맹소영 이사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광명 시민 에너지 협동조합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 이런 것도 좀 알려 주세요.
2: 6개의 발전소가 있고 네. 그리고 2개의 발전소가 지금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2: 일단 아니 뭐 태양광 발전소 뭐 올리면은 뭐 얼마나 효과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한번 네. 어제 저희 협동조합의 그동안의 성과를 챗GPT한테 알려줬어요.
1: 네, 네.
2: 하나의 그림으로 한번 그려줘봐.
1: 네.
2: 라고 했더니 그림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잘 그려줬더라고요. 저희가 총 이제 설비 용량이라고 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너네 발전소는 몇 킬로야?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1: 네.
2: 그럼 100킬로. 오, 그럼 꽤 지었구나. 기본적으로.
1: 네.
2: 그래서 100이 조금 안 되면 이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90kW 이상부터는 이제 그 출력 제어 장치를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엔 이제 발전소에 전기가 너무 많이 생산돼도 문제거든요. 근데
1: 네.
2: 이 많은 분들이 뭘 잘못 알고 계시냐면요. 전기가 부족해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줄 알아요. 그냥 자꾸 아껴 쓰자고 하는 거예요.
1: 네.
2: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전기라고 하는 이 에너지는 전기는 저장이 안 돼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뭐 ESS 같은 그런 또 저장 장치가 아닌 이상은 배터리가 아니면은 흘러가는 거거든요. 제일 국가에서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얼마나 만들어졌고 얼마나 쓸 것인지. 요게 딱 맞추는 게 좋은 거예요. 여름이나 여름 너무 덥고 겨울철에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면은 요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발전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태양광 발전소를 뭐 호남 지역 같은 경우 많이 만들어놨는데 얘네를 다 발전 그거를 못하게 막 한다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1: 네.
2: 특히 지금 이맘때 봄철은요 햇빛이 너무 좋아서 1년 중에 발전이 제일 잘 돼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도 블랙아웃이 와요.
1: 네.
2: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수요 공급선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제 많은 발전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다 보면은 이런 적은 양의 발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들에 대한 이제 관리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또 날씨적인 간헐적인 문제도
1: 네네.
2: 있어요. 우리가 날씨 예측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맞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 정도로 기상청이 예보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결국에 자연의 힘으로 발전을 하는 이런 뭐 풍력이나

0: 태양광은 사실 좀 어렵기는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대규모의 어떤 발전 방식에 또 있기도 하지만 이런 소규모의 발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가로도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 집중식의 발전이 아니라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지산지소, 내가 만든 전기를 내가 쓰는 형태로 이런 전환하는 형태 안에서의 이런 이제 재생에너지를 조금 어느 정도 좀 확대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시민의 주도형의 재생에너지 확대, 그다음에 뭐 분산에너지형의 이제 에너지 자리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결국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이제 협동조합들이 많이 좀 늘어나야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연간 전기 생산량이 76만 킬로와트시. 잘 모를 거예요. 어느 정도일까? 탄소, 연간 탄소 배출을 326톤 정도 줄일 수가 있어요.
1: 줄일 수가 있어요.
0: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많은 건가, 적은 건가, 좋은 거겠지. 하지만 우리가 1년 동안에 배출하는 그 이산화탄소 양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한 6억에서 7억 톤이에요. 그럼 또 이래요. 그게 어느 정도지? 공기잖아요. 우리가 저는 안 타봤거든요. 왜 튀르키예 같은 데 가면 열기구
1: 네.
0: 타잖아요. 열기구 하나에 풍선이 머금을 수 있는 게 이게 1톤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중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1: 6억에서 7억.
0: 그 열기구가 6억 개, 7억 개가
1: 그렇죠.
0: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 중에 정말 열심히 우리 협동조합의 지금 성과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래도 326톤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 에너지는 쓸수 있는 착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를 체감할 수 있고, 한 가구에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달한 300킬로와트 정도 쓰는데, 요 가구가 200가구가 넘게 1년 동안 돈안 내고 쓸수 있는 전기를 광명에서만
1: 네.
0: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1: 네.
0: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하시면서 시민들이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가장 크게 든게 언제세요?
0: 저는 제가 그 조합원으로 활동할 때는 저도 사실 잘 몰랐죠. 근데 이제 이사장을 하면서
1: 네.
0: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들, 아니, 왜 시민들이 이렇게 좋은데 동참을 안 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그 고민이 굉장히 좀 깊어졌는데,
1: 네.
0: 가장 뿌듯했던 게 뭐냐면 어떤 시민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이렇게 햇빛이 쨍쨍 볕 좋은 날 나왔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낮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깜빡하고 온 집에 불을 다 켜고 왔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아이고, 집에가 다시 다 꺼야 되나? 저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라는 이야기를 한 시민이 했을 때,
1: 이 좋은 태양을
0: 그렇죠.
1: 네.
0: 이거 지금 다 낭비되고 있어요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 그 분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뭔가 내가 지역에서 지금 하고
1: 네.
0: 있구나라는 어떤, 이게 조금 조금씩 티는 안 나지만 이게 보람이고,
1: 네.
0: 이런 분들의 결국에는 사람의 메시지들이 구전을 통해서
1: 그렇죠.
0: 이동을 했을 때이 시민의 힘이 굉장히 커질 수
1: 그럼요.
0: 있겠구나라는 그런 또 믿음을 좀 느꼈습니다.
1: 그렇군요. 시민이 참여하는 이런 발전소 운영하려면 사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굉장히 좀 좋아야 되지 않나요?
0: 그렇죠. 일단은
1: 필요하고.
0: 협동조합 자체를 창립하는 게 사실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좀 번거롭기도 하고,
1: 네.
0: 요즘에는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기도 해요.
1: 네.
0: 근데 막상 또 요거를, 저는 사실 제가 이제 협동조합 설립하지는 않았어요.
1: 네.
0: 일대 이사장님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좀더 확장하는 그런 단계에서의 사업을 맡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요런 것들이 결국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만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1: 네.
0: 그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또 지자체 장의 리더로서, 요즘에 또뭐 기후 뭐 구청장
1: 정책
0: 기후 뭐 많이 나오 뭐
1: 네.
0: 도지사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리더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많은 공무원들이 다 이게 수렴해서 그 의견을 갈 수는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행정적으로 핵심의 그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만약에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전화로 문의를 해도 문전박대를 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행정에 어떤 그런 도움들, 그리고 같이 뭔가를 협력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 협동조합은 이런 에너지 관련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600킬로와트 정도가 되는 설비 용량을 가진 이 전기에 대한 총그 매출이 한 그래도 1억 5천에서 한 2억 가까이는 돼요. 거기에서 이제 뭐 운영비 빼고 뭐 여러 가지 빼고 하다 보면은 분명한 이익이 남기 때문에

0: 6%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거든요. 다른 형태의 협동조합들은 사실 자립할 수 있는 사업체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얼만큼 예산을 또 줘야지만 이렇게 돼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좀 서로 다른 그런 상황들의 아픔과 문제점을 가져가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 협동조합이 대장 역할로서의 네네. 협동조합이 이렇게 잘 운영할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모범을 되게 주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1: 현장에서 보시기에 이렇게 시민 주도하는 여러 가지가 지금 흐름이 잘 되고 있다. 많이 나아지고 있다,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드세요?
0: 저는 드는데 네. 이게 그 저희 조합원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광명만 보면 안 된다.
1: 네네.
0: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광명처럼 다 협력도 잘 되고 뭐 부지를 찾는 게 사실 되게 힘들어요.
1: 네.
0: 부지를 찾는 거는 없는 것도 있지만 발전소를 올렸는데 이 발전소 사업은 예전에는 뭐 10년, 15년이었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1: 네.
0: 지금은 30년을 봐요.
1: 어.
0: 물론 이제 효율은 조금씩 떨어지긴 하겠죠. 근데 30년 동안 충분히 발전소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데 당장 옆집의 사장님이 야 우리 공장의 옥상 좋아. 내가 여기를 내어줄게. 그냥 안 내어주죠. 저희도 임대료를 드리죠.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뭐 예를 들면 나는 이 공장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게 됐어. 근데 새로운 사장은 이 뭐야? 떼주세요.
1: 우리 옥상 이거 뭐야? 네.
0: 아니면은 내가 사업 계획이 바뀌어서 여기에다 건물을 짓기로 했어.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불안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지만 공공기관 건물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런 부지도 공무원들과 함께 찾고 여러 가지 이런 안정적이고 탄탄한 구조들을 가지만 사실 저희만 월등하게 성과가 좋은 거지 다른 지역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기 부지가 좋은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제가 담당자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안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또 사유지로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 1억이 넘는 그런 발전소의 기금은 저희도 지금 400명이 넘는 조합원이지만 근래의 자본금이 3억이 조금 넘었어요. 정말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1: 네.
0: 결국에는 금융기관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한 부지에 대해서는 금융을 지원해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협동조합이 굉장히 좀 소소하고 좋을 거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풀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우리 조합 너무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작년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던 게 뭐냐면 다른 조합에 가서 많이 좀 그 저희 사례들이나 좋은 점들을 많이 알렸어요.
1: 네.
0: 그래서 많이 상담도 해드리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네. 공무원들한테 이런 것들 좀 해드리고 저희 지자체 공무원 상 주면서 좋은 사례들을 다른 데 좀 퍼뜨릴 수 있을 만한. 그래서
1: 네.
0: 이렇게 들으면은 되게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사실 올해 이번 정부가 이런 이제 약간은 좀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햇빛 소득마을을 2,500개를 이번 정권 이제 2030년까지 만들어라 확대해라
1: 네.
0: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획들이 사실 이상적이지만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섬세하게 들여다볼 것들은 상당히 많기는 해요.
1: 아직도 갈 길이.
0: 네.
1: 네.
0: 아 제가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1: 일단 할 얘기가 많을 때는 우리가 음악을 한 곡 듣고
0: 네.
1: 그리고 또 이어갑니다. 네. 진민진의 아쟁 연주로 아쟁을 위한 세계의 전경 중 달빛 어린 바다 듣겠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햇빛 소득이 뭔가요?
0: 저는 그 기후 문제를 이런 경제적인 문제와 엮어서 풀어가는 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아이가 셋이라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좀 도와줘 일하면서 아이들 키우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2: 너무 힘들죠.
0: 근데 아이들에게 룰을 정해주고 이거에 합당한 보상을 주잖아요.
1: 네.
0: 그 아이들이 너무 잘해요.
1: 좋아요.
0: 그 아이들에게 보상은 뭘까요?
1: 용돈?
0: 용돈이죠.
1: 네.
0: 아주 그냥 뭐 50원이어도 100원이어도 네네네. 그 보상에 대한 어떤 보람도 굉장히 커요.
1: 네.
0: 지금 각 지자체들을 좀 보면은 이런 것처럼 그 일종의 어떤 보상에 대한 그런 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경기도만 봐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데 기후행동 기회소득.
1: 네네.
0: 아마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내가 뭔가 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그 경제적인 보상이 돌아오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제가 홍보부스를 운영을 했을 때 여기 뭐 주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착한 행동을 했을 때 내 마음만 뿌듯하고 쓰담쓰담하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어떤 행동 실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당당하게 기후에 대해서 뭐를 했으니 뭔가에 대해서 나에게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탄소중립 포인트 제 도라든지 각 지자체마다 잘하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햇빛소득 같은 경우에도 일부에 내가 출장 금액 대비 배당화를 가는 과거 이제 과거보다는 이제 종교가 좀 다른 거죠.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형태와는 다르게
1: 네.
0: 요 소득은 지역민들에게 복지로 돌아가야 된다.
1: 네.
0: 그래서 대표적인 게 경기도 여주의 구양리 마을이거든요.
1: 네.
0: 여기는 보면은 배당금의 형태가 개인이 배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수익을 누구의 몇 퍼센트 가는 게 아니라 마을의 기금으로 요 이제 우리가 발전소를 지을 때 필요한 그런 금액들을 마을의 기금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이제 일부에 내 뭐 축사 지붕을 내어주거나 내 공장 지붕을 내어준 분들은 내어준 만큼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거고요.
1: 네.
0: 그건 거기에서 만들어진 소득 거를 왜냐하면 마을 기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특정 누구에게 얼마를 기여했는지를 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나온 소득들로 뭐 마을 외관도 짓고
1: 네.
0: 식당을 만들고 거기에 식당을 하면은 이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인부에 대한 인건비도 여기에서 소득이 나오고 그럼 어르신들은 와서 무료로 밥을 드시는 거예요.
1: 네.
0: 마을 버스 한 대 사고 기사 고용하고 내가 어디든지 다니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인구 유출을 어느 정도 막고 지역에 고령화되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마을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어떤 운영을 하게 되는 이런 어떤 선순환에 대한 경제 시스템을 만든 게 햇빛 소득이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요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역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원래는 이제 전국 관계기관에서 한 500개 정도 우리가 추가로도 만들겠습니다.
1: 네.
0: 근데 이번 정부에서 500개가 무슨 말이야? 5배로 더 늘려. 이러면서 많이 유출된 인구들도 다시 유입이 되고 지역의 경제도 살아나고 어떤 초고령화의 문제도 해결되면서 재생에너지 그리고 지산지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된다라는 게 이게 햇빛소득의 개념이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개인 내가 투자 출자만큼에 대한 배당금을 받아서 나의 어떤 수익을 올리겠다의 구조가 아니라 이 햇빛소득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을 자체가
1: 네.
0: 에너지로 자립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차이점을 가질 수가 있겠죠.
1: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제 개인이 심각성을 느꼈으면 개인도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정부도 움직여야 되고 근데 정부가 또 여러 부처에서 이걸 뭘 막 나눠 갖고 있으면 쫙 이렇게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뭔가 여기도 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고 또 제가 생각할 땐 기업도 같이 힘을 합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구심점이 어떻게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사장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해나가면 가장 베스트가 될지 청사진을 좀 그려주신다면.
0: 저는 그래도 이번 정부가 많은 그런 이제 어떤 분류 작업
1: 네.
0: 이런 것들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제가 너무 광명의 자랑을 하면 뭐 광명의 홍보대사 같다. 근데 사실 홍보대사도 한 6년을 네네.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저희 지역을 자랑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정부의 로드맵은 광명시에서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기는 해요.
1: 네네.
0: 왜냐하면 광명시에서 2017년에 그 에너지 시민 에너지 기획단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할 건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논의된 게 2018년 민선 7기부터 하나하나 이제 운영이 됐거든요.
1: 네.
0: 2018년이면 이제 곧 28년이 되면 거의 10년 전이에요. 그때 뭐를 파격적으로 했냐면요. 기후 에너지 부서를 만들었어요.
1: 아~
0: 우리는

0: 지금까지 교통, 환경, 에너지, 산업이 다 분산돼서 네. 다 이게 통합 운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교통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으로 접근하면은 부서 간의 이런 업무들도 부딪히고 이거는 누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중에 2021년 정도 됐을 때는 이건 기후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탄소 중립의 문제야. 탄소 중립과로 이 명칭을 변경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부가 지난해에 기후부와 환경부와 에너지부를 합쳐서 그래서 우리가 기후 에너지 환경부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는 환경 문제도 아니고 에너지 문제도 아니고 산업 문제이면서 재난 안전 문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틀을 하나의 차원에서 만들어서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정부 기관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그 장관들 잠 줄이세요 뭐 이런 말 했었잖아요. 정말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거의 6시 반부터 각 부처마다 설득 하러 다니면서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벌어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구멍을 막기 위해서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정말 많은 어떤 변화들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만 단순히 바뀐 부처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아마 와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라고도 하지만 근데 앞으로 진짜 변화될 게 정말 많네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그 실타래를 풀어가기 위해서 기후에너지 환경정책을 좀 연결하는 그런 컨트롤타워로서의 지금도 굉장히 지금 이 순간도 엄청나게 발빠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제가 느낄 때는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이런 분들을 많이 모시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인식이 변했구나라고 느껴지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늘 아직 멀었습니다. 매우 더딥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어떠세요? 인식의 변화가 아직도 많이 더디게 느껴지세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뭔데?
0: 고민을 좀 하는 게 네. 순간 그 고민을 했어요. 인식의 속도와 네. 이 기후의 속도, 네, 네, 변화의 네. 속도가 누가 더 빠르지?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이게 느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누가 더 느릴까라는 비교도 할 수 있지만 누가 더 빠를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은 있기는 하죠. 2000년대부터 굉장히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가 이거를 그 하키스틱과 같은 곡선으로 표현을 해요. 하키스틱이 이렇게 평평하다가 확 올라가잖아요.
1: 네, 끝에만.
0: 그게 2000년부터 2010년, 2020년에는 거의 뭐 수직까지는 좀 과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많은 그런 정부에서도 2010년대부터 어떤 제도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저는 분명한 노력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네네. 사회는 전 세계보다 우리 선진국 계열에 들어선 지는 오래 안 됐어요.
1: 네.
0: 근데 개발도상국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런 것들을 노력하기 위해서 전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기후의 속도가 2020년 들어서 빨라지다 보니까 네. 덩달아서 시민의 인식조차도 빠르게 변화를 해야 될 수밖에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변하니까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느린 것에 대해서 어떤 탓보다는
1: 네.
0: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거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는 그 왜 우리가 육하원칙이라는 거 말하잖아요.
1: 네.
0: 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좀 곤두세워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그러면 진짜 이제 마무리로 짧게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좀 어떻게 하자?
0: 불편을 좀 감수했으면 좋겠어요.
1: 네.
0: 불편을. 저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이 지났고 정말 끔찍했잖아요.
1: 네.
0: 너무 끔찍했잖아요.
1: 네.
0: 근데 얼마나 못했어요. 9시 이후에 가지 마. 마스크를 안 쓰고 나면 집에까지 막 가야 되고. 근데 저는 그 당시 어떤 걸 생각했냐면 이게 기후의 동참인데. 불편하고 강제하지만 강제해도 9시 넘어서 왜 이래야 돼? 라고 하지만 해야 돼. 우리를 모두를 위한 거잖아 라고 하는 우리의 그때의 마음으로 이거를 뭐 코로나와 비유하는 거는 적절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이 기후의 문제에 동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불편함과 어떤 약간 불합리 같은 느낌도 들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빠르게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감당하는 정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 좀 모두 다 잘 이렇게 헤쳐나가고 또 많이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불편을 감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는 맹소영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끝으로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의 맹소영 이사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이수진의 가야금 그리고 그 외 여러분의 연주로 바람이 머무는 언덕 듣고 계십니다. 기후와 에너지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삶으로 끌어와서 직접 행동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가는 맹소영 이사장님의 모습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 일상도 달라져갈 테니까 시민에너지협동조합에 관심을 좀 가지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어떤 추억의 매개체로 인해 혹은 그냥 뜬금없이도 가끔 누군가의 안부가 궁금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오래 연락하지 않다가 뜬금없이 안부를 묻기는 어색하기도 하고요. 지금 바쁠 시간일지도 모르는데 하고 망설이다 보면 결국 나 혼자 생각만 하고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문득 그렇게 전해지지 못하고 어딘가로 사라졌을 마음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독한 존재라는데 누군가 어딘가에서 내 생각을 해주는 이가 있었다는 것, 그 전해지지 못한 마음들만 다 전해졌어도 이 세상 고독의 반은 덜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문득 그리운 이름이 떠오른다면 오늘만큼은 용건 없는 전화 한 통 해봐도 좋겠습니다. 때마침 일요일이고 5월이기도 하니까요. 5월 10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안석선

머리 잘 동 타고 올

나고 왕을 싸고

예장 수서가 운절했니 세상.

0: 아이는 올라가고 의사또님은 내려오시는디 의사또님이 그놈을 지내놓고 가만히 서서 생각해보니 방자가 틀림없거늘. 내가 저놈을 불러 물어볼 수밖에는 없는디 저놈이 천성이 방정맞은 놈이라 내 본색을 알리고 보면 누설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아니 불러볼 수도 없고 좌우지간 불러보는 수밖에. 아나이에 저기 가는 저예야. 저놈이 힐끗 돌아보며 대답도 않고 서 있거늘. 이 자식 어른이 부르면 썩 오는 것이 도리 옳지 가만히 서서 쳐다보기는요. 방자란 놈이 남원서 어긋나기로 유명한 놈인디 의사또를 바라보니 하도 헐게 체내놓은 것이 지 마음에 더 가소롭던 것이었다. 의사또 턱 밑에 바짝 들어서며 당신 나 불렀소? 오냐 너 불렀다. 바쁘게 가는 사람 왜 부르요? 이 자식 너 어디 사느냐? 아이가 아, 그 말 물어보려고 불렀소? 예 내가 살기는 다 죽고 나 혼자 사는 데 사요. 이놈아 혼자 사는 데가 어디 있단 말이냐? 아 나만 산 게 혼자 산 거 아니오? 오 나만 남원. 오 너 남원 산단 말을 나만 산다고 하는구나. 맞았어 맞아. 아이고 당신 죽도 않고 귀신 다 되었소이. 에라 이놈 그래 너 어디 가느냐? 양반 독차전디 가요. 한양 간단 말이로구나. 아따 이 양반이 소강절 뒷문에 움막쥐고 살았는 갑네요. 아 그놈 괘씸한 놈이로고. 그래 한양엔 누구를 찾아가는고? 나 한양 묵은댁에 가요. 묵은댁이라 집시락 두터운 데도 아닐 게고 너 구간댁에 간단 말이로구나. 허허 웠다매 당신이 귀신이 아니라 귀신 잡아먹고 도깨비 똥 싸겠소?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자석이 있는가? 그래 구간댁에는 어찌하여 가느냐? 왜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 쌌소?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있어 그런다. 꼭 알아야겠소? 오냐? 그럼 내가 바쁜 게로 얼른 일러주고 가지라오. 내가 우리골 남원옥중 춘향 편지를 갖고 구간댁 이몽룡 씨를 찾아갑니다. 말 다 했은 게 나 가요잉? 예. 그 초면에 무리한 말이다마는 그 편지 잠깐 보여줄 수 없겠니? 허허 이놈 어른이 염치 없는 소려고 자빠졌네 그려. 생김새는 점잖게 생겨갖고 아 여보시오 남의 규중 편지 사연을 무슨 말을 쓴지 알고 함부로 보잔단 말이여 이놈 어른아.
1: 안숙선의 소리 춘향가 중 방자 편지 전하는 대목 함께 들으면서 5월 10일 일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풍류의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청취자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승승장군님 안녕하세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네요. 벌써 5월이에요. 대금 신하의 소리 운치 있고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종훈님 김용호 진행자님 반갑습니다. 풍류가 좋다 오랜만에 출석하여 경청하네요. 앞으로 경청 약속하면서 풍류가 좋다 인사드립니다. 아이쿠 감사의 글도 전해주셨어요. 저희도 깊은 감사의 마음 함께 전해드려요.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1028님 좋은 기회네요. 지금까지는 오진성류 피리산조를 들을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정재국 명인의 연주로 들을 수 있어서 더욱 귀하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해주셨네요. 아이고, 우리 1028님 귀한 소감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방송 때 보내주신 우리 3321님 비 오는 저녁 차분하고 분위기 있는 용우님 목소리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음악이 더욱 좋아지네요. 네, 정말 감사드려요. 풍류가 좋다 들으면서 우리 음악이 더 좋아지신다 하니까 저희도 막 신이 나네요. 더욱 정진할게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김용우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구학방송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탭 클릭하시고 풍류가 좋다 페이지 찾아오시면 다시 듣기 메뉴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날짜별로 쿵 누르시면 바로 듣기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시간 나시면 들어오셔서 편하게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잠시 후 2부에는 2부 첫 곡 맞추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아주 푸짐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2: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3: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1: 푸짐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꼭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좋은 선물 전해드릴게요. 음악 한 곡 듣고 노랫말 봄풀이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 승무 반주 음악 반상하시겠는데요. 승무는 승복을 입고 추는 불교족 색채가 강한 민속춤입니다. 긴 장삼을 이용해 추는 장삼춤과 법고를 치는 북노름, 그리고 다시 장상춤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반주 음악은 장산춤을 추는 첫 번째와 세 번째로 이어진 장산춤의 반주로 활용되고 있어요. 음악은 민속악 계열의 대풍류 음악이고요. 3연6각 편성으로 연주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반주 음악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전승이 이어진 전통 판소리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이렇게 총 다섯 바탕이죠. 하지만 옛 사설집에 사설만 남아있고 전승이 끊긴 소리까지 합치면 원래 열두 바탕의 판소리가 있었다고 알려지는데요. 이 열두 작품 중에 단순한 재미만 추구하지 않고 삼강오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감동과 교훈까지 주는 작품들이 결국 지금까지 살아남았죠. 그 중에서도 부모를 섬기는 효와 연결되는 작품이 바로 심청가인데요. 심청의 어머니 곽씨 부인은 청의를 낳자마자 산후별증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무 보는 심봉사 혼자 동네 아낙들에게 젖동량 해가며 어렵게 청의를 키우죠. 그렇게 해서 옛 7살이 된 청의는 어느 날 아버지 앞에 단정히 무릎 꿇더니 아버지 오늘부터 제가 나가 밥을 빌어 조속공양 하겠나이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깜짝 놀란 신봉사는 아가 내 아무리 공궁한들 무남 동료 너 하나를 밥을 빌어오게 하다니 당차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말리는데요. 그렇다고 물러날 청의가 아니죠. 어린 청이가 조곤조곤 아버지를 설득하는 말이 중머리 장단에 얹어진 소리대목으로 펼쳐지는데요. 아버지 듣조시오 라는 사설로 시작되는 이 대목에는 옛 이야기로 전해지는 효자, 효녀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로는 현인으로 백예 부미허고 여기에 나온 자로는 공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인데요. 백리의 부미허고란 자로가 부친 봉양을 위해 백리나 떨어진 곳에 쌀을 구해 짊어지고 온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옛 이야기 속 효자와 효녀를 차례로 언급한 심청이는 마지막으로 까마귀의 효성을 언급하는데요. 말 못하는 까마귀도 공님 저문 날에 반포지은을 할 줄 아는

0: 여기서 반포지은이란 돌이킬 반, 먹일 포, 어조사지, 은혜 은, 돌이켜 먹임으로 은혜를 갚는다는 뜻인데요. 중국 명나라의 이서진이 펴낸 봉초 강목에 의하면 까마귀는 부화한 지 60일 동안은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지만 새끼가 다 자란 후에는 먹이 사냥이 힘에 부친 어미를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까마귀를 칭하는 별칭 중에 반포조라는 이름이 있었고요. 반포지효라는 고사성어가 자식이 자란 후에 어버이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이루는 말로 쓰이게 됐죠. 이렇게 옛 7살 어린 청이가 조곤조곤 아버지를 설득하니 신봉사는 그런 말은 다 어디서 배웠느냐라고 신기해하면서도 결국 어린 딸의 지극한 효성이 못 이겨 내 뜻이 정 그렇다면 오늘 아침만 다녀오노라 하고 청이가 밥 빌러 나가는 걸 허락하게 되는데요. 이 대목을 이임내의 소리로 오늘 만나보시겠습니다.
1: 하루는 심청의 부친 앞에 단정히 꿇어앉아 아버지 오늘부터 제가 나가 밥을 빌어 초속공양 하오리다. 기특한 내 딸이야. 네 효성은 고마우나 무남동녀 너를 내보내 밥을 빈단 말이 될 법이나 할 말이냐? 오라 오라 그래 말 마라. 아버지 듣조시오.

꿈을 팔아 속죄하고 말 못하는 가마귀도 국립 청운 날에

청아, 너 지금 하는 말 다 어디서 들었느냐? 너 모친 뱃속에서 다 배워갖고 나왔느냐? 네 효성이 그럴진대는 한두 집만 다녀오너라. 심청이 거동 바람

있지. 추적 추적 그너가 부황분전 다다르면 애근이 피는 말이.

해라. 듣고 보는 부인들이 네 하니 슬퍼하리. 그릇밥 김치장을 애기 전 고흐이 주며.

나와. 단두집이 좋건지라 밥 비로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올 때 심청이 허난 말이 아까

곡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 모두 활짝 열려 있어요. 자, 그럼 먼저 1부 끝곡으로 조감용 외 여러분의 연주 김일구류 산조병주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전병훈의 소리 방아타령이었습니다. 오늘은 너무 쉬운 곡이었죠? 방아타령은 귀에 많이 익은 풍류음악이었어요. 참여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잠시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글들 소개해드릴게요.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봄놀이 가세.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승승장군님, 무슨 곡인지 모르겠네요. 혹시 꽃타령일까요? 오늘도 새로운 곡을 들어보네요. 다음 주는 어버이날도 있어서 회신곡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바로 어제 토요일 어버이날 다음 날이라 바로 선곡해서 들려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추후에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 알려드릴게요. 선정되신 분은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꼭 보내주세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풍류 사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광건순의 노래 처사가인데요. 처사가는 12가사 중에 한 곡으로 전해지는 전통 성악곡입니다. 세상 공명과 하직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둔 선비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인데요. 노래를 즐긴 향유층은 선비였고요. 주로 풍류방이나 누각, 누정과 같은 풍류 공간에서 많이 연행되었어요. 오늘은 저희 풍류가 좋다 공간에서 함께 감상하는 시간 되시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청아, 오늘도 내 덕분에 아주 맛있게 잘 먹었구나. 애비가 늘 고맙고 미안구나.
1: 아이고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오늘 밥이 맛있으시면 조금 더 드릴까요? 한 입만 더 드셔보세요.
0: 아니다 아니다, 난 충분히 먹었으니 청이 네가 한 입 더

0: 가거라.
1: 아, 그런데 아버지, 한입이라고 하시니 그 한입은 아니지만 자진 한입이 생각이 나네요. 그게 가곡의 원형을 칭하는 이름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잎사귀 이름인가 했거든요.
0: 아, 그런데 말이야, 그 아마 자진 한입이라고 불리는 음악이 또 있을 게다. 풍교사전을 한번 더 찾아보면 좋지 않겠니? 네, 오늘도 풍요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알려드렸듯이 원래 자진 한입은 가곡의 원형인 삭대엽을 우리말로 풀어쓴 것인데요. 하지만 오늘날엔 가곡의 반주음악에서 파생된 기악 연주곡들을 칭하는 이름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가곡의 여러 악곡들 중에서도 두거, 평롱, 계략, 편수대엽의 반주음악들이 관악합주곡으로 변주되어 연주돼 왔는데요. 옛날엔 잔치자리에서 상을 올릴 때 연주되는 거상악으로 궁중연회나 관아의 연향, 민간의 회가변, 장원급제 축하연회 등에서 연주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음악들을 하나의 모음곡처럼 연결해 무대용 감상음악으로 전승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모음곡을 자진 한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립 부산 국악원의 연주와 노래로 자진 한입 중 평조 두고 함께 들었습니다. 자진 한입 모음곡으로 연주되는 곡들에는요, 경풍년, 염양춘, 수령음이라는 암명으로 각각 불리면서 관악기 독주나 생소병주 등으로 한 곡씩 연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5월 10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리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어요. 마지막 곡으로 강준섭 외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민요 육자배기, 흥타령, 성주풀이, 진도아리랑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경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코나

만날 때는 웃음 붓고 헤어지며 눈물이라 차라리 찔찔찔바 머리 깎고 철로 가서 꼭 딱 최고.

전남북 논주를

상도 안동 땅에 집이 전에 난 손짓하고 봉동산에 던진 마룬 서울이 점점 자라나서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뭔가를 희망하고 기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선조들은 바로 그 마음을 비나리라는 음악에 담았습니다. 비나리를 듣다 보면 우리에게 나쁜 일은 모두 떨쳐버리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비는 축원을 해주고 있어서 기분 좋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비나리, 무언가를 빈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원근 행내 출입을 왕래할 때 동으로 가면 재수소망, 서로 가면 만고복덕, 북으로 가면 수명장수, 남으로 가시면 소원성취, 동서사방 흩어진 제복 모두 모아 만사 소원하기를 빈다 하는 기분 좋은 기원 내용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만날 수 있는 음악 비나리 듣겠습니다. 황민왕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몽상쌀 몽상 입은 이거 상쌀 거상버섯 달상이라 장인 삼촌 복채쌀 동네 방네는 불난쌀 이웃지간 회살쌀이요 도장 난 데는 실

안방을 접어들어 이벽저벽벽 판살 내 외지간에 공방살 애기 난데 삼신살 화대 밑에는 능마살 내금신 조항신 외금신 조항신

자진몰이 장단으로 부르는 고사 연불인 선고사 그리고 뒷연불인 후고사로 이루어진 음악 비나리 들으셨는데요. 치국잡기와 액풀이, 살풀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황민왕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나쁜 건 모두 떨치고 좋은 일만 일어나고 만사 소원 성취하기를 빈다 하는 내용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음악이었죠. 비나리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금요일의 생각의 향기와 같은 코너 들려드리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내드릴 전곡 감상, 저희가 이미 두 주 전부터 감상을 시작해서 오늘 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성창순의 박유전판, 강산재 심청가 준비해 놓았습니다.

네,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창순의 박유전판 강산째 심청가를 감상하는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 준비했습니다. 강산째 심청가는 철종 고종 때의 명창 박유전의 심청가를 이은 음악입니다. 박유전의 제자 정재근에게 전해줬고요. 이 음악이 다시 정재근의 조카 정응민에게 전해져서 성창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그간 두 주에 걸쳐 심청가 초합부터 심청이 물에 빠진 다음 선인들이 돌아가는 대목까지 감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들으신 음악에서 심청이가 물에 빠지자 영좌도 울고 사공도 울고 격군 화장이 모두 우는 장면 만날 수 있었고요. 장사도 좋지만 우리가 연연히 사람을 사다 이 물에다 넣고 가니 우리 후사가 잘 되겠느냐 하는 내용도 들을 수 있었죠. 그러면서 선인들이 도용도용 떠나가는 장면까지 감상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물에 빠진 심청이 그 이후의 일인데요. 수궁에 들어가는 대목부터 끝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심청이 자신이 딱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런 출천 대효를 그저 둘 리가 없죠. 옥황상제가 사해 용왕을 불러 하교하시기를 오늘 무릉촌 심학규 딸 심청이가 인당수에 들터이니 착실히 모셔드리라 이렇게 명을 해놓습니다. 용왕이 명을 받고 심소절을 잘 거두어 챙깁니다. 시녀에게 명예해서 인당수에서 심청이를 모셔오도록 했고요. 심청이는 옥교를 타고 수궁을 들어옵니다. 엄무리 장단으로 심청이가 들어오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3일에 소연하고 5일에 대연하며 극진히 봉공한다 라고 했는데요. 3일 만에 작은 잔치를 베풀고 5일 만에 큰 잔치를 베풀어서 심청이를 극진하고 성대하게 잘 대접한다 하는 내용이죠. 이후에 청인은 천상에서 내려온 옥진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옥진 부인은 바로 청이의 어머니라서 마침내 모녀가 상봉하게 됩니다. 이 부분 진양조로 노래합니다. 짧은 만남 후에 다시 모녀가 작별하고 옥황상제는 심소저가 결혼할 나이이니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서 인간의 좋은 배필을 정해주라 하는 명이 이어지는데요. 청인은 꽃봉 안에 들어가고요. 그 꽃봉이 다시 물 위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도사공에 의해 발견이 되고요. 그 꽃봉은 송천자가 화초를 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천자에게 진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청이와 송천자가 만나게 됩니다. 가끔 이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황후가 된 청이 부친을 그리워하자 황제는 각도 각 읍에 사는 맹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맹인 잔치를 열도록 하고요. 그 잔치에 심학규가 참석하게 되죠. 그 상세한 내용은 음악으로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심청이가 수궁에 들어가는 대목부터 끝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성창순의 박유전판 심청가를 성창순의 소리로 합니다.

0: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체 연주 시간 1시간 9분 4초입니다.
1: 그때야 심청이 영나 없이 딱 죽은 줄 알지. 이러한 출천 대회를 어찌 하나리 그저 들리겠느냐. 옥황 상제께서 사회 용왕을 불러 하교하시되 오늘 무릉촌 심학교 딸 심청이가 임당수에 들터이니 착실히 모셔드려라. 용왕이 수명하고 심효제를 환송할죠. 신현을 불러들여 오늘 묘시초에 심효제가 임당수에 들터이니 백여교에다 착실히 모셔오너라. 신여 분부 듣고 임당수에 내다르니 심낭자 물에 들거나. 부왕의 분부 듣고 심효제를 묘시로 왔사오니 어서 어깨에 오르시옵소서. 심효제 이 말을 듣더니 어찌 미천한 사람으로 옥교를 타오리까. 만일에 타지 아니하시면 중죄를 내리실 테니 사양치 마옵소서. 심낭자 마지 못해 그 옥교를 타고 수궁을 들어오는디 위두장얼씨고 위두장얼씨고 천상선관선녀들이 심수제를 보량으로 태글전학을 타고 안기생은 구름 타고 척송자 각을 타 강선홍 사자 타고 청이 동자 황희동자 쌍쌍하게 모셨네. 얼궁 황암하고선여 남악부인 팔선녀를 좌구로 모셨나니 궁악을 갖추고 올지 왕현진의 봉필에 니나니나나나 각처사 족장고 뜨대로 궁짜구 장사방 옥통소리 뜨뜨라리로 석연자 검은고 둥둥둥둥 해상의 해금이며 수궁이 진동은나 흉그리기 왕허니 등왕이 요지려 지버리니 와자허니 사육이 반공이라 수궁 대화를 응청 상제 삼각이오 고언니 수상은 비수궁이 오보여라 산후술려무 배우 한쌍 황체도 찬란하구나. 주잔을 드릴 적어 세상 음식이 아니라 유리잔 호박병에 천일주 가득 담고 한가군데 삼천백들을 덩그럽게 괴었으니 세상에 못 본 바라 3일은 소야 흐르고 5일은 대전험 극제조 풍공은 나 하루 난 천상에서 옥진 부인이 내려오는디 이 부인은 뒤신고 하니 세상에 심학교 안에 곽시로다. 심효제 수궁 들어온 줄 알고 모녀 상봉 차로 하강하시는디 오색 재단을 옥길이는 가득 실고 벽도 화단계 화는 사면에 버려 꽂고 청학 배가 그 전대 서서 수궁은 내려올지 용왕도 황급하여 운전으 폐외글지 부인이 들어와 심청포 반기어요 화랑 뛰어 달려들어 심청 손으로 부여잡고 네가 나를 모르리라 나는 세상에서 떠나거든 확실하다 그간 십여 년으로 너 부친 마이들을 거스리라 나는 죽어 귀대에

0: 왔노라. 인보섭 생긴 것이 어찌 아니 내 딸이랴. 귀와 목이 후여웠으니 또 부친 분명하라. 뒷마을 귀덕음이 콩으로이 갚을거나. 너 낳은 7일 만에 세상을 떠나 쓰지 15년 고생이야. 어찌다 말할 수냐. 침창이 그제야 모친인 줄 짐작하고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는 나를 낳고 처치라는 세상을 떠나신 후 안 못 보는 아버지는 동양전 얻어 매겨 15세가 되었으나 부친 눈을 때려 하고 삼백성 봄이 팔려 이곳에 들어와 어머니를 만나오니 이럴 줄 알았으면 나오던 나를 부친 주는 이 말씀 보여주었으며 날 보내고 서른 마음 지극으로 올 텐데 내려오신 아버지는 니를 믿고 사오리까. 부인도 울며 하는 말이 너나 세상을 다시 나가 너 부친 다시 만나 만족농 누르며 사출기를 하리 있으리라. 강한전 봤던 일이 직분이 허다하여 오래 쉬지 어려라. 요량 소리가 옛날 저 오색 재우는 오르라가리. 심요제 모친 따라 갈 수도 없고 가는 곳만 우두머지 바라보며 못녀 작별이 또대로 하고 있노라.
1: 옥황 상제께서 사회 영향을 또다시 불하교시되 심효제 방령이 늦어가니 어서 인간으로 환송하되 좋은 배필을 청하여 주라. 용왕이 수명하고 심효제를 환송할 적 꽃 한 봉을 좋아있게 만들어 그 가운데 심효제를 모시고 양대 선녀로 시위하여 초석지공과 찬수봄절 금주보패를 많이 싣고 용왕과 신녀들 작별하고 돌아서니 이난 곧 임당수라. 용왕의 좋아한지라 바람이 분들 요동하며 비가 온들 처질소냐. 주야로 둥둥실 떠 있을죠. 그때야 남경 같은 선인들이 억시 만금 퇴를 내어 본국으로 돌아와 임당수를 당도하니 심효제 효행이 어련히 감동되는지라. 재물을 정히 차려놓고 심효제 언덕을 위로하는디 그걸 두리둥둥 울리면서 슬픈 말로 제지낼 제 넋이야 넋이로다 이놈.

인당수 제수대신 신당장은 덕수로나 덕세라도 오셨고 많이 흠약을 얻어서 재물을 물에 불고 눈물 씻고 말아보니 무엇이 또 있난디 세상에 못 본 바라 토사웅하는 말이 저것이 무엇이냐 저것이 금이냐 금이란 말씀 당치 않소 예 날 진병이가 범하부를 잡으려고 황금 사망근에 초진 중에 흩었으니 금이 어디 그대 어디일까 그러면 그게 옥이냐 옥이란 말이 당치 않소 옥출 공간아 여도가 저기 쏘니까 그러면 그게 해당화냐 해당화란 말이 당치 않소 명사 심지 아주든 해당화 아주되고일까 그러면 무엇이냐 가까이 가서 보자 위계라 위계라 저라 저라 어기야 튀어 가까이 가서 보니 행취 진동하고 어색 세워져가졌구나 대체 가까이 가서 보니 꽃단봉이 떠 있구나 배에다 건져놓고 보니 크기가 수레 같고 행취 진동구나 본국으로 돌아와 허다히 남은 재물 각기 분지할죠 도선주는 무슨 마음인지 재물을 마다오고 그 꽃봉을 차지하여 저희 집 후원에 두었구나. 그때요 송천자께서는 황후호련 붕하시는 납벽이 뜻이 없고 세상의 기화요추를 구하여 황극전 너른뜰에 여기저기 심어두고 초속으로 화초를 구경하는 뒤 이것이 화초타령이었다. 화초도 많고 많다 바로를 부용하군 야령 만당 추수 홍연아 명부도 홍구링홍 소식 천천한대와 진시유량 거진한 불구가 있다고 복성꽃 구월호일 용사는 소축생 국화꽃 삼천제자를 홍두르는 추풍은행꽃 기화반지 불게 무르니 장신문전대꽃이 전태산들어간 영명계 자기야기요 언정 부지 이별은 지옥 장문전행도와 적국 하늘 문지기야 체열을 하던 두견화 이환노와 경관화 홍곡 백곡 사계화 통원들이 별신춘 먹던 누리가 행화초 월중단계 무산병 달가운데 개수나무 백일옥령산호 백절쭉 진달아 난초파초금이야지야 감가유자 성누릉당 등어보도 마루가름 대초각색 화초 가진 행과 저구로 심었는데 향풍의 군

도선주가 천자께서 화초를 구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임당

트에 떴던 꽃봉을 어전에 진상하니 황제 보시고 세상에서는 못 본 꽃이로다. 선인을 입시하여 무창태수를 봉하였거다. 그 꽃을 후궁 화계상에 심어놓으니 전자 이 꽃 반기여겨 뾰지 벽도화를 동방세다운 얘가 삼천년이 못다더니 벽도화도 아니오 극락세계 연화꽃이 떨어져 해상극도 화난디 그 꽃 이름은 강선화라 지으시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할 때 심신이 황홀해요. 화계상의 권인한데 뜻밖의 강선화 벌어지며 소녀 둘이서의 가을을 천재하고 여겨 너희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선녀 예호 여자오대 남해중궁 신녀로서 심여절을 모시고 세상에 나왔다가 불유천안을 봄하여 싸우니 황곡무지오이다 인혼 불견 간 곳이 없다. 대체 대강 연유를 탐문한 바 세상에 심효제라. 궁녀로 씨 별궁으로 모신지라. 이튿날 저의 끝에 만조 벽관을 불러놓고 간방 꽃봉 사연을 말씀하시니 궁모 없음을 하나님이 아옵시고 인도하심이니 천엽을 치며 반수기양이라 인연으로 정하소서. 그 말이 옳다하고 대번 그날 태기러니 오로일 갑자시라. 심항우 입궁 후에 연년이 풍년이오 가가호호 태평이라. 그때여 심항우는 부귀는 극진으나 다만 부친 생각뿐이로다. 옥난간에 빗겨 앉어 주어

산호 주려 저들째

기러기 불러 말을 한다. 오느냐 저기로가 소중한 밖에 그 상을 표를 적어주 않던 기러기냐 도하둥을 가거들라 불쌍구.

편지를 쓰랴 할때 한자 쓰고 눈물 짓고 두자 쓰고 한수 흐흐흠 신이 글자가 부터고 숨어고 흐흐흐요 어느가 오자이 기

0: 황제, 내궁에 들어와 보니 수색이 많면은이 무슨 근심이 있나니까.
1: 그렇지.
0: 솔토지민이 막비왕토라. 세상에 불쌍한 건 맹인이라. 천지 일어를 못 보니 척포지 한을 풀어주심이 신첩우원이로소이다. 황제 칭찬하시되 국무지도 캥이오. 대번 그냥 그날부터 맹인 잔치를 여시는디 각도각업으로 행관하시되 대소인민간의 맹인잔치 참여하게 하되 만일에 빠진 맹인이 있으면 그곳 수령을 본고 파직하리라. 이렇듯 각처에 전령하여 놓으니 어명인지라 지어 애기봉사까지도 잔치 참여하게 되었거든. 그때요 신봉사는 모진 목숨이 죽지도 않고 근근토생 지내갈죠. 무롱전 승상부인이 심효제 효행에 감동되자 망사대기 여태다 탈오비를 세운단디 비문에 허였으되 지우 놓친 평생 한우요 살신승여 행성거라 전파 말이 행신교 허니 감춘여전 환불기라 비문을 하여 세워놓으니 오고 가는 행인들이 뒤에 아니에 슬퍼라 신봉사도 딸 생각이 나거든요. 집백막대 흩어지고 터듬너듬 찾아와서 비문을 안고 우더니라 또 신봉사 마음이 살랑어요. 집백막대 흩어고 짚고 타루비를 찾아가서 아이고 내 자식.

나는 무엇인 목숨?

0: 지둥글 지둥글며 머리도 짧고 가상 광광 두 발을 올려 난 이제 서지를 가르치려고라. 낮이면 강도에 나가서 울고 밤이면 집에 돌아와 울고 울며 불며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눈가시 모두 휘어졌던 갑더라. 어떻게 많이 울며 불며 그냥 세월을 보내는디?
1: 눈가시 조개졌디야 그렇구나.
0: 마침 본천에 묘한 여인네가 사는디 호가 뺑파겄다. 신봉사가 딸 덕분에 전국간이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웃 사람도 알지 않게 자원 출가했겄다. 이 여인 내가 어떻게 군인석이 그냥 말도 못하게 그렇게 입주정 머리가 굳던지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던가 보더라.
1: 처먹는 속이.
0: 그 불쌍한 신봉사 가산을 꼭 먹성줄로만 탕진을 하는디 행실이 꼭 이러겄다.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떡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양식 주고 술 사 먹고 살 빼주고 고기 사 먹고 이웃집에 밥 부치기 통인 잡고 욕 자르고 초군들과 싸워먹이 잠자면 이갈기와 배 긁고 발목 떨고 한밤중 우르물고 오고 가는 행인 다려 담배 달라 신라나기 헬끄덤은 헬끄덤은 힐끄덤은 삐죽음은 삐죽어고 삐죽음은 삐죽어고 술 잘 먹고 정자 밑에 낮잠 자기 남의 혼인 허량으로 단단히 믿었는디 해담을 자르기와 신부신랑 잠자는 가만 문 앞에 들어서며 봉창의 입을 대고 보리야

나무 칼로 귀를 싹 펴가도 모르게 되었던가 보더라. 하루 난 신봉사가 돈께 손을 넣어보니 엽전 한 푼 없지. 옆엔 봐. 돈께 엽전 한 푼이 없으니 어찌 된 일이오? 아이고, 영감도 철학의 외정은 살림 속을 몰라. 아, 영감들이 나고 술 사고 담배 사고 고기 사고 떡 사오고 뭐 이리저리 헌 돈이 그 돈이 그 돈이 이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오. 술 담배 고기 많이 사다 주더라. 개집 먹은 거 쥐 먹은 거라더니 할 수 있나. 하루날 관가에서 부림이 있어 신봉사 들어간 즉 황성서 맹인잔치를 배설하였는디 대소인님 간에 그 맹인잔치에 참여하려면은 그골 수령은 봉고 바지 건다고 하니 어서 그 표 올라가라고 노수까지 후에 주었겄다. 신봉사 노수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와. 여섯 뺑 봐. 관과일을 들어간 즉 황성선 맹인잔치를 연다는데 만일에 그 잔치에 불참을 하면 중재를 면치 못한다네. 그 노수까지 후에 주되 어서 차비를 차려서 올라가세. 이에 뱃내가 노수까지 챙길 작정으로. 네. 여보 영감, 옆일 종부라니 천리라도 말리라도 영감 따라가지 어느 놈 따라갈 놈 있어? 그렇지, 다 봐도 우리 뺑파 같은 사람은 없더라. 열려다 열려, 암 백녀지. 행장을 챙겨지고 이고 막상 도화동을 떠나자니 섭섭하겠다. 그렇지.

뭐냐? 오이가리노! 오이가리 황송철을 오이가리 겨자룡어월강어다 정천마랑 이끄들 몇날이수로 가렸마는 안무 보는 눈에 다리로 면허를 거울었어 황성을 탈거나 여보소 뺑덕이네 예 길소리나 좀 매겨주소 다리 아파 못 가겠네 뺑덕이네가 길소리를 맞는디 어디서 들었다는지 경상도 매나리째 전라도 소리를 반반 매겨갔다 월가리노 우유로 갈 거나 월가리노 우유로 갈 거나 날개도 진하기나 되면 소르르르르르 벌을 날아 이 날이새로 가련마는 안목부는 봉사가장 달리고 면나를 고르소 황성을 갈거나 일색이다 일색이요 우리 뺑덕이가 일색이요 일로 다시 올라가다 일모가 되니 주막에 들어 잠자를 주고 그때여 뺑덕이네는 근처 사는 황봉사와 등이 마저 신봉사를 잠들여놓고 밤중 토막을 하였는데 신봉사는 아무런 줄을 모르고 첫 새벽에 일어나서 뺑덕이네를 찾는구나 신봉사 새벽쯤 잠이 깨요 여서 뺑파 뺑파 호호이. 온율 삼복더위란 낮에는 더워서 갈 수 없고 새벽길로 한 4, 50미 쳐야 할디 뺑파 아무리 부른들 도망간 옆에 내가 대답을 읽었느냐 신봉사 그제야 겁이 왈칵 나 여보 주인 거호 우리 마누라 안에 들어갔소? 아니요 어젯밤 어느 봉사님과 밤길 지신다고 벌써 떠났소 무엇이었죠? 아니 그럼 쥐녀석이 돼가지고 이사 그런 말을요? 아 그 봉사님과 내외간인 줄 알았지 신봉사님과 내외간인 줄 알았소? 그놈 그러겄다 아이고 인연 갔구나 허허 허하 뱅독이 내가 갔네 그리워 야유천에

나가요 년에 너 그럴 줄래 몰랐다. 아사라, 내가 바로 시래비 아들 놈이지. 현철아 씨, 곽 씨도 죽고 살고 조아리 씨한테요 내 딸 청해도 생죽음을 당했는데 지금까지 여를 생각하는 내가 미친 놈이로구나. 에라이 호랭이나 바싹 깨물어가려. 신봉사 할 일 없어. 주인에게 작별하고 주막 밖을 나섰더니 그래도 생각나서 뱅덕이네 뱅덕이네 덕이네 덕이네 덕이네 뱅덕이네 내 아이고 천에 아그 무정은 사람 눈뜬 가장 배반기도 사람 최고는 못할 텐데 너도 날 버리고 네가 어제 잘 될 수 없냐 세서방 따라서 살까 그래 바람만 불어두고 뱅덕이네가 의심을 하고 새만 퍼라 날아가도 뱅덕이네가 의심을 하네

말이지. 이 골머리 주르르르 저 골머리 꼴꼴 열이 열두 골머리 한토로 합수쳤다 전방자 치방야 얼떡적 구비여 방울이 벗금여 건난 평풍선에다 마주 깡과 마주 세려 서주 울렁걸 주었다 나간다 이런 경지가 또 있나 신봉사 좋아라 물소리 듣고 반긴다 목욕을 허량으로 상하읍을 헐헐 벗어 집행이로 눌러놓고 더듬더듬 들어가 물에 붕덩 들어앉으면 애 시원하고 잔이 좋다 물 한 주먹을 덮방 지어드영 줄도 꿀꿀 튀고 또 한 주먹 덮방 지어 등등이도 문질며 애 시원하고 잔이 좋다 삼가산놀이야 선득 이어서 시원하며 동해주소를 다 마신들 이어서 시원할 거나 아쉬워 좋구나 지마자 좋네 퉁망퉁벙 열시오 이렇게 목욕을 시원히 하고 나와서 보니 어떤 무상한 도적놈이 신봉사 의관 행장을 싹 가져가 버렸거든 신봉사 기가 막혀 우두가도 못 오고 또 한바탕 서름으로 우는디 아이고 아이고 내 신

양반이라 두 손으로 앞가리고 내 앞에 부인네 오거든 돌아서서 가시오. 나 벗었소. 뜻밖의 관자가 내려는디 에이지루 에이지루 아. 신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옳다 되었다. 관은 민지부모라 했으니 내 억지나 좀 써버리라. 두 손으로 앞가리고 겸겸 들어가며 아리오라 아리오라 급창 아리오라 황성가는 백할자로 아리오라. 행차가 머물더니 어디 사는 소경이며 옷은 어짜여 벗었으며 무슨 말을 하려는고. 이제 소명이 아리리다 예 소명이 아리리다 소명이 사옵길란 황주 도하동 사옵난디 황성잔치 가는 길에 하도 날이 더우기로 목욕을 하고 나와보니 의관 행장이 없으려 찾아주고 가시던지 한불 내주어 가시던지 별반 처분을 하옵소서. 적선이가 필요하게 되라고 줬으니 태수장덕 태그설려. 태수 이 말 들으시고 신봉사를 가긍히 여겨 의관 행장을 내어 주었겄다. 신봉사 주하라고 악은 무상한 도적놈이 담뱃대까지 가져가서 온 일을 어찌하오리까. 태수 허허 웃고 담뱃대까지 내어 주었겄다. 신봉사 백배 사례 하직하고 녹수정을 건넌 낙수교를 지내 한 곳을 당도하니 여러 여인네들이 방아를 찢느라고 야단이었다. 한 여인네가 신봉사를 보고 조롱을 하는디 근래 봉사들 한식에 추두고 저 봉사도 항상 맹인잔치 가지매 거 이리와 방아를 좀 찢어주고 가제. 방아를 공여원이 찢어줘. 아 방아만 찢어주면 고기 반찬에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담배도 한 모금 주지라잉. 그거 참 실없이 여러 가지 거 준다. 그럽시다. 일포식도 제술하고 그 방아를 한번 찧어보죠. 그나 여보시오 부인네들 막누이 가라 했으니 방아를 찢더라도 선소리를 마주감이 찧읍시다. 그럽시다 하고 방아를 찢는디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딸 그등등 잘 찢는다. 어유와 방아요 태고라 천황신은 이 목덕으로 하였으니 낭기가 내 중 알소나. 어유와 방아요 유소 세구목에서 이 낭기로 집지셨나. 어유 와방아요 옥배롱한테 돌던가 가르도 어려 잠이 질렀구나. 어유 와방아요 날 그덩덩 잘 짓는다. 어유 와방아요 머리 들어

양은 춤을 알게 둔 소를 넣은 거가 아유 아깡하여 길고 가른 허리를 보니 조왕궁의 허리를 든가 아유

0: 한컵인데 하물며 맹이 전체도 없는지라 우리도 태평성 때 방아타령을 허주부대 어유와 방아요 그등등 잘 찢는다 아유가 방아요
1: 여보시오 봉사님 아 방아를 이렇게 찢다가는 몇 날이 될지 모르겠어 그럼 자주 찢읍시다
0: 아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고소하구나 깨방아 찐득찐득 찰떡방아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 어유와 방아요 만첩청산에 들어가 기르고 거든 소를 비어의 방아를 놓았는가 어유와 방아요 방아만이 형용분이 사람을 피행던가 두 다리를 쭉 벌구나 어유와 방아요 한 다리 올려댔고 한 다리 내려댔고 오리랑 때리랑 어느 저 이상하고도 맹랑하다 어유와 방아요 방성철직하는 길에 방아 찍기도 재미로운 어유와 방아요 덜그덩덩덩 잘 찢는 어유와 방아요 보리살도 무려 푸도받고 길이라고 우리 방아꾼 대중 부르자 어유와 방아요 덜그덩덩덩 잘 찢는 어유와 방아요 고수하구나 개방아 진득진득 찰떡방 어유와 방아요 재채기 난다 고추방아 어유와 방아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날 그덩덩 잘 찢는다 점심

이렇듯 방아 찢고 점심밥을 잘 얻어먹고 황성길을 그렁저렁 당도하니 어떠한 여인이 신봉사를 소상각자로 찾거나 신봉사 괴히 여겨 그 참 이상한 일이다. 이곳에서는 나를 알리만 모는디 여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 석반을 든든히 먹은 후에 그 여인이 다시 나와 여보시오 봉사님 내 당에서 신봉사를 찾사오니 나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사이다. 아니 왜 이러시오? 나는 봉사만 되었지 독경도 못하는 봉사요. 그 혹택에 우단이소? 아니올시다. 내 당에서 찾사오니 어서 들어가사이다. 신봉사 마지못해 그 여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니 어떠한 부인이 좌를 주며 하는 말이 그 무지니 허는 말이 소년은 난가이죠 나도 어려서 부모 일찍 기색하고 복수를 배웠기로 평생 그려야지라 25세의 길을 있는데 금년 25세일 뿐더러 한밤에 꿈을 꾸니 하늘에 해늘에 떨어져 무릎 잠겨 보이기로 심심

처바르지만 않으시면 평생 한이 없겠네다. 신봉사 속으로는 좋으나 어디 그럴 수가 있어. 내게는 천부당 만부당이요. 그날 밤 어찌되었든지 동방화척의 호전몽을 꾸었겠다. 신봉사 새벽쯤 잠이 깨어 수심개어 하는 말이, 여보시오 안시맹인, 간밤에 묘한 꿈을 꾸었소. 내가 불 속으로 들어가 보이고 가죽을 벗겨 북을 메어 보이고 낙엽이 떨어져 뿌리를 덮어 보이니 나 죽을 꿈 아니오. 안시맹인 이 말 듣고 해몽을

0: 보세요. 낙엽이 큐느니 자녀를 가봅니다. 그 꿈 잔이 좋소이다. 어? 오늘 권례에 들어가시면 좋은 경험이 있으리라.
1: 해몽 잘했다.
0: 아니 자녀를 가봉이라니. 내게는 천부당 만부당이지. 뜻밖의 어전사령이 나오나. 어전사령이 나오나. 다니며 해라다 외는 소리 원근 사원단이 땅그릇 들인다. 그때여 심황후 맹인잔치를 열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부친이 아니 들어오니 슬피 탄식우는 말이 이제 안지를 배설키는 부친 상봉 어쨌더니 우리 집이 모두 신고 내가 청여가 시고 애통타가 이 세상을 떠나셨나. 부처님의 영금으로 완연히 눈알을 떠 맹인 출발이셨나. 오늘 잔치

이렇듯 슬피 탄식하시다가 예부상서를 또다시 불하교시되 오늘 또 봉사 거주를 낱낱이 기록하여 차차 호송하되 만일에 도화동 신명인이 계시거든 별궁 안으로 모셔오너라. 예부상서 분부 듣고 대체 봉사 전고를 하는디 차차차차 불러나가다가 저기 한 구석에 앉은 봉사 앞에 가서 더 묻는 말이 여보시오 당신 성명이 무엇이오? 예 나는 심학교요 월탄신명인 여기 계시다 하더니 어서 안으로 들어갑시다. 아니 왜 이러시오? 위에서 상을 내리실지 벌을 내리실지는 모르나 신명인이 계시거든 별궁 아래로 모셔오라 했으니 나와 거쳐서 들어갑시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놈 용케 잘 죽으러 왔다.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디 이 잔치를 배설키는 천하명인 만자 중 나를 잡아 죽이를 하고 해설을 전 것이로구나. 얘라 한번 죽게 두번 죽거냐. 내 집행이 잡으시오 들어갑시다. 신봉사를 모시고 별궁 안으로 들어가 신명이 데려가였소. 심황후 부친을 살펴볼제 백수풍신 늙은 현용 슬픈 근심 가득한 게 부친 얼굴이

은허나 또한 산후주름이 앞을 가려 자서히 보이지 아니하니 희망 우푼부 허시되 그 봉사 거주를 묻고 처자가 있나 물어보아라. 신봉사 처자 말을 듣더니만은

상주토 하두기 고토고 숙명원심학교여 을총년 정월따르 산후경으로 상처고 우미룬 달자식을 강보다 싸서 안고 이집 자식을 다니면서 동양처서로 덤벼겨 개우 길런데요 15세가 되었는데 교행이 출천해 눈알 띈다고 남녀장사 손님들께 300석의 몸이 팔려 인당수 재숙으로 죽으러 간 지 3년이요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팔아먹은 놈을 살려 두 쓸데있소 비속하고 다른 칼로 당자고 목숨을 끌어주 제 마음 보지 말고 또 살아 우주를 막 갖춰버려 보선 말로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깜짝 놀래 아버지란 누가 날들 아버지요 누가 날들 아버지요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소 뭐 남동력에 떠나라 물에 빠져 죽은 제가 우금 3년인데

어떠셨소? 임당수 봉당 죽어 빠져 죽던 정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어서 어서 눈을 떠서 저라고 배보 없소서. 진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 거라. 아니 청이라니, 에이 청이라니 이것이 웬 말이냐. 내가 지금 죽어 사고 그걸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정이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더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어디 내 딸이면 뭐지.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아이고 답답해라. 두 눈을 끔적끔적 하더니만은 눈을 번쩍 떴구나. 신봉사가 눈 뜬 짐에 여러 봉사들도 그 훈짐에 눈을 뜨는디. 만자맹이냐 눈을 뜬다. 어떻게 눈을 뜨는 거 허니는 전라도 순창 담양 세갈무 뛰는 소리라 쫙쫙 하더니만은

잔치에 먼저 나와 참여하고 딸의 간병인들도 저희 집에서 눈을 뜨고 미처 당동무담이 중로에서 눈을 뜨고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서서 뜨고 앉아 뜨고 싫어 없이 뜨고 어이 뜨고 화내다 뜨고 울다 뜨고 웃다 뜨고 또 푸느라고 뜨고 시원히 뜨고 앉아 노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졸다 번듯 뜨고 지흐고 비워주소까지 일생 눈을 떠서고 광명천주가 되었구나. 신봉사가 정신을 차려 궁안을 살펴보니 실모금관 황후로의 딸이라니 딸인 줄 알지 전우불견 처민이라. 가만히 살펴보더니 옳지 인제 알겠구나. 내가 인제 알겠구나. 갑자 4월 초파이랴 꿈속에 보던 얼굴 반영한데 딸이라. 죽은 딸을 다시 보니 인도 한 생을 하였는가. 내가 죽었고서 따라왔느냐. 이것이 꿈이냐 이것 생신이냐. 생실 분별을 못하겠네. 나도 어제까지 맹인들로 지팽이를 입고 다니면 어디로 갈 줄을 아느냐 올 줄을 아느냐. 나도 오늘부터 새 세상이 되었으니 지팽이들도 고생 많이 하였다. 이제는 너도 너 갈 대로 잘 가 그래. 내 던지고 알시구나 알시구나 좋은 데 지워라 졸시고 알시구나 잘시고 자자자자시오. 어둡다 눈을 뜨고 보니 황송궁궐이 웬일이며 궁안을 살펴보니 장해 말해 바운먼길에 인당수 좋은 몸이 한세상 황후되기 천천 만반 뜻밖이라 알시구나 열시오. 어두 침침 빈방 안으로 불 켠 듯이 반갑고 산양수 큰 싸움 좌롱 본 듯이 반갑네. 흥진 비례 고쟁 없네 널로 두고 이르니가 얼씨구나 절시오. 여러 봉사들도 좋아하라고 정말 좋냐 눈인다 알시오나 알시오나 알시오나 좋구나 좋아하자 좋네 알시오나 절시오. 이득이 뒤덜기냐 심하고 폐하고 턱이라. 대구 중세절 이후로 봉산 눈 떴단 말 처음이로구나 알시구나 절시오. 송천자 폐하도 만만세 심황후 폐하도 만만세 부엉군도 만만세 여러 귀비님도 만만세 오늘 오신 손님도 만만세 천천 만만세를 이렇게 그냥 황극전이 춤으로 그냥 바다가 됐던가 보더라. 이렇게 춤을 추고 경사수라 야단이 났을 적에 어떤 봉사나 눈 못 뜨고

한구세가 우두머니 울고 섰거나 심항우 분부허시되 지어 비금주수까지도 모두 눈을 떴는디 어찌하여 저 봉사는 눈을 못 뜨는고? 그때요 황봉사가 뺑대기네 유인한 죄로 눈을 못 뜨고 그 자리에 엎드러지며 내 죄상을 아뢰리다. 내 죄상을 아뢰리라. 신부원군 행차시어 뺑덕이란 여인을 앞세우고 오시다가 주막에 들어 잠잘뜨 그 여인 유인하야 밤중 도박을 하였는데 그날 밤 오경시에 신부안군 오시라는 소리에 과자 사부쳤어. 명찬이 아신바라 여태 눈을 못 떴으니 이런 천하 몹쓸 놈을 살려도 쓸데소. 당장 목숨을 끌어줘. 심항우 이 말 들으시고 인수무가료 개주기선이라. 네가 네 죄를 아는 거로 시 살리노라. 어서 눈을 뜨라. 대체 그제 황봉사가 눈을 뜨는 뒤 마치 총놓기 좋을 만하게 한 눈만 떴구나. 이런 일을 보더라도 적선지가우 필요 여경이요 저각지가우 필요 여학이라 어찌 천도가 없을 수냐. 그때 저 신생모는 부엉구를 봉하시고 안신병인 교지를 내려 정열부위를 봉하시고 부릉촌승상 부인은 별급상사하시고 그 아들은 책품을 도도와 예부상서시키시고 화주승을 불러오려 당사

세여그럼 세순이 천천 만만세를 누리더라. 화자로 소년 있네 인간 백

성창순의 박유전판 심청가 중에서 심청이가 수궁에 들어가는 대목부터 끝까지 들으셨는데요. 성창순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전체 1시간 9분 4초 동안 듣고 오셨습니다. 끝부분에서 그간 발생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상과 벌을 내리는데요. 뺑덕어미와 눈이 맞아 도망간 황봉사 기억나시죠? 황봉사는 마치 총 놓기 좋을 만하게, 총 쏘기 좋을 만하게죠. 한쪽 눈만 떴습니다. 그러면서 적선지가의 필유 여경이요, 저각지가의 필유 여왕이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또 끝부분에서 어중몰이 장단으로 나머지 사람들에게 상을 내리는 내용이 이어졌죠. 심생원은 부원근을 봉하시고 안심행인 교지를 내려서 정열 부인을 봉하시고 무릉촌 승상 부인과 그 아들 또 화주승 전먹이던 부인들 귀덕어미 도화동 백성들에게도 고르게 상을 내립니다. 마무리 부분 어화 여러 소년님네 인간의 백행 근본 충효밖에 또 있느냐 그 뒤야 뉘 알쏘냐 더질더질 이렇게 심청가 마무리됐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에서 지난 3

3주에 걸쳐 성창순의 박유전판 심청가 전체 감상하셨습니다. 성창순 명창은 심청가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보유자로 인정을 받으셨는데요. 정흥민 명창을 스승으로 모시고자 벽촌을 찾아가서 스승의 병을 간호하면서 심청가를 익혀서 이렇게 오늘날에 박유전판 심청가가 제대로 전승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보영 선생께서 성창순 명창을 일러 강산재 판소리 전승의 대들보 구실을 하고 있다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학구적인 자세로 소리를 배우셨던 성창순 명창의 그 노력과 실력을 평가하신 거겠죠. 성창순은 스승이 타계하신 후에도 김명환, 정권진, 성우양 등 여러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더 깊이 심청가를 연구하셨고요. 바로 그 결과 깊은 예술성을 지닌 성창순 명창의 심청가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김영재류 산조 합주입니다. 오늘 젊은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연주로 들어보실 텐데요. 남성훈의 아쟁, 오은수의 가야금, 강규님의 검은고, 우석균의 대금, 남정훈의 피리, 소윤선의 해금, 김명준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젊은 연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김영재류 산조 합주였습니다. 남성훈의 아쟁, 오은수의 가야금, 강규님의 검은고, 우석균의 대금, 남정훈의 피리, 소윤선의 해금, 김명준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경기민요 매화타령 듣겠습니다. 매화타령은 12작가의 하나 달거리 끝부분에도 나오는 노래인데요. 매화타령 하나로 독립시켜 불러도 좋은 음악이라서 따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경기민요 매화타령 듣겠습니다.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기민요 태평가 들으셨고요. 앞서서는 경기민요 매화타령 감상하셨습니다. 국가무용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뒤에 들으신 태평가는 신민요에 해당하죠.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는데요. 1935년에는 태평년이란 이름으로 나왔고요. 당시에 강나머리 작사 정사인이 작곡했던 음악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휴식은 창의적인 머리를 만들어준다고 하죠. 질 좋은 휴식을 취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데요. 5월의 일요일이라서 더욱 멋진 휴식

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연 속에 그저 가만히 있어도 좋고요. 음악 감상이나 영화 감상, 책 읽기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일 하시면서 이 좋은 휴일 보내시면 좋겠네요.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전통 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쾌청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나라 만렵 유한호 삼국 시절에 황실이 유약하고 군도 병기헌디 간용허다 조명덕은 천자를 자칭하야 천하를 엿보았고 범남타 손종모는 강하의 흠고 믿고 제업을 맹심하며 창의할사 유현덕은 종사를 돌아보아 혈성으로 구치허니 중간이 공리보고 정종이 삼분할지 모사는 운집이오 명장은 봉기로다. 북이 모사 정욱 순욱 순문약이며 동호 모사 노속장소 제갈근과 경천이지 무궁조와 잘긴드라니 허리. 그때의 한나라 유황숙은 관공 장비와 더불어 도원에서 의형제 결의를 하는데 도원이 어대인고 한나라 닥현이라 누상초

아침 노래 물 들었다. 재단을 살펴보니 금주를 둘러치고 백마잡어 재지내며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음행을 정하노니 유현덕으로 장영 삼고 관운장은 중형이요 장익덕 아우대야 몸은 비록 3인이나 마음은 한 가지라 유관장구 용제는 같은 년월 한날 한시에 죽기로 선명야하고 피 끓는 구국 중심

말이 부르나야 풍진이 댓글로다 황건적을 평나노니 동탄이 일어나고 동탄다노를 평정하니 이과기 나노를 짓고 이과걸 평정원호 난세가농 조화반론 협천자 행포하고 해간자염 손중본원 강동을 응고하야 북극강 이거를 자랑한다. 그때야 유관장은 3인이 결심하여 한실을 회복하여 적군과 분투하나 장중에 모사 없어 주야로 한할 적에 뜻밖의 서서가 떠나며 공명을 천거하되 전무 후무 제갈 공명 와룡강의 봉룡이요 초당에 깊이 묻혀 상통 젊은 하달질이 구궁팔계 둥갑장신을 충중에 품었으니 극만고지 인재이요 초인간의 철이니라. 이렇듯 말을 하니 유현덕 반기 여겨 관장과 와룡강을 찾아갈지 당당한 현주는 신장은 발처이기요 얼굴은 관옥 같고 자고 기하며 수수과술영이라 정놈바상에 앞서시고 뒤에 또한 장군의 일을 보니 진정은 고척이나 두고 봉인운 삼각소 정용도 빗겨들고 척톰바상에 뚜려 분명하고 그 뒤에 또한 사람의 인을 보니 신장은 팔척 어천이요 얼굴이 검고 제비턱 쌍골이 눈에 장창을 눈 위에 번뜩 떨고 새 몸바상에 당당히 높이 앉아 산악을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강돈이 경계무공 그이호

불가니 평탄하고 인부대의 우성이라 나건 상치하고 송주건 거치로다 삼벽부용을 구름 속에 잠겨있고 장송은 천고절 푸른 빛을 띄어서라 지문에 다다라 문어를 꼬다리며 동자야 선생님 개 없시냐 동자 나와 여짜오대 선생 개 없어 영주의 석관음과 박릉의 초주평 연암의 맹공이며 매일 소로 보시되야 강호의 배 띄우고 선유타가 임간의 바돌뒤로 나가신 지 오래이다 현덕이 이런 말이 선생님이 오시거든 한종실 유황수기가 배로 왔더라고 잊지 말고 여쭈어라 동자 다려 부탁하고 신야로 돌아와 일삭이 넘은 후에 두 번 다시 찾아가서도 못 만나고 광음이 여류하여 수삼작 지낸 후에 3일 목욕 재개하고 전운 옥백으로 예물을 갖추어 관장과 삼고초리를 찾아갈지 남양용종 당도허여 시문을 두다리니 동자 나오거날 선생님 개 없시냐

현덕이 반기여겸 관공 장비를 문 밖에 세워두고 완완히 들어가니 소설한 송도성과 청렴한 풍경소리 조당이 앉았구나. 개하에 대시오고 기다려서 있어대 공명은 한화하야 암부통 정기업난이라 이떨기 성질을 급히 내어 구리는 불로 앞두고 검은 팔찌 얻으며 무성 대제날 아 우리 가가한 요 금지우엽이라 조만한 사람을 돌아오고 소차 소구를 어여거든 요망을 비우고 누워 일어나지를 아니오니 불어 거만하여이다. 소자가 조당을 들어가 조당의 불을 번쩍 지르며 공명이 제조가 있다거니 자나 깨나 죽나 사나 동정을 보아 제 많이 눕기 싫으면 응당 나올 테니 독근으로 결박아야 신하로

나오 문앙성당도 일본 산빈호공 문앙도 여상을 부랴호고 이수의 왕내허니 삼고초리가 무엇이랴 좋은 말로 경계 후에 문장건 직덕다리고 문 밖에 멀리서 동정을

수선 갖고 평생을 아자지라. 동자 들어와 여쭤오되, 전일 두 번씩이나 찾아왔던 유황숙이 당하에 기다린 자가 거운 반일이 넘었나이다. 공명이 그제야 놀랜 채 허고 관을 정제한다. 머리에 넌 발광용은, 몸에 넌 학창이로다. 대군선 손에 들고 당하에 내려와 현덕을 인도하여 이필사정부에 공명이 눈을 들어 현덕 기상을 보니 수수한 영웅이요, 창업 기주가 분명하고. 현덕도 눈을 들어 공명 기상을 보니 진장은 팔척이요, 얼굴은 관호 같고. 이제 강산 정기하야 탄염 정기하고 맑은 기운이 미간에 일어나니 만구용 기상이라. 현덕이 속으로 칭찬하며 동손이 앉아서 말한다. 선생님을 배웠고저 세 번 찾아온 뜻은 다름이 아니오라. 한실이 경복하고 간신히 농거나와 종묘사직이 망제초석이라. 이모모 제주로서 갈충 보고 허랴허되 병미 장과하고 제조단천하야 흥복지 못하오니 사직이 철양하고 불쌍한 게 장생이라. 원컨대 선생께 없어 유비와 백성을 아끼시와 출산 상조사이다. 공명이 대답하되, 양은 본래 지식이 천박하야 보야보로 남양 땅에서 밭이나 갈고 월하에 풍월이나 지어 을풀지언정 국가 대사를 내 어찌하오리까. 낭설을 들으시고 존가 허영하였나이다. 구지사양 마다오니 현덕이 할 일 없어 서한을 탕탕 두다

떨어져서 조조이기 협 존자 이력 제구를 건니 사백년 한시루니 일조 일속에 쌉거든

말을 마치고 두 눈에 눈물이 듣거니 뱉거니 방울 떨어지고 가슴을 또다려 폭통 단장 우르바르님 용음성이 와룡강을 지혜동원들 느려아니 감동거리 두 눈에 눈물이 떨어져 양소매를 적시거나 공명이 감동하여 가기로 허락한 후에 벽상을 가리키며 이건 형주 지도요 저건 서천 41주라 형주병을 일으켜 양양에 나가고 서천병을 일으켜 기산에 나가면 중원은 가히 회복할 것이요 중원만 회복한다면 강동은 자연히 장군의 휘하로 돌아오리다 현덕이 왈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운물을 헤치고 1호를 대한 듯 하에 관공 장비를 불러 공명과 상면시킨 후에 예단을 올려 그날 밤 사인이 초당에서 유숙하고 이튿날 길을 떠날 적에 공명이 아우 균을 불러 내 유왕숙에게 삼고지 은혜를 갚으려고 세상에 출세하니 너는 송악을 잘 가꾸고 학업을 잃지 말라 진신이 부탁하고 사룬거에 높이 앉아 와룡강을 가지고 신야로 돌아오니 병불만 전이요 장불십요이니라 공명이 빈병을 소모하여 서사로 발진법가로 칠제 방포일성하고 금고를 굴러 조적과 대결을 제 방망어 손돈 백학은물하고 장담 얻은 아우돈과 성기내던 조인 등 기창도조 배한 본심 소륙 대병을 조발하야 남으로 진천내로 갈제 와 만예 장천이여 빈심의 소유로 보나 현덕이 할일 없어 강하로 물러나니 신야 번뜬 양초 백성들이 현덕의 뒤를 따르거나 따라고는 저 백성을 잡아버릴 길이 바이 없어 조언으로 가소를 부탁하고 입덕으로 백성을 이끌어 일행심리 행할 적에 그때 마참 황혼이라 광봉이 우르르르르르르르 현동변전에 수작게 부러져 펄펄 날리고 날 경산에 올라 바라보니 조조의 소륙 대병이 물밀듯이 쫓아온다 기치 창금은 발병사 남은 임받고 제장이 앞으로 공을 다툴 적에 문빙이 말을 제쳐 달려드니 익덕의 분이 중 불같이 급한 성품 창을 들어 문빙을 물리치고 윤덕을 보호하여 장팡유를 지내갈제 수십만 백성 울음소리 상곡중에 아득하고 제장은 사생을 모르고 앙천 통곡은 변진을

도망을 갈지 한곳당도 허니 현덕의 일행이 중인들과 수여앉아 제장 모이기를 기다리지. 그때여 조는 공자성과 양부인을 잃고 일편단심 먹은 마음

어떤 용어 뭐냐고. 90 중당 새벽 밤에 빠르게는 유성갖고 탄산맹고 기상이라 부모같이 지내다가 한구설 바라보니 헤어진담요누수 서로 잡고 우르머루니 좋으니 그게 왜요 여봐라 담요 백성들아 너희 종족 가는 길에 간부인을 보았느냐 그때요 간부인은 눈은 장수를 바라보며 나삼을 무릅쓰고 일장 동곡을 째 주주체장 소여가 미축을 생검하야 제진으로 돌아보니 좋으니 얼른 보고 일성부양의 수년도를 손뜻들어 닮아이지나야 간부인을 호송하고 또 한 곳 바라보니 양양으로 가는 백성 박직 소행 지롤지롱 갈바를 방황거나 여봐라 남녀 백성들아 너희들 무인 중에 미부인을 보았느냐 저 백성 이런 말이 어떠한 부인인지 천년 빈집안에 아이 안고 우더이다 주님 말을 제쳐 그곳을 당도하니 과연 분이 궁자를 안고 좌편 발창을 받고 우편 다리 살을 맞어 일신 운동글 못 오고 슬피 앉아서 우르머룬다 조은님 밝게 내려 부추가며 이루하되 부인께서 고생하면 소장의 불충치심이라 최사 무석이 오나 취병이 급하오니 부인께서 승마 서행하옵시면 소장이 보아야 뒤를 끊고 가오리다 부인이 이런 말씀 장군께서 갈성 탄양으로 어찌 두 목숨을 건지리까 한나라 재실지체 고륙이 이뿐이니 부디 이 아이를 살려 부자 상봉케 하면 장군의 장중에 있는가 하나이다 공자를 부탁하고 우물에 뛰어들어 자문지사거나 조은이 할 일 없어 탐을 얻어 시신 묻고 공자 일진 보존하여 갑옷으로 장식하고 마상선 떠돌라 쟤를 쳐 도망을 째 앞으로 마연장 뒤로 축축장 막 앞을 막고 뒤를 치니 좋은 일지 탐정이라 정강금 빼어들고 동해가 번뜻 서장은 땡길 남장을 올려서 북장을 선뜻 이리저리 헤쳐가다 도항 중에가 뚝 떨어져 너의 죽게 되었을 제 장아비 바라보고 쫓아오니 좋은 생명이 급한지라 밖에 오색 채우며 도항 중에서 일어나고 전북 지탑이 화그르르르르르르르 번개불이 번뜻 좋은 단말 용천이라 병력같이 소리 질러 도항 밖으로 뛰어나니 장아비 겁을 내어 달아나고 좋은이 말을 놓아 행은 유수로 도망걸지 장방규 바라보니 이런 대장 벅장 얼굴 장팔 사무 들고 좋은 옷 속내 하나 오는 취병을 내마구마 좋은 이 말을 놓아 장판교를 지낼지 인피 빠구나야 기사지경이 되었구나 현덕의 일행이 중인들과 언덕 아래 쉬었거나 좋은 이 복지하며 간부인은 호송하고 미부인을 모셔올라 하였더니 공자를 부탁하고 우물에 뛰어들어 잠문지사건을 할 수 없어

다머러러 시신 묻고 공자 일진 보존하야 근근히 살아왔나이다. 갑옷 끌러놓고 보니 아두는 잠이 들어 아직 깨지 아니언지라. 아두 받들어 현덕에게 드리니 현덕이 아두 받아 땅에 던지며 허는 말이 어린 유자 살리려다 중한 장군을 손생할 뻔하였고 좋은 유 한급히 와도 안고 여짜오되 소장은 심혈을 다 바쳐도 만분지를 갚지 못하겠나이다. 이렇듯 서로 이루할제 한 곳 바라보니 그때여 장익덕은 장판교 마상에 높이 앉아 조적과 대결을 하는디 이진을 바라보니 초조 수륙 대병이 물밀듯이 쫓아온다. 한도는 평양호고 함성은 동창이라. 장판교상 바라보니 이런 대장 법장 얼굴 장팔삼 오들고 조진을 한번 이끌으며 이러는 장익덕은 이곳에 와서 머무른다. 한 번을 고통하니 하늘이 다르르르 무너져 백해가 되는 논다. 두 번을 고함 질러노니 땅이 두꺼워지는 듯 세 번을 고통하니 시비간 장판교가 조동이 철컥 무너져 흐르난 물이 위로 줄렁 난 원세도 떨어지니 좋은 황망야 하우 거리가 낭망하고 조진이 쟁을 쳐서 대병하야 불러가니 일덕의 염장어라. 강화로 돌아오니 견벽 불쪽할지 강동어 손건추유 한나라 공명선생 높은 이름 듣고 노숙을 보내어 좋은 말로 유익하나 공명어 깊은 지에 거짓 속은 채 가기로 허락한 후에 현주천 하직허니 현주 대경 탄할 분분한 천하 득실 선생만 믿삼는 뒤 출타국이 웬 말이오. 공명이 가만히 여짜오되 이때를 헤아려니 오왕 손곤하고 위견 조조하니 한실이 미약이라. 신이 이때를 타 오나라 들어가 손곤 주유를 격동하여 조조와 싸움 붙이고 신은 도주 이완하여 중도 이기하오면 강동은 자연히 장군의 휘하로 돌아오리다. 현주는 염려치 마르시고 금 동짓달 20일 일묘시 자룡을 일없선 주어 남병사라 오강 어부로 보내소서. 만일 때를 어겨오면 신을 다시 대면치 못하리라. 하직하고 물러나와 공명선생 거동보속 보숙따라 우나라 들어갈제 이려편주 빨리 좀 강동어 당도원이 노소에게 인도하야 환영 하늘할새 공명의 눈을 들어 좌우를 살펴보니 야관 박대로 장소등 십여인이 일자로 늘어 앉아 설정인군 누가 분분할지 수다이 묻는 말씀 한두 말로 물리치니 이허구나 공명선생 순중보호의함에 주유를 격동할제 대략이 뿌구머니 주유 부지로 없이 시기하야 저 죽을 줄 모르고서 육탈공명 가소롭다. 3일 뒤한 10만전을 이랴무중 자등 허님 안구에 높은 제조 귀신도 난치기라. 방통의 연안계와 황기의 고아루 깬들 공명

영어를 쳐버리고 조용심 도량하다. 이때는 어느 땡고 동시비월 망간이다. 조요 경군하고 산간육지에 타다널지 신세도 정의하고 예풍이 무도다 엄숙하구나. 그때여 적벽강 조맹덕은 백만 대군을 거나리고 전혀

전한계로 굳이 무엇이

장수이며 활쏘와 총록이 18기 사습 허기 백만 군중이란 허.

자고 창조를 호기 헐제 동산월 세건영 통백일이요 장강질 때는 여행 소년이라 그때 초조는 장대상에다 피앉아 난병산세 그림 경을 동을 가르쳐 세상이요 서를 보니 하구강이요 남을 가르쳐 본성이요 북을 보니 오림이로 보나 사면이 강화를 거든 어찌 성공 못할 소냐 내 나이 54세로 여득 강남이며 행복이하 낙대평 동작 때 좋은 집에 이견 여럿 같이 하면 본연 행락이 나고 어느 족할지라 화장조를 용들어라 너희들도 주요

결단하장. 만송제업을 한 사람께 맡겼으랴 국천아 헌년 후에 정금상 만노후를 차례로 봉아리라 눈모장조리 영어

조조가 영을 내려놓으니 군사들이 승진해요. 주욕을 쟁식하고 노래 불러 춤도 추고 서럼 겨우 곡하는 놈 이야기로 히히 하하 웃는 놈 투전하다가 다투는 놈 진추 중에 토하는 놈 반지 중에 욕하는 놈 잠에 지쳐 사사자다 잠끄터 으다대기인 놈 저천만원 군병 중에 병도직 장의 불행이라 장하고한 군사 저를 예뻐서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말아피워 누고 봄물을 터진 듯이 우르멀른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허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르멀르니 여러 군사 하는 말이 아나이 승상은 지금 전하 대군을 거나리고 천리 전장에 나오시어 승부가 미결돼야 전하 대사를 바라는디 요망스럽게 울기는 왜 우느냐 울지 말고 이리 오느라 술이나 먹고 노자 저 군사 연하여 왈 띠말도 옳다마는 나의 서러머를 들어 보아라.

헌지강 변날이나 태명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보자.

겁나 기다리고 바래 다가 서산에 눈 기울어지니 출몰망이 몇 번이며 바람 불고 피죽

0: 서중홍안거래
1: 아우
0: 편지로를 늦었는요 상사고 단장에는 주야 수심이 맺혔구나 조총한도를 드럼매고 육전소전을 허거더면 기늘여서 안장을 하면

0: 연어
1: 박수
0: 밤이 텐돌 들여 손뼈를 두다리며 휘어 주리가 니 뜨는 바

시비시로구나. 여러 군사 하는 말이 부모 생각 네 서름 성여지심 기특하다. 전장에 나와서도 효성이 지극하니 너 아니 죽고 살아가겠다. 또한 군사 나서면서 여봐라 군사들아 너한테 서름 들어라. 너한테 서름 뭘 들어봐라. 나는 우리 집 5대 독신으로 17에 장가 들어 근로십 장군토록 설라 일점 혈육이 없어 내일 부부한단 어따 우리 집 마누라가 뱀과 꽁을 다디릴

정신당 권묘총사 석광사 석불 보살 비룡짐 녹음하지 집집기와 칠성불공 난불공 백일산제 신중맞이 가사시주인 등지주다이군 선길딱기 집에 들어있는 날은 성교조왕 당산철용 동천군의고 지신제를 지극 청송 들이니 공든 담부너지며 힘든 난기가 꺾어지랴 그날부터 대기에서 부정 부자 호고 활불정 불식 호고 이불정 금성목 불세 악세가야 십사기점 좀 차더니 하루 난 해복 꾸미가 있던가 보더라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혼내중은 탄생원이 아리라도 반가울째 아들은 나왔구나 열 손에다 또 받들어 땅에 뉠 날이 조조없이 삼칠을 다 지나고 모두 옥상도 먹으니 방바닥에 살이 올라 터득터득 노는 양방 그 웃는 양 엄마 아빠

명명 주야 사랑해준 건게 자식 받고 또 있느냐 뜻밖의 급한 난리 이 국당 백성들아 적벽으로 싸움 가자 나오라는 소리 아니 올 수가 없던구나 사당 문 열어놓고 통곡 재배하지 않으니까 어린 자식 유정한 가수를 골 안고 누워 둥글며 부대 이 자식을 잘 길러 후사를 전해줘 생리별 하지고고 전장으로 나왔으나 언제나 내가 다시 돌아가 그립던 자식을 품안에 안고 아가가 얼려볼 건 아이고 아이고 내일이야 여러 군사 하는 말이 자식 두고 생각는 정 졸장부의 말이로다 전장에 나와 죽어도 후사는 정겠으니 네 서름도 가소롭다 또한 군사 나서면서 띠네 서름 들어봐라 나는 부모님을 조시로 일가 친척 파이 없어 혈혈 단신 이내 모임이 이성지 앞 우리 안에 얼굴도 어여쁘고 행실도 초초라야 종가대상 탁신안정 일시 떠날 듯이 파이 없어

0: 아니 올 수 없던구나. 군복 입고 절지벌 쓰고 장대 끌고 나올 적에 우리 아내 내고동을 보더니 손발로 달려들어 나를 안고 엎드지면 날 죽이고 가오. 살려두고는 못 가리라. 이팔홍한 젊은 몸을 나 혼자만 띄워놓고 전장을 가라 지요.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라. 허허 마누라 우지마오. 장부가 세상을 태어났다. 천장 출신을 모두가 죽으면 장부 절개가 아니라고 하니 우지 말라면 우지 마오. 달래줘도 아니 듣고 화를 내도 아니 듣던구나. 잡았던 손길은 애구리 쳤던지고 장구를 나왔으나 일부지 천장원 불식이라. 살러 가기 끌을 댄다 동서남북으로 수직을 하니 함증하던 범이 되고 그물에 걸린 내가 고기로구나. 어느 때나 고향을 가서 그립던 마누라 손을 잡고 만단 정에 물어볼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모르니.
1: 여러 군사 하는 말이 가속이라 하는 게 물과 부재다. 네 서름도 울만하다. 또한 군사 나서는 네 그중에 키 적고 목 있는 주벅 되게 쥐털수염 거살이고 작도만한 칼을 내두르며 만 군중이 송신하게 말을 하겠다.
0: 이놈 저놈 말 듣거라. 너희 울제 졸장부다. 꼭 잡을고 가라. 예, 그래도 일러 있고 남한 빌지온 초자요. 박향강촌 두 가지 넣어서 우리 몸이 군사대야. 천장 나왔다가 공명도 못 이고 속절없이

있지 않겠느냐. 이내 심사평생 아니 우한 삼척 두눈 칼로 우한 양진창 손머리를 헛떡 땡기는 비어들고 창끝에 높이 타랑 개가 성 부르면서 심고쿠 국물려 본국으로 돌아오며 부모 형제 처자 권솔 일가 친척이 반기오며 펄쩍 뛰어 나오며 다녀온다 다녀와 전장 갔던 남군이 살아오니 반갑네 이리와 울며 불며 반기어째 원근당 기쁨을 보이며 그 안이 좋더란 말인 자 오지 마.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요즘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켜면 귀에 자주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요예 하면서 아주 투박하게 식당 사장님을 부르는 그 김해 출신의 개그맨 양상국 씨의 사투리인데요. 요 이따입니까 사장님 예 뭐 이렇게 한동안 잊혔던 이 말투가요 어느덧 다시 돌아와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는 걸 보니 유행이라는 건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도 가끔은 애써 표준어를 쓰려고 입술에 힘을 빡 줘보지만 그 가운데 흥분하거나 정이 넘칠 땐 내면에 들어있었던 고향 말투가 툭 튀어나오곤 하잖아요. 평론가들의 말을 빌리자면요. 우리가 사투리에 열광하는 건 그 속에 담긴 진짜 사람 냄새가 그리워서랍니다. 너무 정제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투박하고 거칠어도 속정이 묻어나는 사람의 온기가 그리운 거죠. 고향 말투를 숨겨가며 고된 타향살이를 버텨내고 남들 앞에서는 점잖게 표준어를 쓰려고 했었던 그 세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꾸민 말보다 여러분이 평생 써오신 그 투박한 한마디가 진짜라고요. 고생하며 버틴 그 말투 속에 진심이 서로를 위로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경상도 지게 어사용입니다. 소리의 신의근입니다.

0: 아이고.
1: 오늘의 첫 곡 경상도 지게 어사용이었습니다. 소리의 신의근이었습니다. 오늘은 5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사투리가 열풍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현상은 우리가 그만큼 진짜에 목말라 있다라는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상을 평론가들은 너무 똑같아진 화면 속에서 사람 냄새를 되찾으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뭐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 냄새. 사실 정답은요. 늘 우리 곁에 있지 않나요? 굽이굽이 인생길을 걸어오며 온몸에 밴 그 말투, 그 주름, 그 웃음소리들. 그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던 진짜 아니겠습니까? 아, 오늘만큼은요. 너무 체면만 차리지 마시고 가장 편안한 본래의 말투로 주변 분들께 따스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투박해도 그게 진짜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 아닐까요? 솔바람 불소리 월요일 순서도 진짜 이야기, 우리 사는 냄새가 폴폴 풍기는 이야기들로 꽉꽉 채워보겠습니다. 1부 도들뼈 우리 음악에서는 우리 가락을 해설과 함께 감상해 보시고요. 이어지는 건강 더하기에서 알짜 건강 정보를 짚어드리겠습니다. 2부로 넘어가면 전국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월요일 코너 주민번호 1234에서 요즘 친구들과 그 시절 우리 사이에 공감의 다리를 튼튼하게 놓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남도 국거리 성주풀이 듣겠습니다. 연주의 국립 남도 국악원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국악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수준 높은 우리 음악의 세계를 선보이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국악 음원 시리즈 새로운 천년의 약속인데요. 도들볕 우리 음악에서는 우리 소리의 정수를 담은 새로운 천년의 약속 음원에서 엄선한 곡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양경숙 해금 앨범에서 한 곡 골랐습니다. 현악영산회상 상현도들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산회상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풍류방에서 즐기던 대표적인 기악곡입니다. 상현도들이는 그 가운데서도 정갈하고 담백한 멋이 일품인 곡이고요. 오늘은 해금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찰현악기인 해금은 가냘픈 두 줄 사이로 말총화를 넣어 문지르며 소리를 냅니다. 때로는 애절하게, 때로는 단단하게 울리는 그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소리를 길게 끌 수 있는 덕분에 합주에서는 결코 빠질 수 없는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합니다. 오늘 해금의 활대를 잡은 주인공은 양경숙 명인이고요. 국립국악원 정악단 악장을 거쳐 서울대학교에서 후학을 길러내며 평생을 정악의 길에 매진해온 분입니다. 특히 양경숙 명인은 긴 호흡을 흐트러짐 없이 유지하는 데 탁월한 공력을 보여줍니다. 그럼 양경숙의 해금으로 현악영산회상 상현도들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가냘픈 두 줄에서 뿜어져 나오는 단단한 기계 느껴지셨나요? 양경숙의 해금 연주로 현악영산회상 상현도들이 듣고 왔습니다. 전통의 원형을 꼿꼿하게 지키면서도 연주자의 깊은 내면이 투영된 소리였는데요. 도들볕 우리 음악 내일 이 시간에도 우리 음악의 깊은 멋을 전해줄 의미 있는 한 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최경만 피리 무용 반주 구음입니다. 대풍류 긴 연불에서 국거리까지 듣겠습니다. 구음의 최경만이고요. 11분의 긴 호흡으로 전해드립니다.

니네 니네 나 너네를 너를 나

돈이래 돈은 나 이래 나시는 이래 나시는 내 아시는 나 내 아니래 이나

나네로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내라

나니 제도 내 나니 제도 나이 노

최경만 피리 무용 반주 구음이었습니다. 대풍류 긴연불에서 국거리까지 들어보셨습니다. 구음의 최경만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출출할 때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다들 찾게 되죠. 그럴 때 특히 견과류를 한 줌 챙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호두, 아몬드, 캐슈넛. 종류도 참 다양해서 어떤 걸 먹는 게 더 좋을지 한 번쯤 고민도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아몬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몬드는 영양 균형이 비교적 잘 잡힌 견과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몬드 한 줌, 그러니까 손에 가볍게 쥘 정도의 양에는 단백질이 제법 들어있고요. 배부른 느낌을 오래 가게 돕는 식이섬유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간식으로 먹었을 때 금방 허기지지 않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작지만 제법 든든한 친구인 셈인데요. 크기는 작아도 존재감은 꽤 큽니다. 또 한 가지, 아몬드에는 몸에 부담을 덜 주는 지방, 이른바

0: 착한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혈압이나 혈당을 관리하시는 분들께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몬드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요거트에 몇 알 얹거나 샐러드나 오트밀에 살짝 넣어도 괜찮습니다. 과일이나 치즈와 함께 간단한 간식으로 곁들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양이 많아지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몬드는 한 알, 두 알 먹다 보면 어느새 손이 꽤 부지런해질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루 한 줌 정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드시는 것이 영양학적으로도 또 건강면에서도 모두 좋겠습니다. 출출한 오후, 오늘은 과자 대신 아몬드 한 줌으로 우리 몸을 좀 더 가볍게 채워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 이어서 판소리 수군가 중 약성가 전해드립니다. 소리의 유태겸, 북의 김봉영입니다.
1: 갑신년 중하월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전 새로 짓고 대연을 폐설할제 삼해 용왕을 청하여 군신 빈객을 좌우로 늘어세우고 수삼일을 즐기더니 과음하신 탓이온지 남해 용왕이 우연 득병하여 백약이 무효라 홀로 앉아 탄식을 하시는디 탑상을 탕탕

내이친왈 약수삼천리어해당화 구경화 백우훈요진열능 천련벽돌을얻으려고 가옵다가 과행풍편을 듣사오니 대왕의병세가 만반귀중 타기로 배웁고저 왔나이다. 용왕이 반기어사 원컨대 도사는 나의 맥을 보아 황황한 나의 병세의 특효지약을 자세히

일러주옵소서. 왕이 발을 내어주니 도사 앉음에 그볼 제심소장은 화요 간담은 목이요 폐대 장은 금이요 신방광수요 피위난 토라 간맥이 택과하여 목극 도하였으니 비위가 상하옵고 탐성이 심으니 신경이 미약하고 폐대장이 왕성하니 간담성잘지니라 방석 일러스대 비내일신지주주옹 예어탐은대일신지 표본이라 심정 즉만병이 식어고 심동 즉만병 생하오며 신경고 상하오면 무슨 병이 아니 날까 오로 칠상이 급한 군이 보중탕을 잡수시오 숙지왕주 초 닷돈이여 산사육천문동 세신을 거토 육종용 택사 앵속화가 간톤 감초칠푼 수일 승

백조를 조구하야 서돈이요 사인을 초하야 두돈이요 백봉영사향오미자 해왕당기 전궁 강할 북할가 간돈 감초칠푼 소일승전반현용 상시병 첩을 쓰되 효무 동정이라 실롱시 백조약을 갖가지로 다 쓰다가는 치로 먼저 죽을 테니 약글한테 모일 적어 인삼은 미감은이 대보은기요고 지갈 생지 넣으면 조영양이로다 백주를 감오는 예은비감이요고 제사제스 보고 경치란비라 감초를 감오는 예구직 온중어고 생즉 사하로다 짐구로다 쓰릴제 천지상경이면 가빌갑술시 탄경유줄주고 을일유시에 대장경 상향을 주고 영구로 주어보자 일심매기조해 삼회관 사임의 육공손 제루의 팔례간 구열기 삼기부채 팔례간 자맥을 풀어주되 효험이 없으니 십이경 주어보자 심장년 천천돌구미 거골상원 중원하원

0: 다시 볼제
1: 아!
0: 매기 경동매기라 비매기 상하원이 복중으로 난병이요
1: 다
0: 아! 복중이 철려 아프긴한 화병으로 난병인디 은병풍병이라 여섯
1: 어!

세상간 뜻톡 끼가를 얻으면 자효가 있으려니와 만일 그런

1부 마무리 곡 아쟁 신하위 함께 했습니다. 아쟁의 신현식, 장구의 장재효였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죠.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이어서 월요일 코너 우리 사이의 거리를 조금 더 가까이 좁혀보는 주민번호 1234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아침 햇살에 꽃 피어날 때입니다. 연주에 한국 창작음악연구회고요. 12분의 긴 호흡입니다.

페이지 공연이 열립니다. 또 하나 눈길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구석구석 라이브라는 이름의 거리 공연인데요. 서울 전역 50여 곳에서 연말까지 약 2,000회나 펼쳐진다고 합니다. 더불어 문화시설도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여는데요. 서울역사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남산골, 한옥마을 등 박물관과 미술관 8곳이 금요일 저녁엔 밤 9시까지 운영됩니다. 전시도 보고 공연도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야금야금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조금 더 큰 무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죠.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달 22일과 23일 야외 오페라 갈라 콘서트가 열리고요.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 무대에서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풍경소리였습니다. 자, 풍경소리에 이어서 마음속의 풍선 듣겠습니다. 소금의 한충은, 기타의 권정구입니다.

마음속의 풍선 들으셨습니다. 소금의 한층은 기타의 권정구였습니다. 다음은 아침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노래의 송소희입니다.

아침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의 송소희였습니다. 계속해서 봄의 리듬 들려드릴 텐데요. 연주의 박경소 외 여러분입니다. 이 곡은 악센트와 스타카토의 주법으로 봄을 표현한 곡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봄의 리듬 잘 들으셨습니까? 연주의 박경소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 2000년대생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세대와 성별을 구분하는 숫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234 1부터 4까지 얼핏 간단한 숫자지만 여기에는 수백 수만 가지의 생각과 시각차가 존재하는데요. 가깝고도 너무 먼 우리의 거리를 주민번호 1234에서 좁혀 가겠습니다. 오늘 들고 온 이야기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예전에 한 번쯤 겪으셨을 일입니다. 바로 결혼 소식 전화기인데요.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지옥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예전에 자녀분들 결혼시킬 때나 본인 결혼하실 때 혹시 기억나시죠? 그때는 종이 청첩장 한 장 들고 다니면서 나 장가 간다, 우리 딸 시집 보낸다 하며 서로 인사를 나누곤 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청첩장을 돌릴 때는 맨입으로는 좀 미안한 것 같아서 가볍게 점심을 사거나 혹은 퇴근길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그런 정이 있었죠. 요즘 3, 4세대 친구들에겐 청모, 즉 청첩장 전달하는 모임이라는 것이 아주 무서운 관문이 됐다고 합니다. 단순히 얼굴 보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결혼 전 필수 코스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 결혼 전

0: 필수 코스인 청모. 만나서 뭘 먹느냐고요? 일단 흔한 짜장면이나 치맥은 너무 성의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1인당 3만 원에서 5만 원은 하는 번듯한 식당을 잡아야 대접 좀 받았네 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지인들 수십 명을 다 챙기다 보면 밥값만 몇백만 원 훌쩍 넘게 깨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 등골이 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는 좋은 거 얻어먹었네, 누구는 좋은 거 대접했네 하는 사진들 인터넷에 올라오니 이걸 안 할 수도 없고요. 대충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 1, 2세대 분들이 보시기엔 아니 요즘 그 휴대전화 뒀다 뭐하나 모바일로 보내면 편할 것을 아니 왜 그걸 굳이 돈 써가며 사서 고생을 하냐 싶으실 텐데 하지만 여기엔 그럴만한 요즘 세상의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 소중함을 증명하는 방식이 변했습니다. 모바일 청첩장이 흔해지다 보니 오히려 직접 만나서 밥을 사는 행위가 너는 나에게 그만큼 귀한 하객이다라는 진심을 전달하는 척도라고 하네요. 둘째는 손해보기 싫은 마음과 미안함의 접점입니다. 요즘 예식장 식대가 7, 8만 원을 훌쩍 넘죠. 그러다 보니 초대한 사람 입장에서는 비싼 밥 먹으러 오는데 나도 이 정도는 대접해야지 하는 미안함이 섞여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선 밥을 얻어먹었으니 축의금을 더 해야 하나 하는 연쇄 부담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참으로 웃지 못할 문화인 것 같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판소리 심청가 중 심청 황후되는 대목입니다. 소리의 김소희, 북의 김명환입니다.
1: 그때의 도사공은 천작계 없어 세상에 기화요초 모은단 말을 듣고 임당수에 얻은 꽃을 천자님께 진상하니 천자 보시고 기특타 칭찬하시고 후의상을 주셨겄다. 그 꽃을 옮겨 황극전에 놓고 보니 크기가 무쌍이요 향취진동더라. 천자 보시고 대하사 저 꽃이 웬 꽃이냐 저 꽃이 웬 꽃이냐 뼈에 벽도 화 동방사기 따온 지가 삼천년이 못다 되니 벽도 화도 아니오 극락 세계연화꽃이 떨어져서 해상 통실 도안 헌듯 그 꽃 이름은 강선화라 이것이고 초석으로 구경하실지 이려는 전자 심신이 살라느여 악의 상을 배울지 뜻밖의 강산화 벌어지며 선녀들이 서 있거나 천재야 고이여 너희들이 귀신이냐 사람일까 신여이하고 여자오되 남해용공신여로서 심소절을 모시고 세상에 나왔다가 무려 전환을 범하여 싸우니 향공무지 하오이다. 이 말이 지듯 마듯 인호를 불연 간 곳 한선여 마드서

천자 고의 예교 대강 탐문어 신이 세상의 심소저라. 국녀로 시위하여 별궁으로 모셔놓고 이튿날 만조 백관 조회석에 간밤 꽃봉 사연을 말씀하시니 재신 등이 여짜오되 국모 안 계심을 하나리 알으시고 인연을 보냈사오니 국모로 모시옵소서. 천자 이 말을 오리 들으시고 일관시켜 대결하여 꽃봉 속의 심소저를 황홀로 봉하

0: 치가 되었더라.
1: 판소리 심청가 중 심청 황후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김소희, 북의 김명환이었습니다. 주민번호 1234, 오늘은 청첩장 돌리는 모임 청모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1, 2세대 선배님들 시절엔 소식이 궁금하면 전화를 걸고 직접 찾아가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요즘은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 누구와도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청첩장도 카톡 하나면 수백 명에게 동시에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너무 쉬워진 연결이 관계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모바일 청첩장만 툭 보내는 건 왠지 성의 없어 보이고 오해를 살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비싼 밥을 사는 행위를 통해 너는 나에게 이만큼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하는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나를 축하해 주러 오는 친구가 비싼 축의금을 내고 또 귀한 주말 시간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부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이 정도 대접은 했으니 부담 갖지 말고 와줘 라고 청모를 준비하는 거랍니다. 한 전문가는 이런 현상을 두고 돈 넣고 돈 먹는 야바위의 늪 같다라고 아주 강하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축하하는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얼마를 써야 욕을 먹지 않을지 고민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참 안쓰럽기도 합니다. 가만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 청모 지옥 속에서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건 결국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나를 잊지 말고 와달라라는 간절한 부탁을 밥 한 끼에 담아 보내는 것이겠죠. 결국 사람 사는 일의 기본은 예나 지금이나 정을 나누는 일인데 그 방식이 조금 더 무거워지고 조금 더 복잡해진 거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여러분은 이 청모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결혼을 축하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요 듣겠습니다. 연주곡으로 들을 텐데요. 연주의 정수년 외 여러분입니다.

아침 뭔가 몸이 무겁고 이번 한 주 또 어떻게 버텨내나 걱정부터 따를 텐데요. 그래도 목소리에 힘부터 한번 줘보시면서 힘차게 열어가 보자고요. 자, 월요병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우리의 주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고 푸른 날, 마음껏 누리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작은 생명이 일으키는 파장을 뭉클함으로 담아낸 일렁이는 마음 들으셨습니다. 꽃별의 앨범 고유의 시간에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연주의 꽃별이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린의 쌀 이한철입니다. 월요일 아침 주말에 쉬고 왔는데도 몸은 무겁고 집중력은 더 떨어지죠. 흔히 월요병이라고 하면서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월요일엔 몸이 받는 부담이 생각보다 크다고 합니다. 흐트러진 수면 리듬, 평소보다 늘어난 식사량과 음주,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긴장감이 심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마음도 몸도 너무 몰아붙이지는 말아야겠습니다. 할 일이 많더라도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지 말고 천천히 시동을 걸듯 하나씩 시작해 보죠.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 드리는 쌀. 오늘 첫 곡은 아나야의 노래와 연주로 하루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유난히 피곤하다.

몸이 무겁다, 눈꺼풀이 잘 안 들려진다. 뭐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노동절 연휴가 있었고요. 또 지난주는 어린이날에 어버이날까지 마음 쓸 일도 많았고 몸도 꽤 고단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몸이 무거운 월요일에 우리 일상의 악셀을 너무 꽉 밟으면 안 된답니다. 천천히 시동을 걸고 느린 속도로 시작하면서 하루 중에 낮 시간이 됐건 오후가 됐건 그때 최고 속도로 끌어올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5월은 시작됐고 근데 연휴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오늘 5월 11일이에요. 조금 늦었지만 오늘은 여러분의 5월 계획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크든 작든 특별하든 특별하지 않든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5월 계획 문자로 나눠주십시오. 참여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시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딱 보이실 겁니다. 채널 추가 눌러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립국악원이 연주하고 심현경이 노래합니다. 어기야 함께 듣죠.

국립국악원 생활음악 시리즈 심연경이 부른 어기야에 이어서 스텔라장의 월요병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5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시는지 그 5월의 계획 문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74님, 저희 집은 맞벌이라서 밑반찬도 많이 사 먹고 밀키트 많이 이용하는데요. 아우, 그러니까 요즘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월에는 반찬가게 일주일에 한 번만 가려고 하고 있고요. 실천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김치찌개 하다가 그나저나 그릇 태워 먹었어요. 그래도 5월 계획이니까 끝까지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처음부터 잘할 수 있나요? 네, 조금씩 조금씩 해드시면서 익혀가면 되죠. 7384님. 남편이 올해 환갑입니다. 오는 주말 가족들 모여 식사하려고 뷔페를 예약했습니다. 두둥. 딸은 인터넷으로 감사패 주문했고요. 애주가인 남편을 위해서 소주 모양 케이크도 몰래 준비해뒀습니다. 남편이 좋아할 얼굴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웃음이 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하.

아, 뭘 가장 좋아하실 것 같은지. 소주 모양 케이크 보면 깜짝 놀라면서 반가운 미소가 얼굴에 확 번질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저도 주변에 음악하는 선배 중에서 다음 달에 이제 환갑하시는 형이 있어가지고 모임하기로 했는데, 아, 뭘 준비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소주 모양 케이크. 8061님. 5월엔 외식도 많고 지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제 계획은 두둥 냉장고 파먹기입니다. 아이고 여기도 냉동실에요. 언제 넣었는지 모를 고기도 있고 떡도 그리고 생선도 계속 나옵니다. 이번 5월 한달 동안 냉장고 속 미스터리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하, 그러니까요. 그 냉장고, 특히 냉동실 너무 믿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천년만년 둘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도 부패가 될수 있으니까 적당히 빨리 꺼내서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이정훈 님이요. 한주 시작 월요일입니다. 즐겁게 하루를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진짜 신나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절대가인의 난리부르스인데요. 세 곡의 민요가 딱 이어져 있습니다. 군밤 타령으로 시작해서 옹에아로 연결되고 마지막으로 태백 사시랭이 소리로 몇 바톤 터치를 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아, 오늘 옹에아 땡기네요. 이 노래 속에서 옹에아 연주할 때 기타가 그 와와라는 걸막 밟긴 밟는데 밟으면 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
빌리 브루스 듣습니다.

절대가인의 난리브루스 이어드린 곡은 장군의 노래였습니다. 니나노 함께 들어봤어요. 자, 오늘 아침에는 5월 여러분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시는가요? 질문 제가 드렸고 많은 분들이 문자로 이거 할 겁니다. 저거 할 예정이에요. 사연 보내주고 계십니다. 9456님, 5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출근하는데 시간 참 잘 간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이야기 공감이 많이 됩니다 라고 하셨고요. 강수자님, 안녕하세요 한디. 5월 계획은 다시 직장 구하기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세요? 새로 출근하는 직장 하루 출근하고 바로 그만뒀거든요. 더불어 제 생일도 있는 달이라 식사 약속도 많이 생기겠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제 오랜만에 직장 구하셔서 출근하셨는데 뭐가 좀 안 맞았나 보네요. 아유, 안 맞으면 그냥 예, 새롭게 또 더 좋은 직장 찾으면 되니까요. 잘 하셨습니다. 직장 이야기 황성희님도 보내주셨는데요. 5월이 되면 학교에서 다문화 교실 담당 시간 강사 채용 공고가 납니다. 저는 2년 동안 일했던 학교에 올해도 지원해서 서류 심사와 면접 전형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5월 계획이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꼭 또 새롭게 채용되셔가지고 앞으로 또 1년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응원 드리겠습니다. 상은님, 아이고 지금 좋은 데 가시네요. 오늘 저희 아빠 엄마랑 셋이서 1박 2일 경주 여행 갑니다. 엄마 아빠 신혼여행 장소였거든요. 지금 어머니가 항암 치료 중이시고 아버지도 많이 걷진 못하셔서 숙소인 보문단지 산책 위주로 다녀볼 생각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되죠 뭐. 함께 어딘가로 떠난다는 거, 그리고 조식. 저는 그게 진짜 여행의 한 30%의 즐거움은 조식에서 받는 것 같아요. 조식도 맛있게 드시고 좋은 추억 사진도 많이 찍어서 저희한테도 또 보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윤혜성님의 신청곡 듣습니다. 두레소리의 노래 사설 남봉가.

두레소리의 사설 남봉가 듣고 왔습니다. 자, 이한철의 청어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4분 24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식용금박 티골드 세트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2부에서 퀴즈 함께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뉴스 RR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치솟았어요. 이 때문에 저가 항공사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줄줄이 무급 휴직 시작됐다고 하네요.
1: 네, 국내에서는 지난달 티웨이 항공이 시작이었습니다.
0: 네.
1: 티웨이는 객실 승무원 대상으로 5-6월달 두 달간 한시적 무급 휴직 신청을 받기로 했고요. 이후에 청주를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도 무급 휴직 대상을 모든 직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이 다음 달 한 달간 객실 승무원 무급 휴직 신청을 받기로 하면서 이제 뭐 거의 완성이 됐다.
0: 예.
1: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란 전쟁 시작된 이후에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항공업계의 원가 부담이 커진 것.

0: 거죠.
1: 예.
0: 항공사에서는 유류비가 절대적입니다.
1: 오호.
0: 영업 비용의 30% 안팎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 비용이고요.
1: 오, 유가에 대해서 휘청휘청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유가가 오르는 거에 너무 바로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대형 항공사보다 LCC, 이 저가 항공사들이 충격파를 받는 거죠.
1: 예.
0: 실제로 5월에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최고 단계인 33단계로 적용되면서 노선에 따라서 7만 원대에서 56만 원 선까지 유류 할증료가 추가로 부과되기 시작했어요.
1: 예.
0: 그러면은 문제가 뭐 고정 비용도 많이 늘지만 고객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1: 당연히 그렇겠죠.
0: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저비용 항공사인 스피릿 항공이 결국 파산하기도 했어요. 이란 전쟁 여파로.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항공사가 문을 닫게 된 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때 알로하 항공이랑 스카이버스가 파산한 이후에 20년 만에 이렇게 파산 사례로 기록이 된 거고요. 국내 항공사도 이렇게 무급휴직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업계에서는 고유가 충격이 사실은 1분기보다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1: 예.
0: 항공유 가격 상승도 시차를 두고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6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도 최고 단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렇게 되면 항공사들의 수익성 압박도 한층 더 심화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1: 네, 코로나 팬데믹을 겪어내면서 겨우겨우 버텨온 항공업계인데요. 또다시 찬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단팥빵 5개를 훔친 80대 할머니 사연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죠.
0: 예, 지난달 초에 경기 고양시의 한 빵집에서 80대 할머니가 단팥빵 5개를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1: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0: 예, 이 할머니 딱한 사정이 드러났는데 20년 넘게 지병을 앓아온 남편을 홀로 돌보면서 기초생활수급제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겁니다.
1: 예.
0: 근데 이 단팥빵이요, 아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었던 거예요.
1: 오, 그렇군요.
0: 예, 남편이 좋아하는 단팥빵 먹이고 싶어서 훔쳤다는 말에 예, 경찰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1: 예.
0: 담당 경찰관은 할머니의 집을 직접 찾아갔어요. 그리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도 발로 뛰면서 긴급 생계비 지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줬고요.
1: 긴급 생계비 지원이네요.
0: 네. 이게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 처한 분들에게 구호물품뿐만이 아니라 돌봄 서비스도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1: 예.
0: 이제 항상 보면 이런 어르신 같은 분들이 거의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1: 맞아요.
0: 예. 그래서 좀 연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사건은 경미 범죄로 감경 처리됐습니다. 또 정식 재판 대신에 간이 절차인 즉결 심판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누리꾼들은 도와줄 가족도 없이 80대 할머니 혼자서 간병하는 게 참 힘드시겠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많은 분들을 연계해주면 좋겠다 등등의 의견 올리고 있습니다.
1: 네, 오랜 세월 남편 곁을 지켜온 할머니 마음도 참 애틋하고 처벌보다 먼저 손 내밀어준 경찰을 포함한 여러 기관의 대응도 참 따뜻합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녁에 세탁기 돌리면 전기요금 폭탄 맞는다. 이거 사실인가요?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예.
0: 전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이런 얘기 왜 돌리는 거죠?
0: 너무 많이 돌고 있어서요. 네.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이런 생활 밀착형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 예.
0: 다음 달까지 온라인 이슈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경미한 허위 정보는 정정과 삭제를 요청하고 없애라 이렇게 심각한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세운다는 계획이에요.
1: 네, 가짜뉴스들 어떤 거 있는지 살펴볼까요?
0: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먼저 전기요금 관련인데요.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되면서 이제부터는 뭐 저녁 시간대에 세탁기 돌리면 요금이 50%나 오른다라는 소문이 퍼졌는데
1: 예.
0: 이거는 산업용 전기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1: 아~
0: 예, 일반 가정의 주택용 전기와는 무관합니다. 뭐 시간대별로 이 이란 전쟁 터지고 나서 시간대별로 요금을 뭐 다르게 매기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곤 하지만 극히 제한적으로 뭐 운영되기 때문에 저녁에 뭐 세탁기는 쓰셔도 됩니다.
1: 문제는 없습니다.
0: 네, 다만 이제 좀 소음 문제가 있겠죠.
1: 아래층, 위층.
0: 네, 그런 게 있겠고. 두 번째는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이에요. 이거는 지난번에 RR뉴스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1: 예.
0: 기억하시나요? 그 25년 차 구청 공무원이다 하면서 오. 영상에 출연해서 라면 봉지 버렸다가 과태료 수십만 원.
1: 아, 예, 예, 맞아요, 맞아요.
0: 예, 두부 용기

0: 잘못 버렸다가 또 수십만 원 물었다. 본인이 25년 차뭐 세무과에 있던 공무원이다 막 이랬는데
1: 예.
0: 굉장히 많이 공유되고 퍼져나갔던 영상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0: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인물, 이 사람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1: 아, 그래요?
0: 세무공무원이 아닌 게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AI입니다. 예, 가짜 사람이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에 분리배출 과태료를 올리거나 단속을 강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 중동전쟁 이후에 기후부가 각 지자체 종량제 봉투 재고량을 점검한 적이 있었는데요.
1: 아.
0: 이걸 두고 부족해서 그런 거다.
1: 그러니까요.
0: 예, 네, 막 이렇게
1: 다들 사재기 하려고 막 그랬었잖아요.
0: 네, 그래서 실제로 사재기로 이어졌었고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조장했던 사례가 있고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사기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 이거 참 승용차 2부제 위반을 적발했다. 당신 차량 2부제 위반해서 적발했다. 라는 내용의 문자가 돌고 있어요.
1: 이렇게 막 무작위로 문자 보내면 어떤 사람은 진짜
0: 그렇죠.
1: 어, 나 2부제 오늘 안 지켰는데 할 수 있잖아요.
0: 아, 그러니까요. 그래 그렇게 문자를 뿌리고 있는 건데 기후부는 어떤 경우에도 2부제, 5부제 위반 사실을 문자로 알리거나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런 문자를 받으셨다면 절대 링크 누르지 마시고 바로 삭제를 해주셔야겠고요. 그 AI 기술 발달하면서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헷갈리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그 특히나 이렇게 저번에 왜 늑구가 탈출했을 때도 늑구 돌아다니는 사진도 AI도 많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런 것도 많았는데 우리가 특히 막 전기요금, 쓰레기 분리수거, 이렇게 내 돈, 세금.
1: 되게 생활이 밀접한 예, 부분들을 건드려주는.
0: 그럴수록 불안감 되게 자극하기 쉽고 더 빠르게 퍼지는 경향이 있어서 조심해야겠습니다.
1: 예, 왜들 이러는 거 만드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공식 기관 정보 꼭 확인하셔서 그런 영상들, 소식들 짚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을 예정이에요. 먼저 오늘 중부지역 중심으로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와 서해 5도, 강원 내륙 산지에 5에서 10mm, 충남 북부와 충북 중북부에는 5mm 안팎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16도, 한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5도 선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1: 네, 비가 오기 전이라서 그런지 날도 흐리고 바람도 많이 붑니다.
0: 네.
1: 뭐 좀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RR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죠.
0: 네, 고맙습니다.
1: 보내드리면서 2919님 신청곡 듣습니다. 한모음 실내악단의 연주로 아리랑 연곡.

한몸 실내악단의 연주로 아리랑 연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 1부에 여러분들 5월 계획 소식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2190님, 외롭게 살던 친구가 딸이 결혼해서 얼마 전 손녀가 태어나는 경사스러운 일을 마주했습니다. 만수동 그림미용실 원장님, 오현주의 손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다오 라고 또 축하 문자도 보내주셨고요. 5784님, 5월에는 어머니 병원 가는 날이 많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봅니다 라고 하셨고, 또 0853님도 5월 15일 친정엄마 수술이 있어요. 잘 받고 회복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건강이 가장 큰 바람이고 계획이네요. 그죠? 역시나 0853님이 5월 14일 여우락 페스티벌 티켓팅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디 공연 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5월 14일에 티켓 오픈한대요.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52분 1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밝고 산뜻하고 그러면서 세련된 음악을 들려주는 밴드 페퍼톤스가 떠오르는데요. 그 경쾌함의 바톤을 루시라는 밴드가 또 이어받고 있습니다. 페퍼톤스의 원곡을 루시가 리메이크한 21세기의 어떤 날 오늘 준비했는데요. 가사 중에 구체적인 날짜가 딱 등장합니다. 2012년 1월 16일이라고 노래하는데요. 이 페퍼톤스든 루시든 공연할 때마다 그 공연의 날짜로 바꿔서 부르는 것이 참 좋은, 듣기 좋은 묘미인데요. 오늘은 2026년 5월 11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 감상해 보시죠. 루시의 21세기의 어떤 날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 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 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청호들인 햇살 2부 첫 곡, 윤형욱의 피리 연주로 세령산 듣고 왔습니다. 자, 창호와 함께 퀴즈 풀러 넘어갑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반갑다. 자 창호야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오늘은 전라동요 한 곡을 갖고 왔는데 오. 음악 먼저

0: 다들 아시죠? 새야 새야 라는 노랜데 여기서 녹두꽃은 어떤 사람을 상징한다고 해요. 1894년 동학 농민혁명을 이끈 지도자 녹두장군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임꺽정, 2번 장보고, 3번 전봉준, 4번 전우치. 껌이죠. 을적도 아니고 상인도 아니고 돛을 쓰는 사람도 아닌 그 사람을 골라보세요. 그래도 헷갈리심은 느낌 가는 대로 잘 찍어보셔요.
1: 네, 오늘은 창호가 노래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래동요 새야새야에 등장하는 녹두꽃, 이것이 상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음악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릴 적 키가 작아서 녹두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하지요. 1894년 동학 농민군을 이끌었던 녹두 장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임꺽정, 2번 장보고, 3번 전봉준, 4번 전우치입니다. 창호가 의적도 아니고 해상 상인도 아니고 도술 쓰는 인물도 아닌 그 사람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아야금의 노래와 연주로 새야 새야 들어보죠.

0: 가야금의 가야금 연주와 노래로 새야새야 듣고 왔습니다. 자, 청호의 퀴즈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방금 들었던 이 노래, 전래동요 새야새야에 등장하는 녹두꽃,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건데요. 누구일까요가 문제였고요. 보기 4개 드렸습니다. 1번 임꺽정, 2번 장보고, 3번 전봉준, 4번 전우치까지. 정답 3번으로 많이 보내주시네요. 3335님, 3번 전봉준입니다. 저도 녹두 계열입니다. 키가 작거든요. 녹두 갈아서 전 부쳐 먹고 싶어요 라고 하셨고요. 오늘 처음 사연 주신 6462님도 3번으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윤혜성님도 정답 3번 전봉준입니다. 제 고향 사람이에요. 정읍 고부읍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반가운 문자를 오늘 또 푸셨겠네요. 4723님 3번 전봉준으로 보내주시면서 종로에 가면 이분이 앉아 계신 동상이 있는데 이분이 처형된 전옥서터에도 동상 세워진다고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대충 정답 나온 것 같은데 공식 발표는 그래도 창호 목소리로 들어봐야겠죠.
1: 오늘 정답은 3번 전봉준이었어요.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0: 어이.
1: 오늘이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이어가지고 지가 이 노래를 갖고 와봤어요.
0: 우와, 그렇게 깊은 뜻이. 잘했네, 잘했어. 창호 덕분에 잊고 있던 나를 또다시 떠올려보는 기회도 되고, 아, 그때 우리 농민들이 부패한 지배층에 맞서 용감하게 일어난 거잖아. 와, 근데 창호야, 너 벌써 동학 농민혁명도 아는 거야?
1: 이 정도는 지한텐 일도 아니쥬.
0: 그렇기도 하네.
1: 그럼 이제 트렌드 코리아 전다연 누나 오셨으니까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2113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6462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0366님께는 소금구이 막창을, 4228님께는 전병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113 범장기지 떡,

0: 6462 어쩌다 못난이 김치, 0366 소금구이 막창, 4128 전병 세트 이렇게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에게 성함 주소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노래 듣습니다. 녹두꽃.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녹두꽃 듣고 왔습니다. 자, 월요일 오늘은 전다연 박사님 오시는 날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트렌드, 이번에는 또 어떤 키워드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만나보죠.

0: 지금 우리의 일상은 어떤 단어들로 설명될지 요즘 사람들의 선택과 소비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트렌드 코리아. 자, 오늘도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 연구위원이신 전다연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지요?
1: 네, 오늘은 이 야구 팬덤 소비라는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0: 야구 팬덤 소비.
1: 네.
0: 와, 요즘 야구장 가시는 분들 진짜 많던데요.
1: 네, 이 야구장 분위기가 예전과는 정말 다릅니다.
0: 오호.
1: 예전에는 우리가 야구장 하면은 아저씨들이 치킨 먹으면서 응원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죠.
0: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막 야유 같은 거 막 아저씨들이 술 취한 목소리로 네. 막 보내고 막.
1: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야구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0: 오, 그래요?
1: 네, 이 유니폼은 패션이 됐고 굿즈는 품절템이 됐고 야구장 맛집은 이 하나의 원정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0: 오, 단순하게 야구를 보겠다, 야구를 실제로 느끼고 싶다 뿐만 아니라 유니폼, 굿즈, 야구장 근처에 있는 맛집까지도 이제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얘기네요.
1: 네, 요즘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하나의 경제 효과를 낼 만큼 먹고, 입고, 찍고, 모으고 함께 응원하는 하나의 팬덤 소비의 종합 무대가 되고 있는
0: 와,
1: 거죠.
0: 최근에는 야구장 가본 적이 없는데 축구장만 가고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거의 축제 분위기던데요.
1: 네. 최근에 이 구장은 인기가 많다 수준이 아니라 예. 이 한국 대중문화의 핵심 현장이 되었습니다.
0: 우와.
1: 이 KBO 리그는요, 2024년에 처음으로 이 1,000만 관중을 넘겼고요.
0: 우와.
1: 2025년에는 1,231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0: 그리고 이 정도 많이 그 야구장을 가신 거라면 야구장 안 간 저 같은 사람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되는 거네요.
1: 네. 오히려 소수가 되고 있는 거죠.
0: 전다연 박사님도 가보셨어요?
1: 사실 저도 야구를 그닥 즐기지는 않습니다.
0: 어떤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1: 저는 마찬가지로 축구를 좋아합니다.
0: 우와, 진짜요?
1: 네.
0: 어떤 팀을 응원하시는지?
1: 저는 근데 토트넘을 응원했는데
0: 아하.
1: 최근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0: 예.
1: 살짝 그 탈트넘. 열정이
0: 네. 이제 탈트넘.
1: 네. 그렇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다시 야구 얘기로 돌아와서 와 진짜 2025년 최종 관중이 1,000만 넘었습니다. 1,231만이라고 하니까요. 엄청난데요. 올해는 또 관중이 얼마나 모여들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1: 네, 올해 아직 절반이 지나지 않았죠.
0: 그럼요.
1: 근데 4월 25일 기준으로요, 200만 관중을 넘겼다고 합니다.
0: 와.
1: 이 수치는요, 이 역대 최소 경기 중에 최대 관중을 기록했다고 하죠.
0: 예.
1: 네.
0: 평균 관중 수도 많겠네요.
1: 네, 평균 관중도요, 1만 명, 1만

0: 7,900이명으로 이 전년보다는 8%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1: 오, 8% 뭐 그거 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 기록 자체가 엄청났기 때문에 8%만 해도 100만이 더 들어오는 거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더불어 표구하기도 어려워지겠네요.
0: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흥미로운 것은요. 예. 누가 야구장을 찾고 있느냐 이 관중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1: 예.
0: 남성과 여성 중에 누구의 그 티켓 예매율이 더 높았을까요?
1: 에이 그래도 남성이 많이 가죠.
0: 놀랍게도 네.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1: 그래요?
0: 네 2025년 시즌 온라인 예매자의 57% 정도가 여성이었고요. 특히 20대를 기준으로 보시면요 여성의 네. 비중이 63% 정도 됐다고 합니다.
1: 아 20대 여성분들이 야구 보러 많이 가시는군요.
0: 네 그래서 이런 20대 30대 여성 팬들이 이 야구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랑 이 소비 문화를 새롭게 바꾸고 있는 거죠.
1: 야구장이 이제 그저 경기장인 것만은 아니게 됐네요.
0: 네, 최근에 요 굿즈 시장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1: 예.
0: CJ 땡땡땡에서는요, 네. 이 KBO 굿즈를 판매를 했는데요.
1: 했는데
0: 10일 만에 3만 5천 개가 팔렸다고 하죠.
1: 우와, 진짜 많이 팔렸네요.
0: 네, 예전에는요, 요 야구 관련된 굿즈를요 응원장에서만 사용했다면요, 최근에는 일상 속의 패션 아이템도 되고 있습니다.
1: 이야, 뭐 어떤 거 있을까요?
0: 스카프나 경량우산, 스타디움 백. 키링 같은 이런 패션 소품들이 인기를 끌었고요.
1: 어허.
0: 전체 굿즈 판매 비중 중에서 이 패션 쪽의 카테고리 비중이 절반 정도 됐다고 합니다.
1: 예전에는 이 굿즈가 응원할 때 쓰는 도구 정도였는데요. 엄청 다채로워졌고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구매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요 굿즈를 캐릭터랑 콜라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1: 아 귀여운 캐릭터들과 구단의 어떤 그 품목들과 만나게 되는
0: 네, 그 두산 베어스라는 곳에서는요 예. 망그러진 곰이라는 캐릭터와 콜라보를 했는데 진행한 팝업 스토어에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줄을 서서 들어갔고요
1: 이야.
0: 약 3천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1: 와, 망그러진 곰이 캐릭터 이름인가요?
0: 네 맞습니다.
1: 오, 특이하네요. 지금 막 찾아보니까 망곰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하네요. 와, 이 정도면 야구 굿즈가 아니라 뭐 패션 브랜드 수준이네요.
0: 네 맞습니다. 요즘은 야구 시즌이 되면요 되게 유명한 쇼핑몰들 도심 공간에서 예. 이 구단과 관련된 팝업 스토어가 열리고요
1: 음흠.
0: 팬들은 이 굿즈를 사기 위해 1시간 2시간이고 줄을 서는 거죠.
1: 와 저도 여의도에 있는 H백화점
0: 네.
1: 거기서 이 팝업 스토어 하는 거 봤어요. 네, 진짜 사람 많던데요.
0: 네, 그리고 요즘 또 뜨고 있는 게 이 굿즈와 함께 먹거리가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1: 아, 먹거리. 야구장 근처에 뭐 음식점, 가게들 얘기하는 거겠죠?
0: 네, 최근에 이 야구장 먹거리는요 그냥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나는 어느 구장에서 무엇을 먹어봤다라는 경험 자체가 콘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1: 오.
0: 그래서 이 팀마다요 되게 유명한 음식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1: 그런 거예요? 보통은 이제 야구장 근처의 먹거리는
0: 네.
1: 빨리 먹고 배를 채워가지고 왜냐면 야구가 뭐 4시간 이렇게 하니까요 그거
0: 네.
1: 하는 동안 배고프지 말아야지 그런 용도의 가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0: 네, 시작은 그거였지만 최근에는 요 음식 자체도 야구의 일부, 야구의 콘텐츠가 되고 있는 거죠.
1: 뭐 어떤 거 있어요?
0: 네, 두산 LG 잠실구장에서는요. 요 통삼겹살 정식이랑 파오파오 만두가 유명하다고 하고요. 이 기아 광주에는 크림새우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1: 오.
0: 그래서 이 기아의 크림새우를 먹으려고 광주 원정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해요.
1: 네, 이 정도 뭐 웨이팅까지 해서 먹을 수 있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KT에서는요 보영만두, 진미통닭 요 메뉴들이 인기가 많고요.
1: 네.
0: 요 메뉴를 먹기 위해서는 예약이 필수라고 합니다.
1: 오, 전용 앱까지 있다고 하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야구 티켓보다도 이 만두 예약이 더 어렵다라는 말도 있다고 해요.
1: 이야 진짜 저도 먹는 얘기해서 그런지 막 군침이 도네요. 자 요즘은 야구장 가는 것이 단순히 야구만 보러 가는 게 아닌가 봅니다. 맛있는 먹거리도 가고 또 데이트 코스로도 친구 모임 장소로도 또 인증샷을 위해서 또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축구장 갔는데 어떤 분이 축구를 거의 안 보시는 것 같았어요. 여성분인데 계속 핸드폰만 보시고 계시다가 전반전 끝나고

0: 후반전 딱갈때 호재 30분 쉬잖아요.
1: 네.
0: 그때 갑자기 인증샷을 막 엄청 찍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증샷을 찍기 위한 장소로도 그 스포츠 구장들이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때 했었는데 딱그 얘기 오늘 나눴습니다. 자, 음악 한곡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눠 보는데요. 수원에 연고가 있는 KT 위즈 팬분들은 이 노래 익숙하실 겁니다. 안타송이라는 건데요. 더 길게 표현하자면 안타 구걸송. 안타를 쳐주세요. 안타 쳐줘요. 홈런도 좋아요. 이런 노래인데요. 원곡이 제 노래입니다. 불독맨션의 스타걸. 내 사랑을 받아다오. 함께 들어보죠.

0: 불독맨션의 노래 스타걸 내 사랑을 받아다오 듣고 왔습니다. 자, 월요일 코너 키워드로 보는 트렌드 코리아 전다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야구 팬덤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팬덤 소비라는 게 일반 소비와는 양상이 많이 다르다네요.
1: 네, 이 팬덤 소비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돈과 시간의 사용으로 이어지는 소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오, 좋아하는 마음이 돈과 시간의 사용으로 이어진다.
1: 네, 그래서 단순히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0: 예.
1: 내가 좋아하는 팀, 아이돌,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와 이 연결감을 느끼고 싶어서 소비하는 양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예, 그래서 물건 자체보다 그 물건이 가진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팬덤 소비에서는요, 물건 자체보다는 그 의미, 그것이 가진 정서적 상황,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0: 오, 그러니까 물건 살때 가성비가 아니라 일명 가심비를 더 따진다는 거네요.
1: 네, 일반 소비는요, 우리가 구매를 할때 보통 가격과 기능을 따지죠.
0: 네.
1: 이 제품이 얼마나 튼튼한지,
0: 그렇죠.
1: 얼마나 오래 쓸수 있는지를 비교합니다.
0: 그리고 또 가격이 얼마나 싼지 이런 거 보죠.
1: 네, 근데 이 팬덤 소비는 조금 다르죠. 이게 얼마나 실용적인가 보다는 이게 나에게 얼마나 좋은 기분을 줄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가만 보면요, 1,000원짜리 플라스틱 키링일 수 있는데요.
0: 예.
1: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선수의 사항들이 들어가고, 선수의 등번호가 들어가고, 좋아하는 캐릭터가 입혀지게 되면은 이 한정판이라는 의미가 붙으면서 이 1,000원의 가치 이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0: 그렇게 되면 뭐 단순한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게 되는 거네요.
1: 네, 그렇죠.
0: 물건 값이 아니라 행복 값을 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일반 소비는 우리가 물건의 쓸모를 사는데 컵은 물을 마시려고, 옷은 입으려고 삽니다. 근데 이 팬덤 소비는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걸어온 이야기를 함께 사는 거죠.
0: 맞는 말이네요.
1: 요걸 조금 어려운 말로 내러티브 자본이라고 하는데요.
0: 내러티브가 있다.
1: 네,
0: 네.
1: 이야기 하나가 하나의 자본이 되는 겁니다.
0: 그렇군요. 뭐 그런 거 있겠네요. 만년 하위권이던 팀이 마침내 우승을 한다라든지, 그때 판매되는 굿즈를 내가 사면서 그 오랜 우승에 대한 열망을 손에 딱 쥐게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뭐 무명 선수였던 사람이 팀의 중심이 되는 순간에 또그 선수와 함께하는 그런 굿즈들을 또 구매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아, 그러네요. 이 응원에도 다 이유가 있네요.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1: 네, 또 하나 이 팬덤 소비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 연결감입니다.
0: 연결감이요.
1: 네, 일방적으로 우리가 쇼핑에서 물건을 사면요, 이 관계가 끝나죠. 계산하고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내가 혼자 사용합니다.
0: 네.
1: 근데 이 팬덤 소비는요, 오히려 물건을 구매한 뒤부터 이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유니폼을 입고 야구장에 가고, 굿즈를 들고 사진을 찍고, 같은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과 이 굿즈를 기반으로 댓글을 주고받기도 하죠.
0: 아, 그러네요.
1: 네, 그래서 이 팬덤 소비는요, 물건을 소유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물건을 매개로, 중심으로 다른 팬들과 연결되고, 같은 세계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팬덤 소비는 나의 외로움을 줄이고 소속감을 만들어주는 소비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굿즈를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함께 좋아하는 마음, 그런 연대감을 느끼기 위해서 굿즈를 산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팬덤 소비는요, 일반 소비보다 조금 더 감정적이고 훨씬 더 관계 지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0: 그래.
1: 이 일반 소비가 이 물건이 나에게 얼마나 쓸모 있는가를 묻는다면, 팬덤 소비는 이 물건이 나를 얼마나 설레게 하는가가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0: 그러네요. 자,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야구는 이제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가 된것 같습니다. 자, 이런 또 새로운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멋진 이야기 가지고 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코너 마무리해야 될것 같고요. 전다현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3주 후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보내드리면서 더 크랙의 노래, 프로야구 중계방송 테마곡 중 전력 질주 들어봅니다.

내 사랑 사랑이 없구나 이리 와 없고 놀자

밴드 음악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더 크랙의 전력 질주에 이어서 밴드 경지의 어와 둥둥 내 사랑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야구는 스포츠가 아니라 팬덤이다. 야구 팬덤 소비 얘기 나눴는데요. 9872님, 저희 집 딸도 야구장에 먹고 춤추고 놀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야구는 좋아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셨고요. 오, 진짜요. 토닥토닥님도 야구 광팬인 팬분이 SNS에 쫄면이랑 군만두 올리셔서 저도 다음날 바로 사 먹어봤습니다. 맛집 야구장 근처에 있는 거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또 이런 걸 또 우리가 알아가네요. 자, 창호의 드린 햇살 마칠 시간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다시 되돌아올게요.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송암스님은 범음을 전수하는 범패스님이다. 19살 때인 1933년 머리를 깎고 입산. 당시 봉은사 범패스님 가운데 노장이었던 이월하 스님에게 범패를 배우기 시작한 후 55년 동안 범패 계승을 위해 수도 생활을 해왔다. 요즘도 매일 범패 공양을 올린다는 송암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범패란 천상의 소리인 범음을 곡조에 실어 진리의 말씀을 노래한다는 뜻이지요. 밖으로 모든 외연을 끊고 마음을 정하게 하는 소리이며 또 불보살께 올리는 음성 공양입니다. 그 옛날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것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신심이 우러나지 않으면 부를 수 없어요. 1988년 9월 7일 경향신문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된 영산제의 예능 보유자 송암 스님은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으로 꼽히는 범패가 오늘날까지 전승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현재 그 소리를 이어

0: 이어가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목소리 음성이 참 이쁘시고 잘하시고 아이고 뭐 그 어른 음성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가지개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2차 가지 묘공고 그런 거 하는 거야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세 번째

0: 왜? 그 소리를 같이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그 음이 너무 고청이니까 송암신댁의 그 스님이 늘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5월의 국악인 송암 스님의 제자로서 현재 영산제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룬 스님의 기록입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깊은 울림의 노래로 의미 있는 시간을 전하는 무대가 찾아옵니다. 5월 18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평택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선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한 봉축음악회 월인천강지곡이 펼쳐집니다. 이 공연은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널리 알리고 소원왕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지은 찬불가 월인천강지곡을 바탕으로 한 무대인데요. 박범훈 작곡가가 가사만 전해지던 이 작품을 2시간 규모의 대작으로 재구성했고요. 이번 공연에선 그중 핵심 장면들을 엄선해 약 80분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소리꾼 김준수와 김수인, 이소연, 유태평양, 박예리를 비롯해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합창단, 무용단이 더해져 장중하면서도 깊이 있는 무대를 완성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의미 있는 공연 한 편 만나보셔도 좋겠네요. 월인 천강지곡 5월 18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평택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춤의 깊은 흐름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5월 19일과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에선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 무대는요, 한국무용의 흐름을 이끌어온 4명의 거장 최연, 국수호, 정재만, 이미조의 춤 세계를 제자들의 무대로 다시 만나보는 자리인데요. 장작 한국무용을 개척한 최연, 신무용의 흐름을 이끈 국수호, 남성춤의 전성기를 만든 정재만, 그리고 민속춤을 무대 위로 확장한 이미조 명무까지 각기 다른 색깔의 춤이 한자리에서 펼쳐집니다. 먼저 5월 19일엔 비상, 고풍, 입춤, 바라승무, 승무, 태평무, 교방살풀이춤, 한량무 등 전통과 창작을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들이 무대에 오르고요. 이어서 5월 26일엔 흥과 멋, 남도 살풀이춤, 화랭이춤, 허튼춤 등 또 다른 색깔의 작품들이 이어지면서 두 번의 공연이 서로 다른 매력으로 꾸며집니다. 한 사람의 춤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춤의 흐름을 만나는 시간, 한국무용의 깊이와 다양성을 함께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 놓치지 마시고요. 자세한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풋풋한 에너지와 당찬 실력이 함께하는 무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매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선 국립국악고등학교의 제55회 정기연주회 목명예술제 시공의 여정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개교 71주년을 맞아 마련된 무대로 국립국악고 학생들이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실력을 무대 위에서 마음껏 펼쳐 보이는 자리인데요. 먼저 5월 20일과 21일엔

0: 우리가랑 무대가 이어집니다. 관악과 현악, 국악관현악 협주를 비롯해 판소리와 시조, 민요까지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음악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 날인 5월 22일엔 우리춤 무대가 펼쳐집니다. 몽, 꿈꾸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태평무와 부채춤, 살풀이춤을 비롯해 다양한 한국무용 작품들이 이어지며 학생들의 열정과 감각이 담긴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지금 이 순간의 열정과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무대, 그 생생한 에너지를 직접 느껴보시고 싶은 분들은 몽명예술제 시공의 여정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국악계에 의미 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아 국악 발전과 지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유공포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천 접수는 5월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시상식은 6월 5일 국악의 날에 열릴 예정입니다. 추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여기저기 수북한 흰 꽃이 피어서 마치 흰눈이 내린 듯 보이는데요. 바로 입함나무입니다.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 상암동에도 입함나무의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서 가끔 발길을 멈춘 채 바라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입함나무, 마치 나무에 흰 쌀밥을 뿌려놓은 듯 보이기도 해서 쌀밥이란 뜻의 입함나무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조선을 창건한 태조 이성계의 이씨조선이라 이씨의 밥을 먹는다는 뜻에서 입함나무가 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입하 무렵에 꽃이 피니까 입하나무라 했다가 그것이 입함나무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 무엇이 됐든 모두 쌀과 관련된 이야기란 점에서는 같습니다. 입함나무 꽃을 밥사발에 수북이 담아 놓으면 정말 쌀밥 한 그릇 수북하게 퍼놓은 듯 보이는데요. 지난날 보릿고개가 있었던 우리 선조들에게는 수북하게 담아 놓은 입함나무 꽃이 조금의 위안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 전기 태조의 비 신의 왕후 한씨의 신위를 모신 문소전에 제례를 올릴 때 연주했던 음악 유황곡 들려드립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